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통풍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1: 직접 나가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휴식도 더 드리고 그래서 이번 우대 활동이야말로 특대 우대 활동이고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 주.
0: 여보세요.
1: 네. 잘 이용하셨어요.
0: 네, 신호가 안 좋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1: 예.
0: 네.
1: 예. 우대 활동 잘 이용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우대 활동을 이용한다 할 때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혹은 우리 병 치료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하자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이 곤란받던 분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은 약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방이 잘 되어 있고 약재들이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그 다음 따라서 제약공장이 특별히 좋습니다. 제약공장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산동뚱어어조 제약공장입니다. 산동뚱어어조 제약공장에서는 아교하고 이 근뇌보신환이 제일 이름 있는 약입니다. 예. 이래서 제약공장이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예. 확실히 또 쓰는 분들도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산동 동화아교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뇌보신환. 제가 어제 설명드리면서 콩팥은 주로 우리 정기를 저축하는 작용을 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주구성수라는 말씀도 드렸고 콩팥이 작용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정기란 무엇인가? 정기란 주로 이게 줄여서 한 말인데 정신하고 리치 힘을 말합니다. 이걸 정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요되는 에너지죠. 에너지. 이래서 많은 분들이 여보세요?
0: 네, 듣고 있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이런 그 정기가 부족함으로 해서 살아가는 데서 좀 살 희망도 잃고 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따라서 뇌 조직이 빨리 위축이 오고 이 정기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물질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콩팥이가 저축한다 이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우리 지금 오케라에 이 침에 와서 이 근뇌보신환 쓰는데 그렇게 효과 좋습니까? 야, 네. 이런 해외에 처음 만났답니다. 이게 네. 정치가에, 이 정치 백지야, 이거 뭐니까. 정치가에 남아 올빤해서 사람이 행복을 못 주고 그랬던 게 여진 들어서 이거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고 나서 네. 정치 올빤해지고 기억력이 돌아오는 게 알기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던 게 어제는 헛소리도 하지 않고 야, 영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해외 네. 처음 만났다면서 그리고 또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굉장히 좀 많이

0: 있어서 이렇게 이상 썩을 수가 없답니다. 이런 약을 만나기 힘들다니.
1: 예, 쭉 쓰면 좋습니다.
0: 따거보다도 그 바깥으로 그렇게 자꾸 나가더니 어디 나가지 않고 지식기가 그렇게 이심하니 그랬더니 어떤 그런 증상이 다 사라졌던가.
1: 증상이 없어지죠.
0: 예, 그래놔서 예. 오늘이 좀 활동이 좋지만 해도 더 많이 싸겠다네. 그리고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네. 그랬더니 그 오늘 기다봤어. 예. 그랬잖아.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네. 활동이 있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적 기초로서 어디에다 저축하는가? 콩팥에 저축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좋고 나쁜 것은 우리 전기가 어느 만큼 충분한가 모자란가 이걸 말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네.
3: 이 건의본 시간이 우리 써볼까? 야, 약은 정말 좋은 약인데 어째 좋은가? 이게 이제가 잡 생각이 그래서 잠 못하는 게 이게 언제 대세입니까? 예, 계속
1: 그렇죠. 그게 바쁩니다.
3: 잡 생각 계속 하는데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을 그런 밤에 계속 생각하고 잠 못 잡니다. 그게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도 약간 민감한 일이 있으면 또 예, 그에 대한 생각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잠 못 자.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정신이 안 깨고서 예, 충분 못 쓰고 뒤에 밥도 못할 정도는 굉장히 이걸 쓰고 나니까 함부로 써 예. 한 달 반을 쓰니까 어느 날 이거는 완전히 없어져서 원래 잠그고서 푹 자는 게 너무 좋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지. 또 우리 오빠 이 약을 쓰는데 텔레스에 이렇게 좋은 약을 내가 처음 봤답니다. 내가 가서 한 달 반을 쓰니까 선생님 네 번 다섯 번 넣는 게 지금 두 번이나 한 번 누구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아 약은 어쨌든 좋은 약이라 내 이 약을 이렇게 좋은 약을 처음 봤다며 그렇게 7, 8년 동안은 텔레스에 고생해서 연매병원에 가기를 중요한 또 이사들 가봐야 또 무슨 또 어째서 하니 이렇게 병 처음에 났단다 났다가도 얘 그거 전약이라 좀 비싸니까 자꾸 그래 돈이 어디 있으니까 농촌이 그래서 못 쓰고 못 쓰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뭔가 이번에 이 약 쓰기 전에 어떤 값이 비싸지 않지 이거 이번에 우리 아동이 좋으니까 얘 많이 싸겠단다 그래 돈도 비싸지 않지
1: 많이 살수록 우대는 또 좋습니다
3: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3: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런 전기를 저축할 수 있는 장기 콩팥입니다. 뿐만 아니라 콩팥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 가운데서 또 주낮이 기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콩팥은 또 많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순수라든가 그 다음에 첼레세수라든가 주홍시포성청수라든가 이런 많은 격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콩팥이 나쁘면 빈혈이 저려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4: 나는 건의버스 안 쓰고 있습니다. 난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약 먹어도 효과를 못 봤는데 건의버스 안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나올 수도 있지 다발성내경색도 있어서 기억력이 영 없고 그리고 소변이 영 전시에 그런지 소변이 자꾸 급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건의버스 안 먹으니까 기억력이 돌아오지 그런 소변이 차수가 줄어들고 소변줄에 많습니다. 네. 이번 활동이 나올 때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2: 네.
4: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콩팥에서 분비하는 이런 순수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때문에 콩팥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었다 할 때는 이런 순수 분비가 증가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혈구, 적혈구라고도 하죠. 피를 빨갛게 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를 만들어내는 주홍시포성청수라는 것도 콩팥에서 분비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5: 예, 저도 지금 이 건의 보시하는 방송을 통해서 쓰는데 나에게는 좀 증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귀에서 소리 나고 그래 그 정신을 흐리멍텅하고 그래서 소변과 자수가 심해서 그래서 이걸 쓰게 되는데 이걸 전달했으니

0: 이게 다툼 하게 되는 건데, 기억력이들 중에 더 돌아선 게, 다음 또 터전에 또 다음이 또 차고, 그리고 저기 소변이가 한 달, 두 달, 너무 두 달 쓰고, 그러니까 소변 자수도 좀 좋은 게 아니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달씩 이렇게 쓰니까 어쨌든 몸에 어느 게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내기가 한계라.
1: 맞는단 말이죠, 병원에.
0: 예, 맞으니까, 좀 길게 써야 되겠다만, 이런 약 많았을 경우에, 나는 내가 호흡을 하지 말고, 병원에 있으면 이거 활동 일에 좋을 때 좀 참가하자.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 예. 참가할 분들, 배달 받으십시오. 예,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콩팥에서 우리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역시 아주 중요하죠. 소변은 우리 몸의 독소를 80% 이상이 다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콩팥에서 이런 소변을 원료를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러면 우리 몸의 독소는 잘 빠지지 못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네, 우리 집에서 이 건의보시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 통풍이 와서 이 그저 영 머리 그냥 띵 하면 아프던 게 머리 띵 하지 않고 예. 이 지지 펑펑하다도 막 예. 그저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서 그저 막 쓰러지게 됐습니다. 근데 혈압이 선생님 이 약수가 정상입니다.
1: 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예, 기후에 걸음걸이도 영 방송치 않았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걸고 이랬는데, 이 침대에 올라가서 눈이 잡았던 게 올라오고 이랬는데, 침대에 올라가다 올라가고, 예,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선생님, 금품의 영도 없습니다.
1: 네.
3: 예, 기후에 이 전선 비대에 서서 또 서변 자주 보던 게, 서변 자주 보지 않고 서변 영시 워낙에 잘 나갑니다.
1: 네.
3: 예, 기후 선생님, 혈지도 영도 없습니다. 예, 병원에 가 검사기 혈지도 영도 없습니다.
1: 이야기가 정혈, 청혈, 모혈 이 작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두중이라며 우리 이런 약이 들어가고 우수리람 들어가면 혈관이 탄성이 좋아지면서 혈압부터 온정되고 그 다음에 피가 걸든 사람들 피가 묽어지고 피를 맑게 하는 혈질을 낮추는 간이 좋아지면 콩팥이 좋아지면 간이 좋아진다 말입니다.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면 혈액 속에 잡티를 잘 배출됩니다.
3: 네. 기후도 기억력도 영어 없습니다. 그랬던 게 기억력도 회복됩니다.
1: 네.
3: 예, 이 약이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그래, 배달받아 우린 또 쓰자 그랬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도 있습니다.
3: 예,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독소를 배출하는 제일 큰 장기는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이건 독소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가 써야 된다. 이걸 걸러내는 필터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쓴당회라고 합니다. 콩팥에 쓴당회. 우리 돼지나 뭐 동물이 이런 그 콩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절반 딱 쬐겠을 때 중간에는 하얀 부분이고 빈두리에 가서 자상히 보면 조금 더 진한 색깔로 해서 꽃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쓴당회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네.
4: 이 건의본 집안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반에 썼습니다. 조금씩 부족을 해서 이 중풍증으로 이 발 손발이고 어림지 심하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예 그래 가든 고통 닦일 것 같습니다. 혈압도 더 받아야 되고 손발이 지리고 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소화까지 받아야 되고 밤잠 자주 못했습니다. 그래도 차이거든요. 보수한 쓰고서 지금 많이 좋아하나 하나 머리가 흐릿하게 맑아지고 혈압도 덜 잘 되고 예 손발이 지시던 게 따뜻해지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몸이 헷갑아지고 식사를 잘해놓고 몸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좋은지
1: 정신이
4: 나고 예, 활동도 얼마 좋습니까? 그래 좋을 때 배달 받자 그래.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배독 기관이다. 이걸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이런 콩팥쥐 기능이

0: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독소도 잘 배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분비도 문란이 오고 이제처럼 전기를 저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해야 되고 이래서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저희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리보신화는 콩팥이나 간 또 비장 이런 내상을 좋게 하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걸 방지하고 치료하고 뇌를 건전하게 하는 약으로서 건뇌보신환이라고 부릅니다. 약종들이 확실히 여기에 관한 약종들이 제일 진귀한 약종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약종만 좋은 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산동 동화 악요공장에서 만들어낸 건뇌보신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보신환하고 좀 차이점이 크게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네. 조직만 건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콩팥을 비롯해서 간이나 비위까지 좋아질 수 있는 종합적인 약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한다 할 때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약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방이 잘 돼 있고 약재들이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그 다음 따라서 제약공장이 특별히 좋습니다. 제약공장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산동 뚱어어조 제약공장입니다. 우대활동 잘 이용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우대활동을 이용한다 할 때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혹은 우리 병치료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하자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이 곤란받던 분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에 보내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면서 또한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소한동의 작사 렴종성 작곡의 우리 연변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사람들의 정이 가득한 우리 연변. 연변 사람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이 멜로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친구야 보내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위로해주는 친구는 우리 삶의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기준 작사 최군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간다면 참 좋겠죠. 전용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진숙 작사 리하소 작곡의 한 잔의 커피로 되고 싶어라 보내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시간. 한 잔의 커피처럼 부드럽고 여유로운 순간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마치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일상의 여유와 소중한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 보내드립니다. 기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도 노래로 마음을 달래며 음악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합니다. 음악이 주는 행복과 위로, 노래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의 정취를 마음에 담아볼 수 있는가요? 애달로 옛 풍경 보내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며 남은 아름다운 추억, 잊지 못할 옛 풍경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그때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 노래로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오늘의 노래들이 잠시나마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청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

요청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의 전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승급한 황진수한타의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8세트라는 게 약과를 따지게 되면 16과 가게 됩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동시에 우리 환자분들이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난 이런 현상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침구려법 12번 따라갑니다.
0: 네.
1: 예, 지금 삼복철이기 때문에 황제내경에서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구는 자주하면 아이디입니다. 예, 기 빠지죠.
0: 네,
1: 그래서
0: 그렇죠.
1: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지의 사람들도 지금 다니는 분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예, 오히려 구분기를 많이 걸게 되고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원래 기차역전 마승켠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황진수한타의 혈배강 새로 승급한 약인데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에 그 약 처방을 본다 할 때 약재가 모두 4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거기 안에 네 가지 약 처방이 다 수록됐습니다. 제일 기본으로 따지는 것은 뭔가 기혈 보충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혈부족이다, 기혈부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일단 먼저 기혈부족부터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방, 몽땅 경전방에서 나온 겁니다. 찡된방이라는 것은 더 개변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황금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몇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이 경전방을 쓰이거나 기혈이 부족한 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진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진탕 여덟 가지 약재죠. 四君子汤, 사군자탕하고 四物汤, 사물탕의 예, 이 두 가지 조합입니다. 그래서 사군자탕이라는 거는 주약이 기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이런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사물탕이라는 건 四物汤, 이거는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빠진탕이랍니다.

0: 그래서 기혈보충이 일단 따라간다 할 때 오장육부의 기혈이가 충족하게 보내준다 할 때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건강상태를 찾아올 수 있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약을 쓰게 되면 45가지 약제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상 오장육부에 대한 모든 질병의 치료는 이거 가지고 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 심장이 나쁜 사람들 여기에 생맥음이라는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승마인 이것은 당나라 때 유명한 이런 이사 순스묘 선사묘가 쓴 이런 천금방에서 유래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우선 3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거기면서 제일 중요한 이런 맥동 오미자 이 두 가지 약재가 심두를 조절해 줍니다. 우리 지금 중풍이랑 걸렸거나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심두를 항상 고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 가서 신덴토랑 하게 되면 항상 또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심리혈관 질병 환자분들은 일단 먼저 심장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두리 고르지 못하고 항상 진액이 모자라는 분들이 목이람 자꾸 말라들고 혀가 마르다 못해서 다 갈라터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죠. 여기면 맥동 오미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 혈압을 조절해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지금 혈압약 제가 자꾸 말하죠. 이때까지 혈압을 공제는 잘했는데 생뚱같이 여러가지 질병이 막 없던 데로부터 막 나타난다. 기질은 혈압약의 부작용입니다. 지금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서약의 부작용은 재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약의 독소는 간에서 잠복하는 것이 25년 동안 잠복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중약의 독소는 24시간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어제 그런가? 중약은 몽땅 천연약재에서 나온 게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닙니다. 서약은 순 이런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간에 엄청 손상을 많이 줍니다. 혈압약 포함해서 혈당약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 서약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황진수한테 여기에 그 설명서를 본다 할 때 여기에 그 공농 주치 보게 되면 주약의 중풍 탄환 제일 먼저 썼습니다. 풍탄주로 인치다. 그러니까 풍탄주로로 인해서 바람하고 가래 이런 것들이 경락을 막아놔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처방은 반샤 테마와르라는 겁니다. 반샤 테마와르는 주약이 팔다리가 자꾸 마모기 오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입과 눈이 빗뚤어 올라갔거나 언어장애 있거나 여기에 전문 쓰이는 이런 처방이 속하는 게죠. 이 처방이 들어가 있다 그 뜻입니다. 공농주치의 반신불수 입과 눈이 빗돌아 올라갔다. 언어장애가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골과병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진구, 통통이. 그래서 여기 골과병을 본다 할 때는 어떤 약재들을 들어갔는가 보게 되면 칠성하고 삼칠 전시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전갈 이것은 관절을 하면서 붓기는데 붓긴 걸 내리운데 엄청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숙지는 간선 도와주기 때문에 허리다리가 나로운해 나는 이런 현상이 좋고 텐마하고 TS보일링센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근육이 자꾸 쐰통이 오거나 풍수성 관절이 있거나 진통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하고 습기를 몰아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머리 아파나거나 허리다리 아파나거나 여기면 좋고 그리고 짱찬하고 진자오란 약재 들어가서 이 관절이 붓기거나 풍습관절 통이람 있는 분들한테 엄청 좋고 그리고 두중 부구질하고 구수이부 우슬 네 가지 약재가 전문 골수를 보충해주고 근골을 든든하게 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이즈는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꾸이즈는 이 중약 처방에 들어갈 때 모든 이런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게끔 동맥의 혈전을 녹일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 골병 약을 따로 쓸 필요 없이 우리 이 황진수한테 써주게 되면 예, 심리혈관 이런 방면의 질병을 치료한 동시에 풍수골병도 같이 치료해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

0: 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말씀 주세요.
1: 이 해바강수는 한단다. 어제는 저는 석 달 반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에 정으로 예, 손발이 마대고 예, 그리고 그런 발을 걸지도 못하고 발이 입에 들어갔는지 어딜 들어갔는지 땅에 다 떨어지는지 이랬습니다. 추운게지지 흘리고
2: 네.
1: 그랬던 게 예, 황진타이들가 그런지 효과도 또 빠릅니다. 예.
2: 네.
1: 그 예, 그리고 머리가 흐리터분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던 게 맑아지고 하거나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2: 네, 기억력이 돌아섭니다.
1: 네, 네 그 빙산 가서 무슨 가질라 몇 번 갔다가도 그냥 못 가죠. 어떨 때는 맨 밥만 그저 버슬버슬 먹었는데 예.
2: 네.
1: 그런 게 기억력이 돌아와서 예, 열쇠를 얼음에 둔 거 알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예, 건진거를 한 대 같이 쓸까. 아,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래, 맥이 나고,
2: 예.
1: 정신하고, 예. 군이 불어난다.
2: 예.
1: 예. 어제 한 대끔 불어난 것 같습니다. 활동도 못 하던 게 활동도 하게 하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 그 맥이 나고, 예. 그런 운동 못 하던 게 운동 하루에 5,000번씩 한다.
2: 네, 그래서
1: 새 생명 네. 얻은 것 같다 한 가지 그 뭔가.
2: 그렇죠.
1: 그래서 네. 좋은 김에 계속 쓰려고 그랬는데 좋은 약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하세요. 네.
0: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 주세요.
3: 황진산태.
2: 네.
3: 예. 네. 저는 예, 저기 그런 항상 머리가 저기 둔한 게
2: 이게 그렇다고 하고
3: 예, 그러니까 그 뭐예요? 저기 그런 90만원 넣어가지고 다닐 때였습니다.
2: 네.
3: 그리고 아마에는 중풍 맞아가지고 그래 항상 자기가 화장실도 제때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2: 네.
3: 나는 그 시주 하느라고 돌아봐 봤습니다.
2: 네.
3: 근데 지금은 그, 이 항진 살때를 먹으면서, 저기 그런,
0: 네.
3: 병력이 돌아와서, 어디, 뭐 머리가 그렇게 더분하더니 정신이 나고, 예.
2: 네.
3: 그냥 90만원 먹지 않아도 되고, 예.
2: 네.
3: 아바에는, 예. 또 자기 저를, 그래서 출입도 합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2: 네. 여기는 90만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궁, 그 다음에 빙편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단삼, 네. 삼칠, 예.
0: 네.
3: 그러니까 예. 우리 둘이 다 이 약을 싸 먹어야 되겠습니다.
2: 네.
3: 이 약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2: 네.
3: 이 약을 우리 둘이 같이 전 큰 큰 활동에 참가해서 많이 따겠습니다.
2: 이번에 제일 큰 활동이 15곽을 15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우리 혈배강 10곽 공장 측에서 또 더 전송해 드립니다. 예, 친구도 또 12번 해 드리고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 예, 말합니다.
2: 예. 네, 예. 네.
3: 수고하세요.
2: 네,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2: 네,
4: 말씀 선생님 수고 많이 쓴다.
0: 예. 네.
4: 예. 저는 황진산 타이가 금방 도착해서 지금 이전에 쓰다 말았는데 확실히 여기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아쉬웠댔습니다.
2: 네. 예.
4: 근데 이번에 좀 황진산 타이 혈배강 쓰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2: 네.
4: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2: 아.
4: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2: 네.
4: 제가 중풍 두 번 맞았는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메스껍고
2: 네.
4: 밥 먹어도 살에 걸리고 물 먹어도 깨끼고 정말 바빴습니다.
2: 네.
4: 말을 항상 얼버무리고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가서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오렴 풋 하고 그리고 변비하고 여실금이 있어가지고 저리 어디 가나 안심할 수 없고
2: 네.
4: 항상 기저귀를 하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2: 네. 예.
4: 그래서 정신이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하게 보이고, 예. 네. 사람 똑똑하게 안 보고.

0: 눈이 그러니까나 정신이 언제나 맑아본 적이 없습니다.
1: 네.
0: 예. 어디가나에 하품만 닦고 나가고 결국 머리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자불기만 하고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이렇게 가운데서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집 아바에도 파킨슨 병이 또 진단받았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걸음걸이가 항상 넘어지듯 불편해하고 정말 걸음질하고 화장실 출입 제대로 못하고 예.
1: 네.
0: 밥숟가락하고 자꾸만 제대로 지지 못하고 떨면서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두 분 다 이렇게 환자다 보니까나 늙음악 살림은 엉망이 됐습니다.
1: 네.
0: 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듣고 귀가 솔깃해서 한번 믿어보려고 혈대강 황진산 타이로 근신고도 함께 같이 쓰면서
1: 네.
0: 이렇게 쓰게 되니까 나 침구를 또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침구를 하니까 나 오지럼증도 안 나고
1: 네.
0: 음식도 넘길 때 살에 안 걸립니다.
1: 네.
0: 예. 눈도 맑아지고 잠도 제 시간에 딱딱 자니까 정신이 납니다.
1: 네.
0: 예. 우리 영감도 손을 덜 떨고
1: 네.
0: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져서 화장실 출입하고 집행일 직구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1: 어,
0: 예,
1: 변화
0: 예.
1: 효과로 맞지.
0: 이게 얼마나 성적인가.
1: 그렇지.
0: 정말 이렇게 두 분 다 환자니까 나 얼마나 자식들이 시름거립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우연하게 이런 좋은 약을 만나니까 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예. 많이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되니까 어디를 다녀도 걱정이 안 한다.
1: 네.
0: 옛날에는 좋다는 약 다 쓰고 돈 대로 썼지만 그런 큰 해결을 못 보고 이게 그래도 혈배강이 천연약제 돼서 그런지 완전 풀린다.
1: 맞습니다.
0: 네. 예, 이번에 우리 양주가 큰 활동에 참가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좋죠.
0: 예. 네.
1: 제일 예, 큰 활동이 부부가 같이 예. 참가하는 활동은 30세트에 50세트를 더 드리는 활동도 있습니다.
0: 아, 예. 그렇습니까?
1: 그래서 이러면
0: 친구도 참가하면 친구가 또 따라오지 않습니까?
1: 따라오죠. 예, 예, 예.
0: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혀를 열어주니까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확실히 약의 효과를 또 내는 것 같습니다.
1: 제가 기본상 예. 온 환자들을 중풍 예방하는 침은 다 놔줍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이런 침군데 중풍
0: 아,
1: 바바쉐라는 게입니다. 이걸 적당히 예. 열어주게 되면 절대 잡혀야 합니다. 예예예.
0: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하려고
1: 네.
0: 네,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예.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예.
1: 건강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네 말씀 예. 주세요. 예.
3: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3: 저는, 원래 저 혈배관과 건신고까지 다 이렇게 같이 먹던 환자 돼서 그걸 먹으니까 효과를 또 많이 봤습니다.
1: 네.
3: 그랬던 것이 전번에 이 황진수한 차이가 또 새로 나와서 선생님 강의 듣고 같이 사서 써보니까 이게 또 더 좋은 것 같더라 말입니다.
1: 네.
3: 특히는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아바이드 보면 중풍 맞은지 오란다.
1: 네.
3: 그래도 회복하는데 영 그렇게 빠르지 못했습니다.
1: 네.
3: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이 모든 약을 다 써봐도 그렇지 않던 게 이 약 다 쓴 후에 주먹을 뱉다 가졌다 할 수 있단 말이다.
1: 네.
3: 나가게
1: 네.
3: 옛날에는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물건을 주나 밥술을 주나 영심 힘이 들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던 게 우리 아빠는 거기서 제가당내 이게 아 이게 정말 여기 설명서에 저기나 수가시피에 주시후종 신구옛난 진구청총 소주 쥐촌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약과 이 행동 말이 딱 맞는단 말입니다. 이 말과 이 야와 이 병증서가
1: 맞습니다. 공능수치 잘 봐요.
3: 네, 그 공능수치 있는 설명서가 이게 딱 맞아요.

0: 가까이 정말 효과 대가를 본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난 또 봄이 원래 간신병을 알아서 그냥 병적이나 항상 땀 줄줄 흘리고 그 다음에 뒷잔등이 겨우고 그 어떤 때는 좀 심하다 하면 이빨까지 아파서 영 고생 많았는데 이 약 쓰면서 차츰차츰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숨이 차던 게 요즘은 회복돼서 정말 바른 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이 약이 정말 44가지 저기나 초약으로 만든 약이 돼서 예. 모든 이런 방면에 효과가 영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원래 저런 혈압이 바로 영심했습니다.
1: 네.
0: 그래던 게 지금은 130 내지 140으로 控制되어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요, 영, 저기나, 그전에는 항상 골이 아프고, 약을 달고 댕기고 하던 게, 이게 기운 넣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0: 온전 가져와서, 이루로 하면 우리 나이에는 괜찮은 표준이란 말입니다.
1: 당연하죠.
0: 예. 네. 그러니까 내 좀, 이게 확실히 약이 우리에 맞다, 우리 이 중노년들께 맞다는 거네 설명하고 싶습니다.
1: 네.
0: 예. 네. 앞으로도 이 약 계속 쓸 예사입니다.
1: 네, 좋죠.
0: 예,
1: 예,
0: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다발신 노공 걸리고, 이래가지고, 네. 치료가 많이 피곤 이번에서도 치료하고, 견디도 나와서 또 이제가 머리 아프고, 막 미숙었고, 맥이었고, 그 다음에 어제, 선발 있잖아. 계속 망하고, 맥이었고, 여기 남에 가서, 어떤 때 또 막 머리 아프고, 이러면 또 막 어쩌면 미숙었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혈압도 소리 어째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운동되지 않는단 말인데, 네. 먹어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고, 여기 남면 이 관심병 이런 증상들이, 미구속도 하고, 그 다음 그렇다면 선발이 막 떨리기도 하고, 그럴 때면 또 그날 주심하려도 먹고 이러면은, 어떤 때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먹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황년산다 이거 먹은 지 안 세대입니다. 먹고 나니까 이제 얘기는, 효과 어쩌 그렇게 좋습니까?
1: 혈압 조절이 엄청 좋습니다. 우리 지금 혈압을 조절했을 때, 혈배강은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고 황진산타인 점심에 하나를 잡수면 됩니다. 황진산타인 크다만 끼지 않습니까? 예, 이래 잡수면서 평상시에 혈압이 높다 할 때면 혈배강 또 두 알 더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쭉 내려올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황진산타 혈배강 결합하게 되면 이 혈압이 올라가는 게 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충족하게 보내주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 돌아옵니다. 예.
3: 예, 이제 예의한 대로 그렇게 약을 뭐니까 먹고 지금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황진산타에 그전에는 전문가 자사 본 사람들이 용 좋다고 하는 거에 이렇게 듣긴 들었댔습니다. 옛날 이렇게 보니 먹으면서 보니까는 안개라에 이 약이가 무슨 45가지 이런 천연 약젤로에 조합된 이런 약이 되는지 효과도 빠르고 같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래서 약도 있다가 여러 가지를 고서 이렇게 놓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했지만은 예전에 잘 되던 게 효과를 못 보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잡심이 많이 없어져 지금은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서 이렇게 계속 먹자고 하는데 대화를 조금 봤다고 혈배강
1: 우리 황진산타 혈배강이 지금 15세트 더 드리고, 침도 12번 놔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과 공장 측에서 또 더 드립니다.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죄송합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4: 나는 혈배강하고 거짓말을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4: 예. 신장병도 있고 다발성 요동 책도 있고.

0: 온몸에 맨 병인다.
1: 네.
0: 이래서 지금 혈관과 근심 고르시고 아직 이따 황진산타에는 못 쓰는데,
1: 네.
0: 들어보니까 나 이렇게 좋다는 거 앞으로 플러스를 여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혈관을 쓰고 저렇게, 첫째는 나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1: 네.
0: 심장병이 발작한다면 암대나 가서 막 쓰러졌습니다.
1: 네, 어머님 심장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0: 예. 이래서 때로는 내가 혼자 나가는 거 용 겁이 나 했습니다.
1: 겁이 나지.
0: 그리고 예, 한 해 막 세 번씩 입원하고. 이래던 게 결국 그래서 국내 심장 주자를 했습니다.
1: 네.
0: 네, 그래 주자를 하고 저리 올해는 한 번도 입은 아이하고 지금 예, 이 심장으로 그 아프던 게 나는 그 주자하면 내 심장병이 다 떨어지는가 했는데 그것도
1: 아닙니다.
0: 네. 예, 여전히 이렇게 심장이 정말 아프고 숨쉬기도 바쁘고 맥이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과 근심 걸 지금 쓰고 있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0: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반사통으로 이 왼쪽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쓰기도 바쁘던 게, 그 팔도 아예 아프고, 완전히,
1: 네.
0: 그래서 지금 심장이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 다발성 뇌경색이라서 골이 항상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 네.
0: 예, 이래된 게 지금 골이 아픈 게 많이 나왔고요.
1: 네.
0: 혹시가 다 아프고 이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친구가 영 정말 묘한 친구입니다. 나도 이렇게 여자 반 투수까지 있고 위가 하나 보기 이래다 하니까 친구 정말 왕창 있을 때나 한 달씩 맞아서 한 달씩 맞아도 절대 없었다.
1: 네.
0: 그런 게 이번에 이 선생님 친구를 맞고 위가 지금 예, 배고픈 감이 알립니다.
1: 아, 원래
0: 배가 고프지 않아. 이 정신 되돌아와도 배에 고파 밥 먹으려서 나야고. 그래도 아무거나 음식이 있으면 조금 주워 먹고 이렇게 지나니까 맥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신체는
1: 못하겠어요.
0: 예. 그래 지금은 밥맛이 돌아오니까 그래도 시급 때가 돌아오면 밥 먹기 싶은 생각이 있고 밥은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이래서 정말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전 중국에서 환자를 잘로 모시다 치료해주는 거는 정말 전 선생님밖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아, 네. 네. 그래요. 어머님 시간이 다 돼서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2: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망가렐이 호통을 치었다. 하지만 백사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갔다. 형님, 금방 형님께서 홧김에 말씀을 심하게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형님, 형님은 총명하신 데다가 벼실아치들의 틈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시니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계석의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공산당 말고는 다들 벌벌 떠는 형편입니다. 이름만 위원장이지 사실 황제 아닙니까? 정조이면 장계석이 보낸 사람이니 옛날 같으면 흠차 대신입니다. 흠차 대신이 하는 말인데 맞장구는 안 치더라도 귀담아 듣는 신웅이라도 해야죠. 젊고 뭘 모르는 우리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형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흠차 대신이 찾는데 난 모르오 하고 엉덩이를 툭 털고 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백사장의 말 주변의 왕가래는 그만 기가 한풀 꺾이고 말았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백사장은 아직도 할 말이 더 남았는지 새치혀를 부드럽게 놀리었다. 형님, 문제는 겉을 볼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형님께서 겉만 보시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속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동생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가 형님 편에 안 선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정주임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까? 장계석이 아니라 장계석 할아버지라 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형님, 형님의 하늘 같은 은혜를 아직도 다 못 갚았는데 어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 어린 말투였다. 왕가렐도 한껏 누그러들었다. 왕가렐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백사장이 왕가렐의 어깨를 덥석 잡으며 하소연하였다.
1: 형님, 형님, 이 동생은 억울해 죽겠습니다. 차라리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주십시오. 형님이 이렇게 저를 못 믿으시니 제가 억울하고 서로 못 살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같이 성황당으로 갑시다.
2: 성황당에 갈 것까지 아였나?
0: 왕가렐이 좋게 타일렀다. 백사장은 흥분한 듯 못내 고집을 부렸다.
1: 형님, 우리는 신령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형제 연을 맺기로 맹세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시 거기서 맹세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 형님도 마음 놓으실 테고 이 동생도 억울할 게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0: 이때 곁에서 보고 있던 혁사장이 끼어들었다. 멀지 않은데 가시죠. 형님이 안 가시면 저도 속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집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사람은 낡았지만은 기세가 삼엄한 염라대전에 이르렀다. 염라대왕은 먼지를 뽀얗게 덮어쓴 채 대전에 높직히 올라앉아 있었다. 월급불긋 화려하게 칠한 얼굴과 옷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렀다. 백사장은 염라대왕과 좌우에 늘어선 수호신들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군인의 채통이야 깎이든 말든 털썩 바닥에 굴어앉았다.
1: 높이 계시는 염라대왕님과 오가는 신령님들 모두 들어주십시오. 제 백아무개와 왕씨 형님은 여기에서 사귄 지 몇 해가 되었고 형제처럼 서로 숨기는 것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벼락마저 사지가 찢기고 끔찍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0: 그는 시를 읊듯 간절하게 말을 마치고는 절을 했다.
2: 됐네, 동생. 마음을 알았으니 이렇게 비겁하게 할 필요까지 없지.
0: 왕가렐이 백사장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1: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저는 개봐도 못한 놈입니다.
0: 혁사장도 무릎을 꿇고 맹세를 할 기세였다. 왕가렐은 얼른 그를 막아나섰다. 두 사장의 행동에서 감명을 받은 왕가리는 정불범을 찾아갔다. 그는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나 25군 군장만 맡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정불범은 곧장 귀영으로 돌아가 장계석에게 보고하였다. 이튿날 샌모는 왕가렐이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을 실었고 같은 신문에 새 주석의 이름이 알리었다. 동시에 행정원장 왕조명의 이름으로 행정원 2356호 훈령을 발표했다. 국민정부 문관처 24년 4월 19일 제2075호 서한 4월 27일 국민정부령 귀두성 정부위원 겸 주석인 왕가렐이 사직서를 내

0: 내고 군사 일에만 몰두하겠다는 뜻을 간절히 전해왔다. 따라서 왕가렐의 귀조성 정부 위원 겸 성정부 주석 지위를 해임한다. 그리고 오총실을 귀조성 정부 위원으로 임명한다. 성정부 주석도 겸임하도록 한다. 성정부에서는 이 임명을 공포하고 위임장을 내리는 즉시 반드시 그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오총신의 영대로 집행해야 한다. 며칠 동안 왕가렐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였다. 다행히 이번 일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잠시나마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주임이 또 귀향해서 명령을 가지고 왔다. 정불범은 왕장군 이번에 행정일을 그만두고 군사주의에만 힘을 쏟게 되어 위원장께서 몹시 기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25군을 강한 군대로 키우기 위해 부대를 정돈하고 훈련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앞으로 주황에서 직접 월급과 보급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왕가렐은 이제 재정 걱정은 좀 덜 수 있겠구나 싶어서 웃음집이 흔들거리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주 빡빡한 조건이 따랐다. 왕가렐이 거느린 다섯 개에 이어 15개 탄을 두 개 사 6개 탄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대로 되었나 점검한 뒤에 보급품과 월급을 내주겠다고 하였다. 부대를 줄이라는 것은 총을 앞세워 출세를 한 왕가렐에게는 비길 데 없는 고통이었다. 게다가 살을 깎는 납품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부대를 한 대 모아야 재편성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설악은 왕가렐이 부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두지 않았다. 벌써 한 달 남짓 월급이 밀려 관병들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왕가렐은 군부에서 정불범을 만났다. 부대를 재편성하기 전에 먼저 밀린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안 되겠냐며 머리를 조아리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떠들썩한 고함 소리와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었다. 왕가렐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부관이 숨가쁘게 뛰어들어왔다.
1: 아, 군장님, 일이 났습니다. 군부가 포위됐습니다.
0: 왕가렐이 정색해서 꾸짖었다.
2: 어떤 소리? 공산군이 운남으로 간 지 언젠데 누가 우릴 포위한단 말이야?
1: 아니, 아닙니다. 공산군이 아닙니다.
2: 그럼 누군가? 응?
0: 왕가렐은 적잖게 놀랐다.
2: 조항군이란 말인가?
1: 아, 조항군도 아닙니다. 우리 편입니다.
2: 우리 편이라니?
1: 백사장의 부하들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0: 왕가렐은 낯빛이 하얗게 진리한다. 군벌 군대에서 급여 문제로 말썽이 있었다는 말이야 여러 번 들어왔지만 자기가 당하기는 처음이었다. 왕가렐이 어찌할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밖에서 우렁우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3: 왕군장 나오라! 왕군장 나오라!
0: 정불범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듯 마는 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3: 왕군장, 나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대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요. 에?
0: 왕가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노기가 치밀어 후닥닥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계 영쯤 넉넉히 될 법한 병사들이 우르르 뜰에 몰려와 있었다. 병사들은 군장 쯤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용감한 병사 몇이 곧장 앞으로 나오더니 마구 소리를 쳤다.
4: 왕가렐, 왜 우리 월급을 떼먹는 거요? 당신도 집에 처자식이지? 우리도 똑같다고. 그런데 당신은 거기다 뭐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서북풍이나 마시면서 살라는 거요? 뭐요?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꽁쳐둔 거야? 외국인에게 빼돌렸겠지?
0: 오가는 욕설 속에 웃음소리가 이따금 터져나왔다. 왕가렐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잠

0: 못해 위에 지었다. 너희들 어느 영 소속이야? 썩 꺼지지 못해! 평소 같으면 상관의 호통에 모두 얼이 빠져 쥐죽은 듯 조용했겠지만 지금은 소용이 없었다. 때마침 누군가 외치였다.
1: 왕군장, 그렇게 사납게 놀 게 아니라 월급을 주면 될 거 아니요? 어?
2: 그래, 월급을 내놓아라! 월소!
0: 사람들이 또 구함을 쳐댔다. 왕가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납게 소리를 쳤다.
2: 너희들 어느 영이야? 영장 나오라고 해라!
0: 뒤에서 군관 그림자 하나가 언뜻 하는 듯 싶더니 금세 좌치를 감추었다. 부관이 보다 못해서 왕가리한테 나직히 귀띔을 했다. 정조임이 나와서 몇 마디 거들면은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왕가를 생각해도 푹 쓸만한 방법인 것 같아서 사무실에 들어가 정벌범을 찾았다. 정벌범은 소파에 다리를 더 걸치고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편안히 앉아있었다. 왕가를이 굽신거리며 말을 했다.
3: 아, 정조임, 좀 도와주십시오.
1: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0: 정벌범이 실눈을 뜨고 웃으며 되물었다.
3: 아, 이곳 사정이야 잘 아실 터이니 조항을 대표해서 몇 마디만 해주십시오.
0: 정벌범이 고개를 저었다.
1: 그건 안 될 일이지요.
0: 바깥에서 온 사람이 어찌 내부 일에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가렐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속에서는 우울화가 치밀고 머리는 땀이 흘러 엉망이었다. 밖에서는 또 욕지거리가 난무하였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1: 형제들은 이 왕가리를 따라 몇 년씩 싸운 사람들인데 내 절대 서운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나도 형제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 먼저 돌아가면은 일주일 안에 월급을 챙겨주겠습니다. 내 바지를 저당 잡혀서라도 여러분들 월급은 꼭 줄 겁니다.
0: 마지막 말은 힘이 넘치었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웃었다. 덕분에 소동이 좀 가라앉았다. 부관이 그 틈을 타 큰 소리로 말했다.
1: 형제들, 군장께서 월급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요.
0: 병사들은 그제야 뿔뿔이 흩어지었다. 이때에서야 정벌범이 느릿느릿 걸어나오며 왕가래를 보고 비웃었다.
1: 왕군장, 자기 부대도 건사지 못하면서 군장 노릇을 어떻게 하려고요? 전에 양호성에 일해서 자리를 내놓았고 나중에 장선생께서 서안으로 돌아가게 했지요.
0: 왕가래는 너무 창피해서 눈물을 찔끔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안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 왕가렬이 임기응변으로 한 걸음 물러선 방법에 지나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일로 그는 되려 더 큰 곤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 며칠 사이 왕가렬은 눈앞에 불을 끌 수 있게 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정벌범에게 걸 복걸 매달리었다. 하지만 정벌범은 원칙대로 부대를 재편성한 뒤에 상황을 점검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백사장과 혁사장은 어디로 피했는지 찾을 길도 없었다. 빠져나올 곳이 없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방법이 없었다. 총명한 부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일주일이 되어가자 왕가래 부부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었다. 월급을 달라며 벌떼처럼 몰려들 병사들에게 쫓겨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체면을 덜 구길 것 같았다. 왕가래는 정벌범을 따라 귀양으로 갔다. 장계석은 왕가래를 자기의 입으로 군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말을 하자 아쉽다는 뜻이 물었다.
4: 잘 생각해 보았나?
3: 예,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0: 왕가리리 입을 뻘쭉대며 쓴 웃음을 지었다. 자네한테는 참 안 된 일이네. 장계석이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다. 하지만 자네를 이대로 서운하게 보낼 수 없지. 내 곁에 와서 일을 하게나. 자네를 종장 참의로 임명하겠네. 육군 대학에 들어가게. 내가 잘 말해서 시험은 그냥 건너뛸 수가 있게 해주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왕가렬이 말했다. 위원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이참에 외국에 나가 시찰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중국에도 가볼 곳이 많아. 국내에서 여기저기 좀 돌아보게. 장계석이 딱 잘라 퇴짜를 놓자 왕가래는 더 앉아있어 보았자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 위원장님, 군장 자리를 언제 넘겨주는 게 좋을까요?
1: 서두를 것도 없네. 천천히 하게.
0: 장계석은 아주 느긋하게 대꾸를 하였다. 하지만 뒤미처 천장을 쳐다보면서 누나를 굴리더니 말을 이었다.
1: 장학량이 여기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내일 무안으로 돌아가는데 자네도 함께 떠나지.
0: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왕가렐의 벼슬살이 역사가 이렇게 끝났다.

장편 소설 대장정 4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부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폭염,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근일내 우리 소에서는 연변소 우량 유전물질 자원 우세에 입각해 품종 보호와 육종, 정밀 심층 가공, 브랜드 경영 판매 등 세계 관건 고리를 중심으로 전 산업사슬 승격을 추진하고 지리 표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연변소 특색 목축 자원을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지능의 역량을 부여하는 농업기관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근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연변 홈장에 제격이 건장한 순종 연변소 한 마리가 등장해 현장 초점으로 됐습니다. 우리나라 5대 지방 우량 소품종 중 하나인 연변소 고기는 섬세한 육질과 독특한 맛으로 시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명정시 동성용진에 위치한 국가급 연변소 종자수소 사육장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종자수소가 바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에 등장했던 순종 연변소입니다. 이 소는 올해 8살이고 체중이 2,400여 근인데 엄격한 선별을 거친 량지

만들 종자수소입니다. 국가급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인 연변목축개발집단은 이곳에 전국에서 유일한 연변소 생식질 단위인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을 건설하고 우량 품종 6종 유전물질 자원 보호

0: 산업 전문 자금을 내와 국가급 종자 보호 6종 플랫폼을 건설하고 동물 역병 정화를 추진했으며 정보, 산업, 학술, 연구, 응용 융합을 심화해 산업 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습니다. 목전 우리주에는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 1개, 국가급 연변소 품종 보호장 2개, 국가급 유구 핵심 6종장 2개가 있습니다. 연변소 지역공용 브랜드는 전국 농업 브랜드 정품 육성 계획에 들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위원회사 대상경리 류일명입니다. 우리 기업은 40여 년간 연변소 산업에 깊이 주력해왔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변소 육종, 사양, 가공, 판매 전 과정 산업사슬을 갖춘 기업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번식이 가능한 순종 연변소 1,300여 마리를 사용하고 있고 년간 동결정액 120만 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농업대학 리덕발 원사와 손잡고 원사사업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소 과학기술정원, 연구생 사업소 등 여러 고급 과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구 6종 관건 기술 난관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구 생식지를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우세를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연변 목축 개발 집단에서는 연간 10만 마리를 도축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정밀 심층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흐름선은 국제 인류 표준에 따라 구축됐고 핵심 설비는 독일과 미국 수입 설비를 도입했으며 부대 시설은 전부 식품급 불수강 재질을 사용해 수출입 식품 검사 표준에 부합됩니다. 또한 ISO 품질 관리, HACCP 식품 안전, 유기 녹색 식품 등 여러 권위적인 인증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연길 주민 주려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연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식감이 특별히 좋고 국을 끓여도 좋고 구워 먹거나 볶아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육질이 섬세해서 삶으면 아주 잘 익습니다. 명절이면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선물하는데 다들 연변 소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성숙된 가공 체계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면서 소고기 꼬치, 소고기 완자, 소고기 선물 꾸레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기업에서 등록한 분복 상표는 중국 유명 상표로 평이됐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전방위적이고 립체적인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최모용입니다. 여러 직영점이 있는데 연길에 4개, 장춘에 1개, 북경에 2개가 있어 현지 시장과 일선 도시 소비 시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판매 경로도 적극 확장해 경동, 티몰, 본래생활, 이공넷, 해장원, 화윤 만가 등 주류 전자상 거래와 대형 슈퍼마켓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는 고급 시장을 깊이 개척해 2011년부터 만호 국제 호텔 집단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현재 제품을 전국 50여 개 최고급 호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량질 생식질과 정밀심층 가공, 지속적인 브랜드 육성에 힘입어 2008년 연변 소고기는 지리표지 보호 제품으로 비준됐고 2010년에는 연변소 지리표지 증명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됐습니다.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브랜드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제고되면서 연변소는 변경의 특산품에서 점차 전국적으로 이름난 고급 유구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향촌산업발전계획처처장 임춘우입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연변소 생식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품 가공을 더 정밀하게 하며 브랜드 시장을 더 확대하는 한편 지리 표지 브랜드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고 품종 우세를 발휘해 연변소 전 산업사슬의 고품질 승격을 추진함으로써 특색 유구 산업이 대중 청수를 이끌고 향촌 진흥에 조력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되게 하렵니다.
1: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가 16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이번 대회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선수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구강이 대회 개막을 선포하고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석이며

0: 부주임인 전금진이 개막식에 출석했으며 부성장 류계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성종료 부주석 조우광이 개막식에 출석하고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이 개막식을 사회했으며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금 이룩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평등, 단결, 분투, 분진의 취지를 견지했습니다. 대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열리는데 전성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등 2개 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표단의 1,300여 명 선수와 코치들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근혜, 룡주, 민족식씨름, 민족건강체조, 민족무술, 진주공, 제기, 압가,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 등 11개 경기 종목과 판자신경주, 백리, 고각경기, 전통활쏘기 등 5개 시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단계를 증진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국기, 대회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민족단결 각 대표단 등 대열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각 지역 및 대학교 대표단에서는 또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대표단의 공연은 도문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특색 북장단 공연 두만강이었습니다. 공연은 큰북, 장고, 상모춤 등 다양한 민간 예술을 융합해 중화민족 한가족의 깊은 함의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국기 개양, 국가 주악 제창, 선수와 심판원 대표 선서 등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번 대회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대표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우리주 대표단은 근혜, 널뛰기, 진주공, 제기, 압가, 민족건강체조, 민족식씨름, 민족무술, 윷놀이, 하르바 등 10개 경기 종목과 백리, 판자신경주, 전통활쏘기, 고각경주 등 5개 시범 종목에 참가합니다. 개막식 전날 진행된 첫날 경기에서 연변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근혜, 널뛰기 등 전통 우세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리주 민족체육의 두터운 저력과 선수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대표단 널뛰기 선수 렴춘매입니다. 이번 경기를 위해 3개월간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두 좋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에 참가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앞으로 계속해 더 노력하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신심으로 가득합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모를 보여주겠습니다.
1: 15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9라운드 대련 권성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3대1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두 팀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15분경 대련팀이 작은 박스선에서 때린 슛이 높이 떴습니다. 20분경에는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스쳐나갔습니다. 24분경 왕자호가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가로 패스를 넣었고 공이 수비수에 맞아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습니다. 35분경 대련팀은 우리 박산에서 골키퍼만 두고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또 한 번 대련팀은 우리 골키퍼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무세퀴의 슛이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연변팀은 40분경 아크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고 조반니가 때린 슛이 골문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 들어 55분경 뜻밖의 실점이 나왔습니다. 연변팀 수비수와 골키퍼의 호흡이 맞지 않아 자책골이 나오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62분경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든 유니스에게 조반니의 송곳 패스가 정확히 배달됐고 급해난 상대 수비수가 유니스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조반니가 키커로 나서서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점수는 2-1. 다시 연변팀이 앞서갔습니다. 66분경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빗나갔습니다. 70분경 조반니가 가마차기 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74분경 대련팀이 우리 박상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을 호재겸이 막아냈습니다. 79분경 조반니가 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속도를 올리며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고 상대 수비수가 조반니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이번에도 조반니가 나서서 그냥 강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끝까지 두 골 우세를 지켜냈고 3-1 승리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8월 22일 연변용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영파팀과 제2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8월 1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정규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통료 대표팀과 1-1로 비기며 도태 경기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5일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동료시 올림픽 체육중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연변 대표팀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상대를 압박했고 연속 맹공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7분경 연변 대표팀 골키퍼 마우신이 차낸 공이 수비수 정범양의 몸에 맞아 튕겨나 골문 안으로 굴러들어가면서 동료 대표팀이 한 골 앞섰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지만 득점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66분경 연변 대표팀은 왕기호를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추가 시간 리지니가 코너킥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왕기호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연변 대표팀은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쌍방은 1-1로 비겼고 연변 대표팀은 4강 진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정규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4강 진출팀이 전부 확정됐는데 각기 대련 대표팀, 장춘 대표팀, 심양 대표팀, 연변 대표팀입니다.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훈춘팀 대 활용팀, 왕청팀 대 연길팀 두 경기가 16일 오후 펼쳐졌습니다. 훈춘팀은 홈에서 활용팀을 맞아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종 훈춘팀은 2-1로 활용팀을 꺾고 3점을 따냈습니다. 왕청팀은 홈에서 연길팀과 맞붙었는데 최종 0-2로 연길팀에 패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올여름 여러 편의 영화가 집중 상영됐습니다. 각지에서는 영화 플러스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재, 홍색문화관광, 야간장터 등을 연동해 새 경영 모식을 내와 영화 관람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켜 대중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여름철 문화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중앙TV 뉴스 채널 뉴스 생방송실 프로에서는 일전 관련 정황에 대해 보도를 진행했는데 길림 도나에서 소비자들이 영화표를 가지고 무료로 무형문화재를 감상하면서 민속문화와 수공기예의 매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0: 인민일보 해외판은 그늘 10년 나와 무형문화재 전문란에 조선종 농악무 상모춤 산수 농경에 감춰진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나와 무형문화재를 게재해 조선족 농악무 상모춤의 전승과 발전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오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과기를 사시면 네 과기를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과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과기를 사시면 열다섯 과기를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과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과기를 사시면 네 과기를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각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세신 1호,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로인젤 계기로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설명드리는 제품 자체는 기본상 노인성 질병 가운데 부당한 부위의 부당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노인젤 우대활동은 비교적 큰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498원인데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으로서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0: 국가 쌈부어이라 하기도 하면 아주 놀랄 정도로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과학기술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쌈부어이라 하기도 하면 아주 국가 그 중약연구 그 중심 이런 쌈부어에서 연구해낸 특별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되 이번 우대할등은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이것도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100원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고 세신이로는 지금 698원인데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10각에 15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할등입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 그 외에 명서방은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90원 좌우, 천희 박사는 이제 우대정착을 하면 200원 좌우, 그리고 세신이로는 한 각에 역시 260원이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는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때려 이용하신다면 기회가 되고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501-7766에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전희 박사 어선이 1년 8달이었습니다, 선생님.
0: 아, 자, 네. 1년 8달이면 너무 네, 우수한 효과를 거뒀을 겁니다.
2: 하셨어서 예, 얼마에 대해서 이 학원은 그만 노벨 산통제 받았다. 아니, 무슨 이러냐고 무슨 죽기 전에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예.
0: 선택 잘 됐습니다.
2: 이야기에 용 좋습니다, 선생님. 예. 강의가 예, 딱 맞습니다. 예. 선생님. 예. 오, 한 봉지 먹으면 벌써 만 벌으면 만 벌을 걸는 것이 그
0: 운동 에너지를 얻는다지 않. 예, 예, 그렇죠.
2: 그 맥이 예. 난다 말입니다. 통 먹으면 벌써.
0: 그렇죠.
2: 먹기도 없고 부작용 없고 약간 그래서 베베라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무슨 약 내자야.
0: 그렇죠.
2: 속이 편안합니다, 선생님.
0: 예, 부담이 없죠. 예, 예.
2: 예, 아무 부담은 몸이 아무런 무슨 부작용한 게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맥이 나고, 예, 속이 편안하고, 예, 위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냥 불편하지, 뭐지. 어떻게 불편해? 그래서 붓는 데서 밖에 소화해야 되고, 예. 어떤 데는 또 밥이 또 땅땅한 거, 약간 땅땅하냐.
0: 예.
1: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이 세시비료는 우리 두 부부 다 같이 이거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네, 저는 이게 소화 안 돼서 예,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예, 밥을 얼마 못 먹은지 지금 이 세시비료 먹은 다음부터 예, 식후물이 올라온 게 올라오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되니 밥을 잘 먹으니 맹이 나는 게 아닙니다.
0: 예.
3: 그냥 이게 다리 아프고 다리 그 저리고 해서 예, 그 걷기 힘들었는데 예, 아, 이 약 먹는다고 관절이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콩팥이 좋아지니까 관절이 좋아집니다. 예,
3: 예, 예. 그래 예, 아무리
0: 신주 거림
3: 예. 예, 다리 아픈 줄지 모른다 지금.
0: 그럼요.
3: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예, 이게 전립선 비절해서 예, 소변 보고 영 힘들어서 야 약은 많이 먹었습니다. 걔도 예, 어째 거기서 효과 못 봤는데 이 세시미를 쓴 다음부터 예, 영 소변이 이제만 영 시원히 잘 나가니까 예, 영 살 것 같단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예, 우리 둘 다 이게 세시미를 쓰고 효과를 봐서 예, 또 약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오늘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럽니다.
0: 세시미로는 이게 불패 위치에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입니다. 선택이 아주 준확하게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콩팥은 오장을 관리한다. 콩팥이 심장을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모든 장기가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로 되는 제품 자체가 세신이로 여기 약재가 또 좋지 않습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콩팥을 관리하는 젤이란 뜻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기혈 보충을 해주면서 콩팥의 양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양이나 유정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해주는 데는 아주 빠른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녹혈증 이 제품

0: 제품 자체는 사슴이 피로되어 있는데요. 효과가 빠릅니다. 혹시 사슴이 피로되어 있으니까 로경 것과 맞먹지 않겠는가?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온화하면서 빨리 흡수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콤팥이 양을 돋아주게 돼 있고 여러모로서 콤팥이 좋아지니까 허리다리가 시끌고 관절통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증상까지 다 해결받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좋은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노권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전노권 이 성분은 다른 데서 없는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두 가지 성분 간의 녹혈장하고 전노권이 들어갔는데 이 전노권은 너무 우수한 성분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요. 불패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콤팥이 든든해야 됩니다. 부선조항 양해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32가지 중약재가 보통 약재 가운데서 32가지 중약재가 들어간 이런 제품은 아주 드문데 여기에 32가지 중약재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종합으로 불편한 걸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이러한 우수한 성분의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속옷을 속내복 입고 밤에 잘 때 심지어는 덧가마 신고 잔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조혈 공능이 떨어지는가 하면 하나는 서의적으로 말하면 순환장애입니다.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해지니까 발끝까지 갔다가 돌아서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이런 증상이 생길 때는 발끝, 손끝이 신경말초 부분이 절연하고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콤팥 공동의 약화로 인해가지고 음량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중에서는 음과 양이 음양이라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다 말하게 되어 있는 게 찬 것과 더운 게 이게 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모로 서의학적으로 중의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통틀어 말하게 되면 정상 순환 장애가 풀리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차가워지고 부분적으로는 너무 뜨거워지거나 이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거 해결해서는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염보골치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골고루 더워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세심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심장이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진행이 숨이 차고 그것도 놀라고 숨이 올라요. 숨이 나온다고 한숨만 자꾸 긴숨만 나가고 그래갖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계속 가슴이 여기서 부들부들합니다. 심장이 그래가지고 무슨 자꾸 따가운 그리 나는데 화 자꾸 나지 신경질나 어찌지 어찌 깨는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0: 예.
2: 그래가지고 밤에도 그래서 일어나 앉아봤다 누워봤다 그래서 진짜 그런 다음 뒤에 막 진짜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최신으로 쓰고서 이런 증상이 좀 많이 개선됐다니까
0: 그렇죠.
2: 그래 내가 뭔가 또 위가 나빠갖고 소화제에서 밥만 먹고 맨날 죽어 먹고 살았습니다. 죽만 먹고
0: 죽만 먹으면 아이들 영양이 모자랐을 때 안 됩니다. 예예.
2: 죽만 먹을 맥이 없어지나 그래서 누굴 자리밖에 찾았습니다.
0: 수분의 70, 그 영양 성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
2: 예, 그래 이제 지금 예 정말 소화가 잘게 밥을 잘 먹으니 아니 맥이 얼마나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0: 그렇죠. 예.
2: 예, 그래 예 기억력도 없어서 무슨 물건이랑 갖다 또 우리가 어떻게 뒀던 줄도 모르고 그냥 책이랑 적어놓고 알았습니다. 그런 게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0: 바로 여기 설명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예.
2: 예, 잠도 못 자더니 잠도 잘 자지 예. 또 그리고 감기 자꾸 걸려서 밥으로 걸렸습니다.
0: 그렇죠.
2: 감기도 아예 걸리지 않습니까?
0: 면역력 저하를 말합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어떨 땐 예. 추워봤다 더워봤다 이것도 영 밥 없대다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도
0: 그렇죠.
2: 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때 사라졌는지 없습니다. 약 쓴다부터
0: 그렇죠.
2: 예. 그, 예, 그래, 콩팥집에서 자전차도 닦고, 그때 뼈가 아파, 그러고 그랬는데,

0: 예, 이 학생이 접근 이렇게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1: 예.
0: 그래서 지금 학동이 내일 것입니까?
1: 지금 그렇게 초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0: 예, 그렇게.
1: 완전하게 공장 측에서 딱 구멍 끊는 날이 기본으로서 내일 거지라고 하겠는데, 공장 측에서 혹시 변동이 있겠는지 이제 제가 해답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네. 이용하는 게,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예, 예.
0: 예, 예. 정말 약은 좋습니다. 그래서는 예. 값도 오른다 하니까, 예. 저 이번 열가가 좀 싸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수요량이, 시장의 수요량이 아주 높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처,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총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32가지 중약제, 전녹건, 그리고 녹혈정, 이렇게 우수한 성분은 아주 드문 이런 처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변이 잘 통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콤파츠 양을 돋아주면서 정신이 나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는 감에 수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룬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이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이 잘 통해야만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고 좋은 혈액이 제때 잘 보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눈을 밝게 해주는 또 성분이 토사자라든지, 그 외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구기자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서 눈을 밝게 해주는, 토사자는 눈을 밝게 해주는 빠릅니다, 효과가. 그리고 여기에 구기자라는 이런 성분 자체가 처방에 들어갔을 때는 빨리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저실자라는 성분도 간을 도와주면서,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가산 쓰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우리 지금 진액이 제대로 보충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감각으로 느낀다면 눈이 너무 깔깔해지거나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이런 피부 너무 건조했었던 분들은 우리 막말로 하게 되면 비누가 떨어진다. 인유는 비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피부가, 거친 피부가 많이 부실부실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진액을 보충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맥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룬페이 해줍니다. 폐에 진액을 다 보충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호흡계통의 문제를 제때 해결해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동이라는 성분 자체가 많이 세포가 말라드는 거 칭호승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남편이 그래서 시시콜콜 그래서 평생 병 달고 사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4: 매일 띠띠 해서 계속 감기를 달고 살고, 감기 걸리기만 하면 기침 그래서 끝이 없이 하고, 또 기침하면 가래가 자꾸 끌어올라오고, 그리고 위도 아이 좋습니다. 위궤양이 있으니까 소화도 아이 되고 아프고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털이 꿀꿀하고, 그래놓을까 그 1년 40일 감기 달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1: 예.
4: 그, 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이 세심히 1호를 좀
1: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런 분한테는
4: 예, 그 이로인들이 정말 매일 피고하고 신체를 올리, 소질을 올리는
1: 소질을 올리는 데 빠릅니다. 예, 예.
4: 예. 그래서 감기를 1년 40일 하시던 분이 지금 감기도 적게 하고
1: 예.
4: 감기 걸려도 엔디아이 맞으면 그 못 봤습니다.
1: 아, 감기 댄디 맞는다는 거는 그게 이미 감기 아닙니다. 염증 생겼다는 거.
4: 예. 예. 그래서 그도 감기 기침 끌어올라고 그도 정말 고생했는데 지금은 얘 감기로 죽게 걸리고 걸릴 수 없다니까.
1: 그렇죠.
4: 사람이 예. 감기는 걸리는데 감기를 걸리면 걔도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되면 걔도 끝이 나고 댄디를 아예 맞고 지금 약.
1: 일주일 자하면은 정상입니다. 예, 예.
4: 예, 확실히. 이 신체 소지가 어리고 매일이 필요한데는 이야기 참 좋은 약간.
1: 그렇죠. 예.
4: 네, 그리고 위가 소화이고 항상 더부룩하고 쏙쏙 찌르는 것 같고 식물이 계속 올라오고 계속 푸림 꿀꿀하고 식사로 그것도 한 양반 많이 작은 것도 한 양반
1: 너무 작습니다. 예, 예. 예.
4: 너무 허약하지 않다.
1: 예.
4: 근데 지금 한 맛이 돌아서고 이 위 자꾸 쏙쏙 찌르고 식품물이 올라오고 수림하던 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여기 소화를 네.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지황계라든지
4: 예. 예, 식사를 옛날보다 거의 정말 고부리 하라시피 두 양 넘어졌으니까 거기서 또 맥이 오고
1: 예.
4: 청소도 많이 도와주고 조금씩 나가 활동도 하고요. 참 세신이로가 이런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1: 세신이로가 좋은 제품입니다.
4: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와주고 있을 때 계속 쌌으니 이분은 당복해가지고 계속 이 신체를 많이 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께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가격대 인상된다고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등한히 듣지 마시고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의 제품 자체는 300집이 산지아병원이 10년 동안이 림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고 이제 이야기한 세신 1호하고 그리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두 가지 제품은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세신이로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세신이로 쓰고서 예, 이 허리 아픈 게 허리용 세게 아팠습니다. 지네 이 골파지 나빠가지고 혈압이 막 올라가지, 막 내리 다리 막 내리저리지. 아, 그러면 이게 또 뭡니까? 이게 발바닥에 용 두꺼운 거 하면 들어가서 이런 감각도 있고요. 이 무릎이도 막 시려든 영 아파서 그 최신 이런 소수에 지금 많이 났습니다. 이전보다 검사적으로
1: 그렇죠.
5: 많이 나갔어요.
1: 예, 예.
5: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내 시화상으로 간단한 이야기인데 지금 값이 오릅니까 선생님?
1: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다고 예. 나왔는데 초보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예예. 예.
5: 어, 그렇죠.
1: 예.
5: 그래서 내 오늘에 참여하라고 내 여각 가서 선생님께 내 전화 드립니다.
1: 이 세신이로는 불폐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501-7766에다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우수한 제품이니까 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예.
5: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에 대해서는 기본으로서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특히 지금 이름 그대로 콤파치 허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콤파치는 단순 콤파치에서만 끝나는 콤파치 자체가 뭐 실제적으로서 직접 골, 신주수 그리고 콤파치 골격을 관리하고 소변을 관리하고 그 외에 귀에서 소리가 나는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데 특히 여기 우수한 성분 자체가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는데 소화계통 때문에 힘든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소화계통의 문제는 여기에 다 맡기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닦은 초바이수 이런 닦은 백술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지황계란 성분이 들어갔고 복령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 공동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점점 밤양이 줄어들고 죽만 먹고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양 실조가 생기면서 맥이 떨어지고 그러기 싶어 그러는 경계는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올림이는 내림이는 경계는 올림이니까 즉 이거 드시게 되면 밥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안 드시기보다 더 힘들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 눈이 밝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

0: 해지고 소변이 잘 통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바로 세신 1호에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국가 산부에서 중점 과학 연구 항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그 자연과학 제1등성으로 불리는 중코웬의 연구 항목에 속하면서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고기술산업 항목을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국가과학기술부의 싱허계획에 속하는 이런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이미 CAMP 발견을 인해서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이게 되어 있으니까 주약에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 주면서 22년 6월에 미국에서 화성턴에서 심장 뇌혈관 전문 그 국제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에서 특수한 해결을 받은 73세의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동안 누에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깜짝 못하던 사람을 밀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일거세울 제품이 나오라 했는데 장래가 조용하다가 봐서 바로 중국의 천희 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중요한데요. 이분이 두 달이 지나가면서부터 시작해서는 다리에 벌레가 기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파뜰파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이분을 세운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CAMP 이 제품에 속하게 되는데 네. 이 제품은 특수한 제품이니까 견제하면 확실한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너입니다. 지난 2005년에 설립된 대련 조선족문학회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회장단과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하에 가진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련 조선족문학회에 소속된 48명의 회원들은 그동안 잡지와 신문에 1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고 그들의 작품은 재외동포문학상, 기림문화상 등 여러가지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대련 지역에서 아름다운 문학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시간에 나누어 대련 조선족문학회 회원들의 수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리향옥 씨의 수필, 집행이 인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집행이 인생 리향옥. 그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해였다. 엄동소란인 1월, 엄마의 유방암 소식을 접하며 길어 보이던 한 해가 짧아져 버렸다. 싱그러운 봄 기운이 느껴질 무렵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엄마 수술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듣고 나는 급히 고향에 돌아갔다.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11월 어느 날 아침, 본조스럽게 출근하다가 전철역에서 발을 삐끗해버렸다. 그날도 평소와 별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아들애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17분에 들어설 전철을 타려고 계단을 급히 뛰어내렸다. 한 발자국씩 떼어지던 왼쪽 발이 휘청하더니 계단 두 개를 건너뛰며 저도 모르게 45도 각도로 접질러져 버렸다. 발목부터 머리까지 통증이 느껴지기에는 몇 초 걸리지 않았다. 나는 벽을 짚으며 가까이에 있는 자리를 찾아 앉았다. 발목을 둥그렇게 움직여보니 그나마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쩔뚝거리며 전철을 타고 출근을 견지했다. 주저하는 사이에 지각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에 발걸음은 아픔을 극복하고 있었다. 끊어질 듯한 통증에 움직일 수가 없어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그날 밤 남편은 베란다 귀퉁이에서 몇 년째 먼지만 먹고 있던 나무 지팽이를 가져다 주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등산할 때 장만했던 지팽이였다. 나무 지팽이는 손목만하게 굵었고 손잡이는 반원형 모양이었다. 젊었을 때 살짝 발을 접질러도 인차 나아지던지라 며칠이 지나면 완쾌될 줄로 여겼다. 내 착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에는 며칠이 지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걷기만 하면 발목 부위의 아픔이 선명해졌다. 왼쪽 발을 쓰지 못하고 지팽이에 의지하자 오른쪽 발과 손목에 무리가 가서 또 다른 육체적 불편감이 느껴졌다. 주말에 병원에 들르니 의사는 인대 손상이 심한지라 한 달 내지 100일이 지나야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낮에는 약을 붙인 상태로 노트북으로 일하고 밤에는 따뜻한 물리치료를 진행하는 날이 흘러가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나는 엄마, 넷째 이모와 함께 무거운 캐리어 두 개나 끌고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배는 검푸른 바다를 헤가르며 쏜살같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바다는 햇빛을 머금어 행복의 물결이 넘칠거렸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나는 남녀들이 물속에서 즐기는 모습을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찬란하게 빛나던 바다에서 갑자기 상어가 우리 쪽을 향해 속도를 내어 헤엄쳐왔다. 상어의 이빨에 물린 왼쪽 어깨 축지로 진통이 느껴지며 허우적거렸다. 이젠 내 인생도 끝나나 싶어진 순간 낯선 남자가 지팽이를 휘두르며 구해주었다. 화들짝 놀라 깨어나 보니 핸드폰은 새벽 3시 10분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었다. 꿈 내용이 너무나 절실히 느껴져 인터넷에서 해몽을 검색해보았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고 불안감을 느끼지만 외부 은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근본적인 위험 없이 안정되는 긍정적 꿈으로 잠재의식에서 위기 대응에 대한 안심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위기는 잠시 결국 안정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청량한 새벽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저도 모르게 쪽잠이 들었다. 섬에서 돌아오는 배에서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겨우 항구에 도착하니 캐리어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절망에 빠질 무렵 엄마는 나를 불렀다. 엄마가 보관했으니 이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초만원인 버스에 오르자 기사는 낯선 여자와 한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자리에는 나무 지팽이가 놓여져 있었다. 애간장이 타 눈을 떠보니 5시 20분이었다. 그 해에 겪은 방황의 길을 회고해보았다. 엄마의 항암 치료와 수술 때문에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나는 간호 휴가를 3번 받고 고향에 돌아갔다. 매번마다 일주일 정도 신청할 휴가를 위해 미리 일을 앞당겨 마쳐야 했고 회사에 복귀한 후에는 그간 미뤄진 업무를 보느라 눈 코뜰 새 없이 보냈다. 엄마가 고향에서 다달이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할 때마다 넷째 이모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 엄마한테 병문안을 다녀가셨다. 5월 말 수술실 앞에서 이모, 큰어머니와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고 암세포를 깨끗하게 떼어냈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이모는 눈곱을 찍었다. 이모가 엄마 옆에 있다는 것이 외지에서 사는 나한테는 큰 정신적 의지가 된 것 같았다. 꿈속의 캐리어는 내 어깨에 놓여진 가족과 직장이 가져다준 책임감이었다.
엄마의 암도 나의 삐진 발도. 아마도 자신의 건강과 삶을 아껴라는 징조인 듯 싶다. 집집마다 곤란할 일이 있는 법. 아무리 속상한 사연이 있어도 자신을 즐겁게 하는 법을 터득해야 했다. 몸에 쌓인 정신적 짐이 쌓이고 쌓여 알갱이가 되어 암으로 되었다. 잠재의식 속의 두려움, 당황함, 무기력, 섭섭함을 바라보며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위기와 통제불능의 불안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의 지탱으로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 나의 집행이었던 엄마가 아프자 나는 엄마의 집행이가 되었다. 고향에서 병원 간호에 지쳐버린 나에게 저녁 먹으러 오라던 초중 동창은 말없이 소고기 꼬치와 반찬을 챙겨주었다. 쓰러지기 직전인 나한테 그녀는 집행이 기능을 톡톡히 해주었다. 보잘것없던 집행이는 이번에 나의 삐졌던 발목에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재택근무하는 동안 도움의 손길과 관심의 빛을 보냈던 동료의 무언의 고무 격려는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집행이 인생은 치열한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삶 속의 등대를 닮았다. 45대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 나는 때로는 누군가의 집행이에 기대어 힘을 얻었고 나는 가끔 누군가의 집행이 역할을 빛내며 살아가고 있었다.

작자는 그래서 엄마가 아플 때는 자신이 엄마의 의지로 되는 집행이 같은 존재이고 자신이 발을 삐졌을 때는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기댈 수 있는 집행이가 되어 든든했다면서 치료라는 인생길에서 앞으로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어 최범수 씨의 수필, 새롭게 들려오는 인생 멜로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새롭게 들려오는 인생 멜로디, 최범수. 나는 가끔씩 바다를 산책한다. 천천히 걸으면서 시야를 넓혀 멀리에서 떠다니는 고깃배와 화물선들을 주시해 본다. 이렇게 가슴이 뻥 뚫어지도록 아득한 수평선을 훑고 나면 나의 주위에서 굴러다니던 자질구레한 잡념들이 가뭇없이 사라진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삼복철의 바닷가는 붐비는 인파로 실로 가관이다. 어린아이들로부터 팔순에 가까운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수영복을 떨쳐입고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한다. 수영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웃고 떠들어대면서 온몸에 닭살이 돋도록 시원함을 만끽한다. 노나 없이 한참 물속에서 자맥질을 하고 나면 기슬게 올라와 조약돌 죽기를 즐긴다. 어느새 나도 조약돌을 주며 그 행렬에 낀다. 함초롬하게 바닷물에 젖은 조약돌들은 찬란한 뙤약볕을 받아 유난히 반짝인다. 달걀처럼 타원형으로 생긴 유백색의 조약돌, 꽁알처럼 연한 회백색을 띤 조약돌이 있는가 하면 메추리알처럼 둥글면서도 여러가지 무늬를 띤 채색돌들도 있어 참으로 희한하다. 타지에서 유람온 이들은 마음에 드는 것을 열심히 골라 가방 속에 챙겨넣기도 한다. 늘 보는 조약돌이건만 오늘은 조약돌에 대한 생각이 새삼스레 달라지고 있다. 그저 조약돌이 이쁘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어쩌면 이토록 이쁘게 만들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기야 큰 바위가 수천 년의 풍화작용에 의해 쪼개여져 생긴 보잘것없이 작은 조약돌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당길 정도로 이뻐졌을까. 이것은 정녕 돌멩이들끼리 서로 부딪히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 끊임없이 돌멩이를 밀어준 파도의 걸작이었을 것이다. 조약돌을 몇십 번 만지작거리고 쓰다듬으면서 귀여워해왔지만 그 속에 담겨진 리치는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 같다. 조약돌이 발산하는 아름다움의 뒤에는 인내성으로 밀어준 바다는 노력이 있었구나. 조약돌을 보니 아버지가 생각났다. 내가 조약돌로 되었다면 그것은 아마 아버지의 자상하고 따뜻한 교육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언제 한번 큰 소리치지 않고 부드러운 말투로 차근차근 돌 있게 달려주시는 그 모습은 잔잔한 파도를 닮은 것 같다. 내가 소학교 시절에 아버지는 말은 아학이 다르고 어학이 다르니 애들과 목청 돋구어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좋은 친구들과 많이 사귈 수 있다고 달려주셨다. 일찍 어머니를 잃은 나에게 엄마다운 포근한 사랑과 아버지다운 깊은 관심을 주었다. 나는 초중에 입학한 후 마을에서 30리 떨어진 현성에 가서 하숙을 잡고 공부했다. 토요일이면 먼 길을 걸어 집에 왔다가 월요일 새벽에 길을 떠나 등교하곤 했다. 나는 체구가 왜소한 편이어서 학교의 노동과 각종 활동이 모두 힘겨웠다. 아버지는 새는 작아도 알만 잘 낳더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면 언제든 남들이 하는 일을 다 해낼 수 있다면서 힘있게 등을 밀어주었다. 내가 교포니를 잡고 처음 교단에 오른 날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한상 차려놓고 몹시 기뻐하시며 의미심장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교원은 학생들을 상대해 글을 가르침으로 학생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아야 사업을 잘 할 수 있다. 큰 배가 넓고 깊은 바다우로 막힘없이 항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닷물이 떠받쳐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곧 가라앉게 된다. 나는 아버지 그 가르침으로 장장 40년을 교육사업에 몸담고 있다가 정년 퇴직했다. 퇴직 후 나의 노년 생활은 점점 더 익어갔다. 새도 날아가다 앉고 싶은 나무가 있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나의 취미를 찾아 문구 활동과 문학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만년의 노년 생활을 다채롭게 꾸며가고 있다. 쉼없이 철썩이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나를 밀어준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고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엮어보려 한다. 이렇게 생각을 잡으니 바다의 파도 소리

소리가 새롭게 들려왔다. 아, 인생의 멜로디요. 네, 작자는 그래서 자신을 파도에 밀리고 깎이어 생겨난 조약돌, 아버지의 사랑을 고운 조약돌을 만들고죠. 수없이 부딪히면서 갈고 닦아준 파도에 비유하면서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의 밝은 앞날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해 김홍화 씨의 수필 효도라는 이름으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김홍화. 나는 줄곧 스스로를 효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엄마에게 많은 것을 사드렸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깨닫고 보니

나는 효녀가 아니었다. 오히려 효도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괴롭히기까지 했던 것이다. 하루는 도시에 사는 친정오빠가 시골에 계시는 엄마를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게 하자고 해서 내가 엄마를 모시고 올라가게 되었다. 여기까지 마중 나온 오빠는 우리를 멋진 음식점으로 데려갔고 오랜만에 큰집 사촌 오빠까지 만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뒤 사촌 오빠가 우리를 근처에 있는 큰 집으로 안내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한국에 가 있어서 집이 비어 있었기에 우리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히 밤을 보낼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청소를 하려다가 화장실에 세워져 있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플라스틱 쓰레받기는 한쪽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고 빗자루는 여기저기 부러져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았다. 이런 걸 어떻게 쓰셨지? 쓰레기통에 버려도 가져갈 사람이 없을 텐데. 속으로 의아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고 나보다 더 아끼시네 라며 감탄을 쏟아내셨다. 내가 근처 마트에 가서 새 것을 사오겠다고 하자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노인들은 손때 묻은 게 더 편하단다 라고 말렸다. 그래도 나는 마트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트 출구에서 근처에 사는 사촌오빠와 마주쳤다. 사촌오빠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보며 그건 왜 샀어? 하고 물었다. 사정을 설명하자 사촌오빠가 단호하게 말했다. 얼른 가서 반품하고 와. 마음속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나는 하는 수 없이 마트로 돌아가 반품을 하고 나왔다. 함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며 사촌오빠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부모님이 살림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물건을 쓰는 상황이라면 새 것을 반가워하겠지만 예전에 힘들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새 것을 오히려 불편해하셔. 익숙한 걸 써야 마음이 더 편한 거지. 부모님들은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아. 그 습관을 바꾸려다가 부모님이 안 변하는 걸 보면 결국 우리가 답답해지고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아. 사촌 오빠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나는 엄마의 습관을 존중하기는커녕 내 방식에 따른 것을 강요해왔다. 엄마 집에 갈 때마다 색바랜 행주와 수건을 새 것으로 바꿔놓곤 했고 오래된 도마는 세균이 생겼다며 버리고 새 것으로 사들였다. 그때마다 엄마는 아직 쓸만한데 왜 버리니? 라며 아까워하셨지만 나는 엄마의 마음을 꼬물만치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나중에 엄마 집에 가보면 내가 꺼내놓았던 새 것들은 사용한 흔적이 없이 그대로 놓여있었다. 엄마는 내가 떠난 후 새 것을 치우고 예전 것을 다시 쓰시다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 새 것을 꺼내놓으셨던 것이다. 언젠가 예고 없이 엄마 집에 들렸다가 발견하고 엄마를 나무라며 새 것을 쓰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엄마의 절약 습관은 정말 바뀌지 않았다. 엄마는 발 뒤꿈치가 자주 갈라져서 양말 뒤꿈치가 금방 닳아버렸다. 게다가 매일 운동한다며 많이 걸으시니 양말은 더구나 빨리 구멍이 났다. 엄마는 얼마 신지 못한 양말을 버리기 아까워 항상 기워 신으셨고 외출할 때만 새 양말을 꺼내 신으셨다.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 같은 양말을 한꺼번에 20컬레나 사다 드렸다. 한쪽이 구멍나면 멀쩡한 한쪽을 새 것과 짝을 맞춰 신을 수 있도록 말이다. 양말을 다시는 기워 신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미 꿰놓은 양말은 모두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구멍난 양말은 텃밭에서 일할 때나 운동할 때 신으면 되지 않냐며 버리지 못하게 하셨다. 엄마가 꼼꼼하게 기워놓은 흔적을 보니 차마 버릴 수 없어 이제 구멍나면 버린다는 약속을 받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운동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다른 집에 들릴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계속 걱정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학부모가 주방 뒷창문으로 엄마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뛰어나와 부르셨단다. 선생님, 우리 오늘 아침에 소스 단지떡을 했어요. 빨리 들어와서 맛 좀 보세요. 엄마는 난생 처음 듣는 소스 단지떡에 호기심이 생겼지만 발에 신고 있던 기운 양말이 떠올라 사용하셨단다. 그러나 학부모가 귀한 떡이라며 꼭 드셔보라고 팔을 잡아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가게 되셨단다. 방문을 여는 순간 뜻밖에도 아내는 이미 학부모

부모가 여러 명 있었고 모두 엄마를 반갑게 맞이했단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오히려 더 조마조마해졌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 신을 벗고 방에 올라가며 어떻게 하면 기운 양말을 감출 수 있을지 고민하셨단다. 결국 무릎을 꼭 모으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대고 앉아 겨우 양말 뒤축을 감췄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소소 단지떡이 무슨 맛인지 제대로 음미하지 못했단다. 그 일을 들려주며 엄마는 다시 양말을 끼워 신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절약하는 오래된 습관은 쉽게 떨쳐내지 못하셨다. 엄마는 식사를 마치고 입가를 닦을 때에도 휴지를 반으로 잘라 쓰셨고 필요에 따라 더 작게 떼어 쓰기도 했다. 하여 내가 휴지를 마구 뽑았으면 엄마는 불편한 기색으로 반만 써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옷, 신발, 일용품, 가전제품까지 내가 써보고 좋은 것은 무조건 엄마한테 사드렸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돈을 함부로 쓴다며 돈은 우리 몸의 피와 같이 소중하다. 돈을 쓸 때는 꼭 세 번 생각하고 쓸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러나 나는 새 것, 효도라고 굳게 믿어오면서 정작 엄마의 말씀은 귀담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촌 오빠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다. 부모님의 습관을 존중하는 것이 값지고 좋은 물건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나는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자책하게 됐다. 그동안 효도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엄마의 마음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다. 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엄마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어리둥절해 물으셨다. 왜 이래? 갑자기 왜? 내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엄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고 사촌 오빠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참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하는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효도는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무엇을 편애하시는지 헤아리는 것임을.

네, 작자는 그래서 근검 절약 정신이 몸에 밴 엄마의 속마음을 모르고 세금만 추구하면서 엄마한테 새 물건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효도는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무엇을 편애하시는가를 헤아리는 것이라면서 진정한 효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감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자꽃 김일량. 7월의 저녁 햇살이 신비한 느낌으로 폭염이 시들어진 하루의 피곤한 주름살을 곱게 피워주고 있는 기분 상쾌한 시간. 감농꾼 자취가 금방 사라진 듯한 싱싱하게 살찐 감자밭에 나비 같은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 감자뿌리에서 감자알이 크며 땅을 간지럽히는 그 신기한 소리를 듣고 있다. 노란 꽃살은 감자꽃의 깜찍한 혀끝일까? 여름바람의 이야기랑 여름밤 별 이야기랑 소곤소곤 감자알 동네에 들려준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은근한 믿음과 사랑을 묻어두고 하얗게 피어나는 감자꽃은 장미처럼 예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자신있게 행복

같이 사락사락 내리도록 항아리는 속을 비워둔다. 별빛마저 놀러왔다 잠들고 이윽고 삼태성이 돌아앉으면 긴 어둠을 가득 안고 새벽을 기다리는 항아리. 아침 새소리가 깃들면 눈을 부비며 해맞이를 준비하는 항아리. 더 노른 이야기를 위해 비워두어서 항아리이고 더 많은 이야기가 넘쳐서 항아리이다. 때로 항아리에서는 머리 숙은 하얀 할머니가 된장 묻은 손으로 걸어 나오신다.

엄마 주향수. 새끼들이 매달려 칭얼대는 사이, 부엌에 쪼그려 불 지피고 밥 짓는 사이, 땅에 엎드려 호미질하는 사이, 꽃잎 같던 여자는 사라졌다. 개구리가 토해낸 젖은 대기에 눅눅했던 몸, 왜소한 몸에 비해 자꾸 커지던 손마디, 그 사이에 흙에 생명이 흘렀고 풀벌레의 울음이 차올랐다. 이제 당신의 살이 닿았던 모든 기억은 허공 속에 흩어져 희미해지고, 당신은 숨가쁜 생 다 토해내고 마른 상처로만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침례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로인절을 맞이하면서 했던 우리 활동, 우리

0: 이달 말일까지 하게 됩니다.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 매트 한 세트를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성해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우리 여태까지 한 번도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성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 발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성해드립니다.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성해 드리죠.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 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그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증성해 드립니다.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병원에 직접 가실 분들은 병원 2층 스타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이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이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보면은 해발이 아주 높은 곳이 야생약재로 만든 이런 약입니다.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이런 서상약인데 권위급 이런 전문가들이 수십 명 이런 전문가들이 15년 동안이 연구를 거쳐서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고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된다. 이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이고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약재에 네 가지가 들어가서 습니다. 그리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처방이 들어가 있고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 성분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 용지 효소라고의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서 우리 몸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신경 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손상된 대뇌 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신경 전달을 제대로 해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네, 제 전화 맞죠?
0: 맞습니다.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선생님 장약 심리방 고정하는 거 있습니다.
0: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2: 네. 고정하기 전에는 혈압이가 다리 조절 아예 돼가지고 혈압이하고 정말 두 가지 세 가지씩 이제 먹다 보니 영 몸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약 심리방 먹은 후부터는 한 1개월을 먹고서는 혈압이하고 좀 줄여봤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올라가고 그냥 고동적으로 되니까 그 다음 혈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반할씨. 반할씨 지금 예, 3개월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반할씨.
0: 예. 예.
2: 그래서 매일 3개월씩 그래 먹고 이제 혈압이 좀 온종 지금 잘 되고
0: 이제 석 달밖에 안 되면은 앞으로 예 좀 더 잡수면서 이제 서서히 그 약도 더 적게 잡수면서리 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잡수면서리 잡수고 저희가 또 알려주는 그 한 가지 리서레오파 있잼까 그거 같이 쓰면서 그러다가 서서히 그 이 서약을 감량하던 데로부터 장약 심리방만 잡사도 그 예 혈압이 조절됩니다.
2: 기대는 네
0: 제 하라대로 하십시오.
2: 예. 기다리는 그네 자부림이 잘 안 와가지고서는
0: 예.

0: 내가 두예수도 먹고 두예수 먹으면 안 되면은 또 안진편도 먹고 이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약을 도전한 후부터는 영이 자부름도 자려고 얻은 안진패가 이결했습니다.
1: 그래서 구의 수람 탓대잼까
0: 예. 걸까에도 영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방법이 없어도 나도, 나이도 많고, 이래가지고서는, 저, 마감 인생까지 이 약을 열심히 도전할 계획입니다.
1: 예, 그렇게 하셔도 예. 되는 약입니다.
0: 예. 예. 그래. 선생님께서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손님도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압 조절이 안 돼 30년 서양 혈압약 몸에 살았습니다.
1: 예.
3: 네, 그러다 선생님이 단약 진내방 가기를 듣고 작년 신내방 먹기 전인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나 잘 되니까 나 야덕 달 만에 작년 신내방만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원래 예,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3: 예, 야, 그리고도 나는 이게 예, 병원과 검사하니까 아, 경정에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정말 항상 영 근심했습니다. 이 방팔에서.
1: 예.
3: 네, 그러다 아, 심리방 넉 달밤 먹고 검사를 가 했는데 방팔이 이게 없어졌습니다.
1: 야, 예, 넉 달밤 빠르게 빨리 없어지게.
3: 네, 그래 놓으니까 예. 정말 사람 기분이 산 멋있고 정말 좀 뭐, 기분 좋습니다. 이래 놓으니.
1: 예.
3: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예, 심장도 앉아 특히 집에 들어오면 한 20초 좁은 공간에 들어온 것들은 산소 부족한지 겨울에도 문 열어야 숨 좀 나고 공기 통하는 숨 나온 것 같았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런데 특히 땡기나 타자도 예, 숨 막힘이 이랬는데 이 약 먹으면서 또 예, 조금 좁은 공간 들어와도 숨 막힌 일정까지 완전히 이렇습니다. 조금.
1: 아, 예, 원래 그런 예, 그런 증상을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약은.
3: 예, 예. 야, 약이
1: 심장이 좋아 증상.
3: 예.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1: 예.
3: 그래 우리 집사람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항상 어둡지 나고 혈압이 낮고 살이 자꾸 저려서 예일에 고생했습니다. 네, 그러다 이약 선생님 관심 듣고 이약 몸에서부터 조금 어지럽지 않은 혈압 조절을 잘 되네 조금 영 기뻐합니다.
1: 그렇죠.
3: 예. 네, 그래 우리 부부는 이약 정말 효과 특수하니까 예. 활동할 때마다 싸서 우리는 계속 꾸준히 먹습니다, 이거.
1: 아, 좋죠, 예.
3: 예. 그래, 이번에 동창 마음에 만났는데, 우리 동창세 한 사람이, 아, 내가 소개를 좀 이학수인데, 이 친구는, 예, 주제를 두 개를 하고, 또 세력도 먹고, 예. 이래 고생하다, 이 소개를 이학수 먹고 있는데, 아, 확실히 효과 알린다면서 영조합니다, 이번에 만나서.
1: 아, 꼭 효과 날 수 있습니다, 예.
3: 예, 예,
1: 혈압이 높은 분들 또 지지하러 한 분들 정말 이게 편안해지는 감이 나 그 알린다 말입니다. 드시면서
3: 확실히 알린다면 예. 그래 이번 확도도 좋으니까 이번 확도에 좀 더 확산을 갖답니다. 혈압이 좀 받아봤답니다.
1: 예, 이번에 그 로인저를 맞이하면서 했던 우리 활동 우리 이달 말일까지 하는데
3: 아.
1: 예, 이번 우리 활동 정말 좋체크모입니까? 경제상에서 도움이 얼마 됩니까? 예.
3: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아, 예.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고혈압으로 예, 거의 22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예.
4: 거기다가 예, 귀에서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전기 모다 소리도 나고 해서 예, 연변병원에가 보이니까 신경 썩을 그렇답니다.
1: 아.
4: 이런 병이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1: 치료 잘해야 됩니다. 원래 그런 병이.
4: 예.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예, 조만간 있긴 뭘 것 같습니다.
1: 예.
4: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소장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예. 이 약도 패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4: 한 달 더 먹으니까 예,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4: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나사지는 것이 알립니다. 6달 만에 완

0: 여기 지금 옆에 열려오는 소리하고 전기모다 소리 아이 난다.
1: 예, 좋지요.
0: 예, 저는 이약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0: 예, 이약을 예. 먹으면서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몇 달 동안 단약 14번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게 됐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 아래를 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계합해서 사용했는데, 그렇게 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0: 예. 몇 달 만에 단약 14방만 먹고 있는데,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예, 그렇죠.
0: 무릎 관절이 아파요. 몇 메트 먹고 보시고 오시고 하는데, 지금 면디 걸어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아, 예.
0: 신빙증이 있어서 왜 하루 떠나 3시간 이상 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약 먹고 지금 예, 눕지 못해 못 잔다.
1: 그렇죠.
0: 예. 예, 우리들은 이 약이 아주 훌륭한 약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약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우리 부부가는 이 약 먹으면서 예, 지금 건강 찾는데 예, 얼마나 정말 몸이 좋아지니까 예,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예, 내 많은 사람 소개했는데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 떴다고 예, 대비 나를 칭찬 계속합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 내 약이 확실히 우리 먹고 좋아지니까 예, 많은 사람 소개해줘서 좋으니까 예, 어디 가면 예, 아프다는 사람 있으면 내 이 약 소개합니다.
1: 아, 예.
0: 그래서 예, 한족도 며칠 내 소개를 먹는 게 있습니다.
1: 아, 예. 한족분들이 지금 잡수는 게 많습니다. 저희 강의를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그 조선족들이 그분들이 네. 싸서 잡순 분들이 좋아져가지고 막 그 한족분들한테도 소개를 하고 이랬는데 야, 그분들도 좋아져가지고 쓰리. 예, 이거 잡수면 예, 정말 예,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은 예, 욕 아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0: 예. 예. 오늘도 예, 내 소개해준 한 사람이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를 하겠답니다.
1: 예.
0: 이 사람은 예, 주자도 놓고 그런 있는 사람이고, 예, 떨개병도 있고, 예, 변비도 있고, 소화도 안 되는데, 오늘 이번에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싸겠답니다.
1: 아, 이번에 우대 활동에 참가하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당장 심해밥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저는 이게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한 20여 년 정말 혈압약 먹으면서 살다, 맨발은 선생님이 당장 심해밥 강의를 듣고, 심해밥 먹게 되는데, 예,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에 예, 이름만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 알려주는 단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지금 약을 아침 예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정말 예, 이번에는 예, 약 정말 맨발을 선택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1: 예,
3: 예. 예. 난 이게 내 의색이 두 번 나오면서 그래서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아이 눈도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해서 그래서 아이 눈도 뜨기 바빠 손을 잡아당겨뜨고 아니 고란도 막 그래서 통신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 대표님 이전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1: 아,
3: 예. 예 그런데 지금 예, 이 약 먹으면서 그렇게 먹던 전 대표님 다 끌어버렸지. 관절도 그래서 아파서 예 통신 나고 아파서 걸기 용 힘들어도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관절 아픈 줄도 모르지. 위 소화 이제서 밥을 얼마 못 먹은지 지금 예, 위가 좋아지니까 예, 소화 잘 되니 밥을 잘 먹으니 맹이 남다지.
1: 그렇죠. 예.
3: 예. 그래도 우리 남편도 당뇨 합병증을 많이 고생했는데 예. 이 약 먹고 당뇨 합병증이 영 좋아졌습니다 지금. 치료가
1: 좋아집니다.
3: 예. 예.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예 부부간이 이 약 쓰면 건강 지금 되찾고 있는데 예 우리가 좋아지니까 나는 예 우리 주에 우리 친척 친구들을 많이 소개해서 지금 이 약 쓰고 있는데 모두 효과 좋다면 예 저 그 뭡니까 좋은 약 소개를 했다고 칭찬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예.
3: 예. 걔 또 이 약 보면 정말 예 해발이 4,500m 이상이고 홍경천 또 5,400m 이상이고 서장에서 이런 황금물로 불리는 약자가 예 4가지가 들어갔지.
1: 맞습니다. 예.
3: 예. 선생님은 항상 예 좋은 약자가 좋은 치료 효과를 본다고.
1: 예.
3: 와
4: 그래 그런지 확실하게 그저

0: 효과가 다릅니다. 지리 효과가.
1: 야,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이 약이.
0: 예. 네. 그래 또 이 약은 예, 하루에 세 번씩 예, 꼭꼭 먹으니까 예, 치료를 받다 해야 되니까 예, 더구나 또 치료 효과가 독특한 것 같습니다.
1: 예, 여기 혈액중이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요 잣수를 늘려가지고 세 번씩 복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치료를 해주셔. 예, 그래서 효과를 이렇게 모두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 나 또 우리 친구 지금 소개해서 우리 친구도 이거 먹는데, 그 친구는 변비도 심하지, 소화도 안 되지, 관심병도 있고, 아이, 지네 고생하더라. 내가 이 약 먹어보라고. 아, 그래서 이 약 먹은 게, 이면에서 지금 영 효과 좋다며, 이번에 또 로인솔 우주 활동이 있을 때 지금 오늘 전인연 수가 받아봐다 자기도 계속 꾸준히 쓰겠다며.
1: 이번에 우리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예, 현금도 빼드리지, 약도 더 드리지. 그리고 이 증송하는 물건도 얼마나 그 고급적인 물건입니까? 예, 다 예. 이번에 우리 활동에 참가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이 상약 신내방을 먹고서 이 효과를 많이 보는 환자입니다.
1: 예.
3: 20년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혈압약을 계속 먹고 살았는데 예,
1: 예.
3: 방송을 듣고서 예, 이 약을 저기나 먹게 되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이 예. 약을 먹고서 예,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예, 매주에 한 번씩 이렇게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1: 아, 예.
3: 그리고 예, 선생님이 또 다른 방법을 예, 알려 주었는데 그거까지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하하, 그게 류이설 요파입니다.
3: 예, 지금은 예, 장약심 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저는 원래 또 관심병이 있어서 예,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이렇게 자꾸 나고 거기다 또 멘붕까지 와가지고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땀이 오고 눈이 또 예, 붙을 때 해가지고 고생했는데
1: 예.
3: 앞달 4호 이거 먹었는데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집니다, 꼭.
3: 예. 예. 그리고 또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예, 식후물이 예, 저기나 뭔가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위가 쓰리면서 아팠댔는데 지금은 그것도 저기나 뭔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얘 전체 몸이 상태가 다 영 좋아졌단 말입니다.
1: 아, 좋아지셨고.
3: 네. 이 약은 얘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자란 야생약대들로 죄송한 우수한 약을 써 그렸는지 저기나 뭔가 다른 약보다 얘 약 효과가 얘 확실히 다릅니다.
1: 다릅니다. 써보면은 야 이게 약이 정말 좋구나 하는 거 알리죠? 예? 그렇습니다.
3: 예. 그리고 또 저희 저 남편이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예 주제를 저기나 놓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래 지금 예 이 장야 심내방을 쓰고 있는데 예 얼마나 심장이 좋아졌는지 예 너무 기뻐합니다.
1: 하 그렇죠. 예. 얼마나
3: 예, 예 선생님이 예, 우리 집 두 사람을 이렇게 구해준 은인입니다.
1: 아유, 선택이 중요한 게죠. 저희가 아무리 그 뭐, 그 약이 어떻게 좋다고, 그 이 강의를 해도 자기 본인이 선택을 안 하면은 그거 뭐 또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3: 네,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1: 예, 그렇죠.
3: 예,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예,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예, 들을 수 없습니다.
1: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3: 네, 예, 우리는 예, 이번 저 그 활동에 배달 받아서
1: 예.
3: 둘이 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예. 좋은 일이죠.
3: 예.
2: 여보세요?
0: 예, 끝이 났습니다.
1: 아,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아빠는 어제 20년을 혈압약 먹었더니 옛날부터 중풍이 걸렸습니다.
1: 예.
4: 그래서 수탄고상하고 저희 마지막엔 방법이 없을 게다. 그래서 자립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1: 예.
4: 정신상을 예. 그러다가 어느 때 그 저희나 선생님이 방송 광고를 들으니까 비뚝 들으니까 나 이 약이 중풍이 딱 치료한다고 공동수제 시에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 이거 귀담아 듣고 이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언동나이 되고 그래고 병이 많이 됐습니다. 전혀 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위나 밥도 먹고 한 가지 마사지가 다 마사지고 정신이 올바해가지고 소리

0: 예. 경력이 하나도 없고 이래 됐습니다. 예.
1: 예.
0: 바로 경이나 정상적인 활동 못하고 이래 내 부충해서 이래 여기서 5층에서 1층 내려가고 이래 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고생하다가서 선생님 말 들은 게 이게 약 이용 좋으니까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심리방을 쓰게 됐는데 저희는 해답자 소리에 병원 온종 잘 냅대다, 예. 그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말씀 듣고서 예, 지도한데 딱딱 쓰게 됐는데, 예, 알려주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이제 같이 썼는데 저설이 너무나 그렇게 잘 되니까, 예.
1: 예, 그게 리스너 반대, 그게 그렇게 저설 잘 됩니다.
0: 예, 아랫단만 해답, 약이 몰래 하고 안 먹었습니다. 아이, 그래, 우리 예방만 먹었는데, 예, 그렇게 잘 된다.
1: 아.
0: 그거부터 차차 좋아지던 게, 아니, 소변은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누수마때 끼끗거리고, 온데 얘라고, 그 밤 자세 그 드랑날랑 해서 그래야 된 게, 지금은 왜 까딱 없습니다. 하려더니 한번 하면 두 번밖에 안 입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예.
1: 좋지.
0: 그리고, 잠을 살자고, 밥도 잘 먹습니다. 오, 점점, 예, 식사가 늘어났습니다, 예.
1: 아유, 신체가 좋아집니까?
0: 예, 그래, 똘똘해졌습니다. 예. 그러나 얼마나 좋은지, 오, 선생님이 약 소개를 해줘서, 우리는 정말 해방받았습니다, 예.
1: 아, 예.
0: 예, 그래, 나도 심장이 나빠서, 예, 이렇게, 예, 늙으니까, 나 다, 예, 여기저기 망가져가지고, 어구어구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나도, 예, 영이 좋아져서, 예, 팔팔에 달아다닙니다.
1: 아, 예, 좋은 일이죠.
0: 얼굴이, 그래서, 깨처럼, 그래서, 이, 그, 너네 빵이 나와서, 그래서, 꺼멓꺼멓 시들시들해가지고, 어질어질 하고, 그래서, 막, 무식한 말로, 이제, 저기나, 귀찮지 않은 것에 정신 끊겨서, 그러다니, 지금은 얼마나 팔팔해졌는지, 예, 막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정말이.
1: 아, 이 양 잡으면 그렇게 모두 좋아집니다. 꼭 발팔해지는 예. 것도 예.
0: 돈을 쓰고 약을 먹은 것만 보람을 받습니다. 예.
1: 아, 그렇죠. 그거 그만 좋아지 잡수는데
0: 예. 우리는 이 활동할 때마다 산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0: 예, 그래. 그 다음에는 우리 이거 내 좀 오늘도 지금 이거 예, 그냥 저기나 방송하는데 예, 저기나 우리 저기나 친구가 있는데 예, 이 예. 저기나 창지성 모공이랍니다.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강의라는 것들과 이 이야기 된다니까 나네 비틀 생각해서 예, 그거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 지금 방송 듣고 있으겠는데 어느 때 이때 방송한다고 들으라고 이랬습니다. 되니까 나 예, 오늘이 예, 저기나 배달받아 써보겠답니다. 예, 그렇게 정말이 좋으니까.
1: 그렇죠. 예, 이 장시식 노공이라는 거는 뇌경색 중에 한 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주요하게는 대뇌 깊숙한 곳이 작은 동맥이 경화가 오고 예, 노폐물이 가라앉거나 또 그 혈전 형성으로 인해서 혈류가 차단되고 아, 그 뇌조직 극부에 허혈성 괴사가 발생하면서 뇌혈관이 막히는 배입니다. 이야기. 저 이 병이가 예, 장시식 노공이가 예. 그래서 아, 주로 이런 분들은 고혈압병이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분들이 소동맥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 내경을 졸바지게 하기 때문에 결국 막히게 되죠. 예. 그리고 당뇨병이거나 혈지 높아도 아, 쟁시식 노공이 이걸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 그 이 노공이라니 그 온 이런 분들 이래 보면은 주로 예, 예, 혈압, 혈당, 혈지, 뇨산이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이런 지표 의 균형을 맞춰줘가지고 스코를 해결해 주는데 그 이 그 중점을 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그 약을 보면은 아, 소홍화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또 홍경천이라든가 천궁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 우슬이 들어가가지고 장시식 노공을 비롯해가지고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이런 병하고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면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된다니까, 나, 이거, 배달 받겠답니다. 써보겠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241-7979,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기를 조절해 주면서 기와 혀를 보충해 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풍한 습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주고 또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관상 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아, 용형 협심증,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 준다. 예. 이 혈액형 협심증이라는 거는 소상이 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예, 서상이 사

0: 이사하고 중이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 그리고 또 치료 방식이나 이론 체계가 다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서상약이면서 중약이기 때문에 서상이사가 해석하는 주치 공능하고 중이가 해석하는 주치 공능이 다 따로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예, 먼저 이게 서상약이기 때문에 서상이사가 어떻게 그 주치 공능을 말하고 있다. 그다음 또 그 아래에 또 그 중이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다. 여기 다 따로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뇌동맥 경화라든가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 나고 흉부 압박감이라든가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무겁거나 또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진다거나 어느 장애도 왔고 반신불수 또 걸음걸이가 원을 그리며 걸거나 또 발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이한 이런 증상이랑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한 이런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또 치료해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근일내 우리 조에서는 연변소 우량 유전물질 자원 우세에 입각해 품종 보호와 육종, 정밀 심층 가공, 브랜드 경영 판매 등 세계 관건 고리를 중심으로 전 산업사슬 승격을 추진하고 지리 표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연변소 특색 목축 자원을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 지능에 역량을 부여하는 농업기관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근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연변 홈장에 제격이 건장한 순종 연변소 한 마리가 등장해 현장 초점으로 됐습니다. 우리나라 5대 지방 우량 소품종 중 하나인 연변소 고기는 섬세한 육질과 독특한 맛으로 시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명정시 동성용진에 위치한 국가급 연변소 종자수소 사육장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종자수소가 바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에 등장했던 순종 연변소입니다. 이 소는 올해 8살이고 체중이 2,400여 근인데 엄격한 선배를 거친 량질 종자수소입니다. 국가급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인 연변목축개발집단은 이곳에 전국에서 유일한 연변소 생식질 단위인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을 건설하고 우량 품종 6종 유전물질 자원 보호와 품종 개량 사업을 펼쳐 연변소 종군 수량을 확대하는 데 안정적인 우량 품종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식질은 목축산업 발전의 기반입니다. 우리주는 연변소의 발원지와 수산지로서 연변소 유전물질 자원을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전문조례와 산업전문자금을 내와 국가급 종자보호 6종 플랫폼을 건설하고 동물역병정화를 추진했으며 정부, 산업, 학술, 연구, 응용융합을 심화해 산업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습니다. 목전 우리주에는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 1개, 국가급 연변소 품종 보호장 2개, 국가급 유구 핵심 6종장 2개가 있습니다. 연변소 지역 공용 브랜드는 전국 농업 브랜드

브랜드 정품 육성 계획에 들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 집단 위원회사 대상 경리 류일명입니다. 우리 기업은 40여 년간 연변소 산업에 깊이 주력해왔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변소 육종, 사양, 가공,

0: 기술 정원, 연구생 사업소 등 여러 고급 과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구 6종 관건 기술 난관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구 생식지를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우세를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연변 목축 개발 집단에서는 연간 10만 마리를 도축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정밀 심층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흐름선은 국제 인류 표준에 따라 구축됐고 핵심 설비는 독일과 미국 수입 설비를 도입했으며 부대 시설은 전부 식품급 불수강 재질을 사용해 수출입 식품 검사 표준에 부합됩니다. 또한 ISO 품질 관리, HACCP 식품 안전, 유기 녹색 식품 등 여러 권위적인 인증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연길 주민 주려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연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식감이 특별히 좋고 국을 끓여도 좋고 구워 먹거나 볶아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육질이 섬세해서 삶으면 아주 잘 익습니다. 명절이면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선물하는데 다들 연변 소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성숙된 가공 체계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면서 소고기 꼬치, 소고기 완자, 소고기 선물 꾸레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기업에서 등록한 분복 상표는 중국 유명 상표로 평이됐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전방위적이고 립체적인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변 목축 개발 집단 위원회사 부총경리 최모용입니다. 여러 지경점이 있는데 연길에 4개, 장춘에 1개, 북경에 2개가 있어 현지 시장과 일선 도시 소비 시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판매 경로도 적극 확장해 경동, 티몰, 본래생활, 이공넷, 해장원, 화윤, 만가 등 주류 전자상 거래와 대형 슈퍼마켓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는 고급 시장을 깊이 개척해 2011년부터 만호 국제 호텔 집단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현재 제품을 전국 50여 개 최고급 호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량질 생식질과 정밀심층 가공, 지속적인 브랜드 육성에 힘입어 2008년 연변 소고기는 지리표지 보호 제품으로 비준됐고 2010년에는 연변소 지리표지 증명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됐습니다.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브랜드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제고되면서 연변소는 변경의 특산품에서 점차 전국적으로 이름난 고급 유구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향촌산업발전계획처 처장 임춘우입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연변소 생식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품 가공을 더 정밀하게 하며 브랜드 시장을 더 확대하는 한편 지리 표지 브랜드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고 품종 우세를 발휘해 연변소 전 산업 자세의 고품질 승격을 추진함으로써 특색 유구 산업이 대중 청수를 이끌고 향촌 진흥에 조력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되게 하렵니다.
1: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가 16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이번 대회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선수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구강이 대회 개막을 선포하고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석이며 부주임인 전금진이 개막식에 출석했으며 부성장 류계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성정엽 부주석 조우광이 개막식에 출석하고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이 개막식을 사회했으며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금 이룩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평등, 단결, 분투, 분진의 취지를 견지했습니다. 대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열리는데 전성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등 2개 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표단의 1,300여 명 선수와 코치들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근해, 룡주, 민족식씨름, 민족건강체조, 민족무술, 진주공, 제기, 압가,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 등 11개 경기 종목과 판자신경주, 백리, 고각경기, 전통활쏘기 등 5개

0: 시계 시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단계를 증진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국기, 대회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민족단결 각 대표단 등 대열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각 지역 및 대학교 대표단에서는 또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대표단의 공연은 도문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특색 북장단 공연 두만강이었습니다. 공연은 큰북, 장고, 상모춤 등 다양한 민간예술을 융합해 중화민족 한가족의 깊은 함의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국기개양, 국가주악제창, 선수와 심판원 대표선서 등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이번 대회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대표단 규모와 참가 종목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우리주 대표단은 근해, 널뛰기, 진주공, 제기, 압가, 민족건강체조, 민족식씨름, 민족무술, 윷놀이, 하르바 등 10개 경기 종목과 팽니, 반자신경주, 전통활쏘기, 고각경주 등 5개 시범 종목에 참가합니다. 개막식 전날 진행된 첫날 경기에서 연변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근해, 널뛰기 등 전통 우세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리주 민족체육의 두터운 저력과 선수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대표단 널뛰기 선수 렴춘매입니다. 이번 경기를 위해 3개월간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두 좋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에 참가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앞으로 계속해 더 노력하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신심으로 가득합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모를 보여주겠습니다.
1: 15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9라운드 대련 권성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거시안팀은 3-1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두 팀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15분경 대련팀이 작은 박스선에서 때린 슛이 높이 떴습니다. 20분경에는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스쳐나갔습니다. 24분경 왕자호가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가로 패스를 넣었고 공이 수비수에 맞아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습니다. 35분경 대련팀은 우리 박스 안에서 골키퍼만 두고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또 한 번 대련팀은 우리 골키퍼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무세퀴의 슛이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연변팀은 40분경 아크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고 조반니가 때린 슛이 골문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전반전은 1-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 들어 55분경 뜻밖의 실점이 나왔습니다. 연변팀 수비수와 골키퍼의 호흡이 맞지 않아 자책골이 나오면서 점수는 1-1이 됐습니다. 62분경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든 유니스에게 조반니의 송곳 패스가 정확히 배달됐고 급해난 상대 수비수가 유니스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조반니가 키커로 나서서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점수는 2-1, 다시 연변팀이 앞서갔습니다. 66분경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빗나갔습니다. 70분경 조반니가 가마차기 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74분경 대련팀이 우리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을 호재겸이 막아냈습니다. 79분경 조반니가 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속도를 올리며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고 상대 수비수가 조반니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이번에도 조반니가 나서서 그냥 강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끝까지 두 골 우세를 지켜냈고 3-1 승리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8월 22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영파팀과 제2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8월 1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정규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동료 대표팀과 1-1로 비기며 도태 경기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0: 15일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동료시 올림픽체육중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연변 대표팀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상대를 압박했고 연속 맹공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7분경 연변 대표팀 골키퍼 마우신이 차낸 공이 수비수 정범양의 몸에 맞아 튕겨나 골문 안으로 굴러들어가면서 동료 대표팀이 한 골 앞섰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지만 득점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66분경 연변 대표팀은 왕기호를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추가 시간 리지니가 코너킥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왕기호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연변 대표팀은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쌍방은 1대1로 비겼고 연변 대표팀은 4강 진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정규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4강 진출팀이 전부 확정됐는데 각기 대련 대표팀, 장춘 대표팀, 심양 대표팀, 연변 대표팀입니다.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훈춘팀 대 활용팀, 왕청팀 대 연길팀 두 경기가 16일 오후 펼쳐졌습니다. 훈춘팀은 홈에서 활용팀을 맞아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종 훈춘팀은 2대1로 활용팀을 꺾고 3점을 따냈습니다. 왕청팀은 홈에서 연길팀과 맞붙었는데 최종 0대2로 연길팀에 패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올여름 여러 편의 영화가 집중 상영됐습니다. 각지에서는 영화 플러스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재, 홍색문화관광, 야간장터 등을 연동해 새 경영 모식을 내와 영화 관람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켜 대중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여름철 문화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중앙TV 뉴스 채널 뉴스 생방송실 프로에서는 일전 관련 정황에 대해 보도를 진행했는데 길림 도나에서 소비자들이 영화표를 가지고 무료로 무형문화재를 감상하면서 민속문화와 수공기예의 매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0: 인민일보 해외판은 그늘 10면 나와 무형문화재 전문란에 조선족 농악무 상모춤 산수 농경에 감춰진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나와 무형문화재를 게재해 조선족 농악무 상모춤의 전승과 발전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과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3: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에 보내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면서 또한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 한동의 작사, 렴종성 작곡의 우리 연변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사람들의 정이 가득한 우리 연변. 연변 사람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이 멜로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친구야 보내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위로해주는 친구는 우리 삶의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기준 작사 최군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간다면 참 좋겠죠. 전용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한 잔의 커피로 되고 싶어라 보내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시간. 한 잔의 커피처럼 부드럽고 여유로운 순간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마치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일상의 여유와 소중한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 보내드립니다. 기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도 노래로 마음을 달래며 음악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합니다. 음악이 주는 행복과 위로, 노래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의 정취를 마음에 담아볼 수 있는가요? 애달로 옛 풍경 보내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며 남은 아름다운 추억, 잊지 못할 옛 풍경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그때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 노래로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오늘의 노래들이 잠시나마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1시에서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2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 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곽을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 잎살 한 포대와

남경동인당 비타민 B5곽을 함께 드립니다. 9박스 구매하시면 11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5곽을 함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

0: 근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산삼보다도 더 귀중한 장약으로 된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또 로인젤을 맞으면서 특별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전기밥솥을 사용하고 좋기 때문에 9곽이 11곽을 드리는 이 활동에 많이 참가합니다. 예, 이번에 드리는 이 전기밥솥은 가치도 또 천원 가격에 또 해당되고 또 Q10도 우리 심장 영양제라고 하는 Q15곽을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열야드곽에는 23곽을 드리면서 공기청정기하고 예, 우리 여러 가지 관절 연골 세포를 또 재생하는 안탕 연골소로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곤충하고 약초의 혼합체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동충하초를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아, 영 좋습니다. 난 이제 아까 여문조 가서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지방과 이용 쟀다며 그러던 게 지방과 이롭습니다.
1: 네.
2: 예, 지방가 이러고, 예, 담양이 나빠서, 예, 달걀이라면 못 먹었단 말입니다, 예.
1: 네.
2: 근데 이건 달걀 하나 심어거든, 예. 까딱 일 없이 소화도 잘 되고, 트림도 아이 되고, 예.
1: 네.
2: 좋습니다.
1: 예.
2: 어, 그래, 나는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심장하고 피나 박아도 시작했었는데, 예. 이렇게 간하고 담양이 좋아지니까 영 좋습니다.
1: 예, 간에 좋습니다. 간을 활성화시켜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효과를 봅니다. 예.
2: 그래, 이게 영이 두 가지 좋아지니까 속이 편안한다.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이 심장하고 편이 정말 이 동충하초만이 좋은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예.
2: 이게 심하게 앓고, 그 사람 병원으로 나가 운동해도 힘든 줄도 모르고, 속이 어디 불편한 데 없이 영 좋습니다. 겨우 반소변 차수에만 했는데 반소변 차수도 지금 예, 다 줄어들고 그저 하루 종일 많으면 두 번 누구 한 번입니다.
1: 네.
2: 어, 그래가 얼마 좋습니까? 걔네 이 동충하초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 치료되니까 나 예, 정말 영 좋습니다. 어제 그저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약 먹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아무런 저기 그런 거 뭐랄까 뭐 한 번 먹어도 더 하지도 않고 그냥 이 저기 나가 운동해도 감기도 아요지 영 좋습니다. 어쨌든 여름에는로
1: 네.
2: 예, 아직 우대할도 끝이 안 났다니까 그냥 9곽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예, 지금 로인젤 우대 활동 그냥 진행 중입니다. 예. 9곽에 11곽을 드리면서 또 천원 가격에 하는 현대식 에너지 영양 밥솥 이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고 또 밥을 하면 특별히 맛이 있답니다.
2: 예, 예.
1: 그리고 Q10도 5곽을 드리고 예. 이 네. 활동에 참가하십시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계산합니까?
1: 맞습니다.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우리 내외는 예, 선생님의 강의를 귀담아 듣고 예, 이 약을 선택했습니다. 동충하초 발효분은 예, 옛날에는 예, 황제들이나 이거 먹었지에 서민들은 구경도 못하던 약입니다.
1: 네.
3: 오늘날 예, 우리 서민들도 이 좋은 약을 예, 먹어보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먹어보니 예, 확실히 좋은 약입니다.
1: 네.
3: 저는 예, 이 약을 예, 처음부터 예, 한 봉지씩 먹는데 지금껏 예, 3년 동안 예, 매일 한 봉지씩 먹어도 예, 여전히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3: 예. 우리 내외는 원래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예, 영 고독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저 오고 가는 감기는 다 하고 맥이 없고 피곤하고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예, 이래서 그 다음에 약을 썼지만 예, 별로여서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기 시작했는데 예, 한 달 먹으니까 예, 효과가 알겠더라.
1: 네.
3: 예, 거기다가 심장과 폐도 나쁘고 신염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식사를 못하니까 변비가 생기고 치질이 많고

0: 했는데 정말 고생고생 많이 했는데 동충하초 발효분을 약급달 먹으니까 이것도 다 해결됐습니다.
1: 네.
0: 네, 지금은 예,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하니까 예, 건강해서 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예, 우리 여동생이 예, 서학교 음악 선생 하다가 퇴직하고 나왔는데 예, 아니 집에 있으니까 막 답답하다며 안절부절하고 예, 제절로 예, 가슴을 뚫고 막 이래던 게 예, 하루는 예, 자고 일어나지만 입이 삐뚤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예, 팔다리가 예, 뻣뻣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울매불매 죽겠다고 야단 쳤습니다. 그래서 침도 맞고 한 달 동안에 예, 약도 쓰고 했는데 예, 입은 좀 돌아오기는 왔는데 네. 예전 같지 않고 팔다리도 예전 같지 않고 이래서 예, 계속 그저 짜증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충하초 발효분이야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유스톡 해봐 좋습니다.
1: 네.
0: 그래 딴 거 그러지 말고 꼭 한 봉지씩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심하고서 예, 그거 먹었는데 두 달 먹으니까 예, 입이 제대로 돌아오고 예,
1: 네.
0: 팔다리도 예, 괜찮답니다.
1: 네.
0: 예. 이게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1: 네.
0: 그래서 자기는 어전에 얘 죽을 때까지 이 약만 싸먹겠다고 그랍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남동생도 얘 사업도에서 일하다가 얘 퇴직했는데 이분도 얘 거저 나지 뭐 업수칠라나 댕기고 얘 친구들 흥부들 있어가지고 다니며 술도 자시고 이래가지고 얘 그래 우리는 거저 술을 좋아해서 자시는가 해서 얘 아파서 그거 예, 예방하느라고 예, 술을 먹었더라고요.
1: 네.
0: 심장이 안 좋고, 예, 그 다음에 그저 전열성 비대 있고, 지방가에 있고, 예, 치질이 있고, 이래가지고, 예, 아플 때면 예, 또 술을 한 잔씩 먹고 하다가 나니까 예, 몇 년은 먹었대요.
1: 네.
0: 그래가지고, 예, 아예 물건을 예, 줄 때면 예,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
1: 네.
0: 그 다음에 얼굴이 부들부들하고, 어우, 이상하다. 그 술로 잘못된 게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는 술을 끊고서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먹기 시작했는데 예, 속따로 저 술을 예, 결심하고서 꿈꾸서 먹었는데 예, 속따로 먹으니까 예, 손을 떨던 게 괜찮고 예, 얼굴이 부들부들하던 게 괜찮아졌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심장이 나쁘던 게 예, 가슴이 예, 환하게 열렸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 전열성 비대도 나아졌지, 지방간도 나아졌지, 변비도 나아졌지. 그래서 야 누님 이 좋은 약을 어디서 이렇게 아이, 말하지 마라. 내가 건드리는 약은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 그 약을 지금도 예, 계속 하루에 한 봉지씩 예, 꼭꼭 짰습니다. 네. 예. 그래네 그랍니다. 야, 이 동충하초는 예, 정말 좋은 약이구나. 우리 형제들로 살고 왔다. 그래가 그 말이 맞다고 서로. 그래 이 동충하초 발효분은 얘가 가만히 있어 보니 약 중에 얘 명약이라고니. 이 약은 얘 오래 먹을수록 얘 신체가 좋아지고 얘 오래 먹을수록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몸이 약하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 이 약을 먹으면 예, 병 치료를 해서 예, 이전의 원 상태로 만드는 그런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형제들은 예,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 약을 먹겠는데 예, 이번 특대할 때 예, 열라드 가게 사겠습니다.
1: 예, 열라드 가게는 23과거 드리면서 1,180원 하는 네. 이 현대식 공기청정기하고 예, 네. 이 관절 이 연골 세포를 형성해주는 예. 안탕연골소로 또 5과거 드립니다.
0: 좋습니다.
1: 예,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0: 두 분 선생님이 이 더운 날에 계속 이렇게 나와서 좋은 약을 알선해서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나도 이 동충하초를 먹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나의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은 게 알립니다. 우선 한 6달을 먹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니까 정말 신기한 약이 맞을 때다.
1: 네.
3: 예, 나는 이게 제 후유증이 있으면서 예, 그냥 머리가 얼빠나고 그냥 나는 이게 힘든 게 머리가 얼빠나고 정신 안 하는 게 힘들었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구리멍텅하고 경력이 많이 떨어져서 예, 어쩌다 하자도 말도 자꾸 잊어버린다만 준비하고 있어도 그만 지나 또 그만 잊어버리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또 소리 나고 저녁에 뭐 다시 못했습니다. 너무 소리 나서 깨던 게 이 현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이 뭐 경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요즘에는 머리도 영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게 아니고 왜 이 머리 맨날 오빠랑이 아파하니까 걸음도 막 쓸게 걸음이 나가던 게 그것도 없어 걸음도 언제나게 나갑니다.
1: 네.
0: 그리고 예 그리고 소변도 급하고 그다음에 소변이 급하고 좀 참기도 힘들어도 그거 힘들고 그다 자주 보고 이래서 빨리 보지 못할 때는 또 어디다 묻히기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항상 보게 되면 소변에서 냄새도 나고 반 후에 냄새도 나고 예, 이랑 색도 나고 거품이 나고 이랬던 게 그게 요즘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내 생각밖에 무엇이 나아졌는가 뭐 고냥에 두드러기 났댔어. 내 몸에도 두드러기 나고 이 발에다 두드러기 나던 게 그게 없어지고 예, 피부 가림증이 다 나아졌습니다 지금.
1: 예.
0: 자기 그것 됐습니다.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값이 활동실 때 사니까 값이 좀 저렴했을 때다. 그러네 오늘도 값이 저렴하게 해서 활동할 때도 참고하려고 그런다.
1: 네. 예,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예,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3: 지금 이 동초가 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 해야지 조절하는 지금 이 일단 피는 맞다가고 관심 빼지는 의사 주문도 고르겠고 자꾸 심지어통기 생기고
1: 네
3: 특히 밤에 서변 차수도 자꾸 그래도 주문이 소환하지 않아야 돼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해보니까 많이 좀 나사시는 게 아닌다 지금
1: 네
3: 그래갖고 그런 애들 된 것도 많이 났고 조그마 기어 참 기침가래 등하는 게 그게 많이 났습니다
1: 네
3: 진짜 통도 좀 많이 나서지고 밤에 밥은 사수가 이거를 좀 일어나던지 사수가 좀 많이 쓴다 이랬을까나
1: 네
3: 소화라는 의사 되고 감기 기대했는데 소화되니까 기다리니까 밥도 맛있고 사람이 맥도 남다 지금
1: 네
3: 여기 갈 때 좋을 때 좀 아홉곽은 그 배달하다 계속 쓰다 간다 이거
1: 예 아홉곽에는 11곽을 들이면서 이 전기 밥솥 하고 예, 심장영양제 교시부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예. 저도 이 동천화들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나는 어떻게 돼, 이거, 이 동천화들 시작했는가, 처음에는 좋다가 하거나, 그래도 처음에 내 시작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예, 어제는 시작한 게 넉 달이 됩니다. 선생님.
1: 네.
4: 내 증상은 어떻게 어쨌는가 하면 나는 예, 기침 세게 지쳤습니다. 피 나쁘어서 피 네. 나쁘게 했으니 뭐 신드롬 가을에 나오면 짖는다 하면 무슨 안세지고 땀이 나지 그래서 어떻게 바쁜지 그리고 예, 간도 나빴습니다. 선생님.
1: 네.
4: 어쨌으나 고래도 소리도 나고 예.
1: 네.
4: 어제 오장육부가 배에 다 있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이 고래 소리 나는 건 진단하기도 바쁠 때다. 사진 찍으니까나 미에서 그렇다. 그다음에 이사 배우거나 동맥경화를 그렇다. 기하객을 이렇게 이랬대다. 예. 뭐 예. 그래서 내가 시작에 넉 달 썼는데 예. 밥을 잘 먹습니다. 그냥 소리, 고소 소리 나는 것도 이렇고, 기침도 어전 끊어서 또 약간 찍고 알지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예, 또 다음에는 무슨 일도 안 가면 서위가 예,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나는. 어째 그런지, 이게 어떻게 돼,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손이 떠는 거는 예, 심장과 관계됩니다.
4: 그렇습니까?
1: 예, 예.
4: 예, 그래길래 예, 잔돌이 훅끊고 나고 예, 자꾸 불안하고 이랬을 때다.
1: 예.
4: 이 증상이 또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4: 요즘 다 개선이 됐습니다. 어째서나 비만 했는데 다리가 또 관절이 있어서 이 옷으로 올라와 재구나 올라왔는데 시장은 단번에 올라온다. 단번에
1: 예.
4: 올라온다.
1: 예.
4: 그래서
1: 예,
4: 나는 이렇습니다. 시장 맥의 방면이가 효과 영 좋습니다. 선생님. 약이가 이게 동천화초가 중량을 만든 게 돼 그런지 호폐 영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4: 처음에 내에 두 번씩 먹어봤습니다. 두 번씩, 네. 두 봉지씩. 그러다가 차차차차 한 봉지도 먹고 한 봉지를 시작해서 두 봉지에서 안세 먹었습니다. 근데 좋을 때다 효과 네. 빨리 알기 때다.
1: 네.
4: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 쓰다가 또 한 봉지에서 시장 계속 기운질합니다. 10전에 먹습니다.
1: 네.
4: 10전에 먹는데 다 밥이고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절에도 식당에 그렇게 먹어도 탈이 하나도 안 납니다.

0: 그전에 미남 못 먹었음 지름지고 고기도 땅땅한 못 먹었는데 소화도 우선 먼저 소화 잘 됩니다. 밥을 잘 먹으면 선생님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기분도 영 좋습니다. 배에 호전되니까네. 그래서 난 이렇습니다. 시장 이 약을 얘기를 했다가 많이 싸겠습니다. 이거 싸서 나도 우선 두고 먹길래 해서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 그래서 이번에 내 좀 바뀌었습니다. 장애도 많이 주고 값도 적합하고 예. 얼마 이게 좋습니까? 시장 이게 사회가 좋고 이게 선생님의 장례도 많이 주고 이래서 예. 이래도 꼭 싸겠는데 꼭 싸겠습니다.
1: 예.
0: 선생님.
1: 그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종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정신학자 봐야 등등 쓰고 있습니다.
4: 예.
3: 아니, 심장도 나쁘고, 위도 나쁘고, 폐도 나쁘고, 무슨 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치료는 많이 해봤지만, 어째 크게 효과를 못 봤어요. 막은 동초가 또 봐야 등등 시작했습니다.
4: 예.
3: 지금 이 심장이라 그렇게 숨이 아예 올라오고,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해서 그냥 어디다 더 말할 여지 없었습니다. 지네 어쨌든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랬는데 지금 이 동서와서 바로 동서에서 보니 이런 증상이 많이 좀 개선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 나쁘던 것도 지금 예, 그것도 죽음 먹고 살았는데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약을 먹는다 보더니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는 밥을 잘 먹어 이 내지 나지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 기억력도 없대 기억력도 돌아섰지. 그러니까 저 배가 또 나빠가고 맨날 영지 어디 그래서 기침 잡고 기침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병원에 몇 번 입원하네 그랬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기침도 안 나고 정말 아주 손에 효과를 거둬왔습니다. 지금 예.
4: 네.
3: 그래서 감기에서 자꾸 그러던 감기도 안 걸리고 그래서 그냥 이쪽에 동서와서 바라더니 사촌에 가면 그때는 이런 예 높은 공지대에서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이렇게 자라는 약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수가 없겠니? 그래서 발효시킨 약품이지. 정말 내가 써보니까 정말 약은 진단약이라는 게 쉽게 나온다.
4: 네.
3: 그래서 예, 난 정말 이 약을 계속 쓰기 위해서 우리 활동도 좋고 활동할 때도 취해서 조금씩 썼습니다. 계속 먼저 썼는데 지금 내 동작이 지금 몇 차례 지금 이것 같아도 몸이 이렇게 아예 불편한 게 없답니다. 밤도 못 자지, 심장도 나쁘지, 밥도 마셨지, 내기도 없지. 너무 그래갖고 시장이 동풍하고 바라도 불쑥했다가 오늘쯤 아홉 가구에 대화해 봤겠다, 그러니까.
4: 네.
3: 내가 전화해달라고 그랬는데.
4: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4: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좀.

0: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옛날부터 예, 피로 회복하고 체력 강화에는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정력도 증가시켜주는 효능이 특별하고 특히 노인분들이 건강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예, 우리 노인분들이 질환이라 할 때에는 노화하고 각종 오장육부의 기능 저하가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이학적인 효능하고 영양학적인 효능을 같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기능도 회복시키고 또 질병을 치료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예, 폐와 신장도 보호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정을 인체에서 신정을 보양해주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특별한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본다 할 때에는 예, 폐하고 신장 기능을 개선해서 면역력도 강화하고 노화 방지하고 또 지구력 향상시켜주는 데서는 좀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요즘은 호흡기 질환 때문에 예,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일단 이 호흡기 질환 가장 많은 건 감기죠. 감기라든가 노인성 예,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예, 지금 한번 걸리면은 또 몸이 쉽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하면은 예, 감기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을 예방도 하면서 또 치료에서도 또 특별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을 향상시켜주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몸의 활력을 높여주면서 장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최고의 강장제라고 합니다. 예, 우리 노년에는 몸이 허약해지면서 또 이 여러 가지 질병을 하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은 좀 항상 건강에 대한 이 공포 심리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마음을 많이 또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 연구에서 보면은 항피로 작용도 있고 또 이 활동 능력을 많이 증가해 주면서 피로 지연 가능성을 또 많이 높여줍니다. 예, 그리고 혈액 중에 있는 지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부정맥을 완화시키면서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압을 예, 이 조절하는 데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 내세가 있는 분들이 이 대사질환 유전도 없는데 지금 분들은 이 대사질환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죠. 예, 때문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당뇨병 관리에서도 긍정적인 이런 작용이 있으면서 혈당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면서 노화까지 방지하고 항산화 작용이 있으면서 암세포 성장까지 억제시켜줍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일랑 작사 김미란 작곡의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의 웃는 날도 가끔은 뜻대로 되지 않아 슬픈 날도 찾아옵니다. 인생의 달콤 쌉싸름한 감정을 손율에 담은 가요 김매화 김오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백의 폭포수를 연상케 하는 가요죠. 최문섭 작사, 황상룡 작곡의 장백의 폭포수야 보내드립니다. 황영애, 황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밝은 태양을 향해 꿋꿋이 서 있는 해바라기,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해바라기, 김영건 작사 성기화 작곡의 해바라기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곳은 고향입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땅 우리 고향 연변에 긍지감을 느끼는 가요. 김성휘 작사 리엘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향 연변을 찬미하는 노래,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지혜선 작곡의 연변 창가 보내드립니다. 김양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평화와 행복을 노래하는 비둘기, 윤영민 작사, 량성허 작곡의 비둘기 보내드립니다. 비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즐거움을 소박하게 표현한 가요.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의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감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은 김욱 작사 박송철 작곡의 고향을 간주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고향 그 간주에 담긴 그림과 정을 노래합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황운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놀이입니다. 따스한 들판과 맑은 냇가로 친구와 가족과 함께 떠나는 소풍, 즐겁고 신나는 가락에 절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여성 3인창으로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근 작사 박시성 작곡의 매화 향기입니다. 매화의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향기처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삶을 노래합니다. 고린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신곡은 류천 작사 작곡의 즐겁게 삽시다입니다. 인생길에 웃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 아닐까요? 유쾌하고 희망찬 메시지를 여성 이행차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노래는 김우석 작사, 박성국 작곡의 엄마의 마음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직 마음으로만 전해지는 엄마의 사랑. 다시 바라보는 그 한결같은 시선, 그 깊은 속마음을 담았습니다. 류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상곤 작사 허순자 작곡의 살기 좋은 내 고향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 고향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를 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네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

0: 드리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우대 활동 이제 금방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보조금도 나가고 약에서 약도 드리고 휴식도 드리고 그래서 이번 우대 활동이야말로 특대 우대 활동이고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
0: 여보세요?
1: 네. 잘 이용하셨습니다.
0: 네, 신호가 안 좋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1: 예. 네. 예. 우대 활동 잘 이용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우대 활동을 이용한다 할 때 우리 경주 아교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내보시환 제가 어제 설명드리면서 콩팥은 주로 우리 정기를 저축하는 작용을 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주구성수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콩팥이 작용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정기란 무엇인가? 정기란 주로 이게 줄여서 한 말인데 정신하고 리치, 힘을 말합니다. 이걸 정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요되는 에너지죠. 에너지. 이래서 많은 분들이 여보세요?
0: 네, 듣고 있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이런 그 정기가 부족함으로 해서 살아가는 데서 좀 살 희망도 있고 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따라서 뇌 조직이 빨리 위축이 오고 이 정기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물질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콩팥이가 저축한다 이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우리 지금 올케라에 이 짐에 와서 이 건내보시 안 쓰는데 그렇게 효과 좋습니까? 야, 네. 이런 해외에 처음 만났답니다. 이게 네. 정치가에, 이 정치 뺑지야, 이거 뭐니까. 정치가에 나무 올반에서 사람의 행골 못 죽고 그랬던 게, 요즘 들어서 이거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고 나서 네. 정치 올빠래지고, 기억력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던 게 어제는 헛소리도 하지 않고, 야, 영 좋아하십니까? 이런 해외 네. 처음 만났다면서, 그 어떤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썩을 수가 없답니다. 약 만나기 힘들다니
1: 예, 쭉 쓰면 좋습니다.
2: 따거보다도 그 바깥으로 그렇게 자꾸 나가던 게 어디 나가지 않고 지식기가 그렇게 이심하니 그랬던 게 어떤 그런 증상이 다 사라졌단다.
1: 증상이 없어지죠.
2: 예, 그래 나서 예. 오늘이 좀 활동이 좋지만 해도 더 많이 싸겠다네. 그리고 이렇게

0: 이상 쪽을 쓰겠다네 그랬죠. 그 오늘 예. 잡았다 그랬잖아.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할 때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적 기초로서 어디에다 저축하는가? 콩팥에 저축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콩팥이 기능이 좋고 나쁜 것은 우리 전기가 어느 만큼 충분한가 모자란가 이거에 말합니다.
2: 네, 다음 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네. 이 건의보 시간이 우리 써볼까? 야, 약은 정말 좋은 약인데 어째 좋은가? 이게 이제 잡 생각이 그냥 그래서 잘 못하는 게 이게 어느 대세입니까? 예, 계속
4: 그렇죠. 그게 바쁩니다.
1: 잡 생각 계속 하는데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을 그런 밤에 계속 생각하고 잠 못 잡는다. 그게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도 약간 네. 민감한 일이 있으면 또 예, 그에 대한 생각도 계속 합니다. 그래도 잠 못 자.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정신이 안 겪어서 예, 친구 못 쓰고 뒤에 밥도 못 할 정도는 굉장히 이걸 쓰고 나니까 함부로 써요. 예. 한 달 반을 쓰니까 어느 날 이거는 완전히 없어져서 얼마 잠먹어서 푹 자는 게 너무 네, 좋습니다. 네. 기억력도 좋아지지. 또 우리 오빠 네. 이 약을 쓰는데 텔레세 이렇게 좋은 약을 내가 처음 봤답니다. 내가 한 달 반을 쓰니까 선생님 네 번 다섯 번 넣는 게 지금 두 번이나 한 번 넣고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약은 어쨌든 용 좋은 약이라 내 이 약을 이렇게 좋은 약을 처음 봤답니다. 그렇게 아이 7, 8년 동안은 체내세로 고생해서 연민병원에 가기를 중요한 또 이사들 가봐야 또 무슨 또 어째서 하니 길게 병 처음에 났단다 났다가도 얘 그거 전역이라 좀 비싸니까 자꾸 그래 돈이 어디 있으가 농촌이 그래서 못 쓰고 못 쓰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뭔가 이번에 이 약 쓰기 전에 어떤 값이 비싸지 않지 이거 이번에 우리 아동이 좋으니까 얘 많이 싸겠단다 그래 돈도 비싸지 않지
4: 많이 살수록 우대는 더 좋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 네.
1: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4: 네. 이런 전기를 저축할 수 있는 장기 콩팥입니다. 뿐만 아니라 콩팥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 가운데서 또 주낮이 기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콩팥은 또 많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순수라든가 예. 그 다음에 첼레세수라든가 주홍시포성청수라든가 이런 많은 격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콩팥이 나쁘면 빈혈이 저려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4: 네.
5: 나도 건의보수 안 쓰고 있습니다. 난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약 먹어도 효과를 못 봤는데 건의보수 안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나올 수도 있지 다발성내경색도 있어서 기억력이 영 없고 그리고 소변이 영 전시에 그런지 소변이 자꾸 급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건의보수 안 먹으니까 기억력이 돌아오지 그런 소변이 차수가 줄어들고 소변 줄에 많습니다. 네. 이번 활동이 나올 때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4: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할 때 있습니다. 예.
2: 네.
5: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4: 콩팥에서 분비하는 이런 순수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때문에 콩팥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었다 할 때에는 이런 순수 분비가 증가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혈구, 적혈구라고도 하죠. 피를 빨갛게 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를 만들어내는 주홍시포성청수라는 것도 콩팥에서 분비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4: 네.
6: 예, 저도 지금 이 건의를 보시면 이 방송을 통해서 쓰는데 나에게는 좀 증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귀에서 소리 나고 그래 그 정신을 흐리멍텅하고 그래 소변과 차수가 심해서 그래서 이걸 쓰게 되는데 이걸 한 달에 쓰니까 이게 차츰차츰 하게 되는 건데 기억력이든 지금 돌아서는 게 알고 난 또 터전에 잠이 또 잘 오고 그리고 저기 소변이가 한 달 두 달 넘어 두 달 쓰고 그러니까 소변 차수도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락실에서 이렇게 쓰니까 어쨌든 이게 또 몸에 의미가 더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내기가 생겨라.
4: 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6: 네, 잘 알았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4: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콩팥에서 우리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역시 아주 중요하죠. 소변은 우리 몸의 독소를 80% 이상이 다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콩팥에서 이런 소변을 원료를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러면 우리 몸의 독소는 잘 빠지지 못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네.
7: 예, 우리 집에서 이 건의보시안 쓰고 있습니다.
4: 예.
7: 예, 이 통풍이 와서, 예, 그저 영 머리 그냥 땡 하면 아프던 게 머리 땡 하지 않고, 예, 이 지지 펌펌하다도 막, 예, 그저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서, 그저 막 쓰러지게 됐습니다. 근데 혈압이 선생님이 약수가 정상입니다.
4: 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7: 예, 겨우에 걸음걸이도 영 방송치 않았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걸고 이랬는데, 이 침대에 올라가서 누구 잡았던게 올라오고 이랬는데, 저기 침대도 갔다 올라가고, 예,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이 걸습니다. 이 이야기 선생님, 분풍의 영도 없습니다.
4: 네.
7: 예, 겨우에 이 전선 비대에 서서 또 서변 자주 보던 게, 서변 자주 보지 않고 서변 영시 워낙에 잘 나갑니다.
4: 네.
7: 예, 겨우 선생님, 혈지도 영도 없습니다. 예, 병원에 가 검사기 혈지도 영도 없습니다.
4: 이야기가 정혈, 청혈, 모혈 이 작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두중이라면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가고 우수리람 들어가면 혈관이 탄성이 좋아지면서 혈압부터 온정되고 그 다음에 피가 걸든 사람들 피가 묽어지고 피를 맑게 하는 혈질을 낮추는 간이 좋아지면 콩팥이 좋아지면 간이 좋아진다 말입니다.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면 혈액 속에 잡티를 잘 배출됩니다.
7: 네. 기후도 기억력도 영 없습니다. 그랬던 게 기억력도 회복됩니다.
4: 네.
7: 예, 이야기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그래, 배달받아 우린 더 쓰자, 그랬다.
4: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7: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4: 네. 독소를 배출하는 제일 큰 장기는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이건 독소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가 써야 된다, 이걸 걸러내는 필터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쓴다오이라고 합니다. 콩팥에 쓴다오이. 우리 돼지나 뭐 동물이 이런 그 콩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절반 딱 쬐겠을 때 중간에는 하얀 부분이고 빈두리에 가서 자상히 보면 조금 더 진한 색깔로 해서 꽃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쓴다오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2: 네. 네.
8: 이 건의본 집안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반에 썼습니다. 조금씩 부족을 해서 예? 중풍증으로 이 발 손발이고 어림지심하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예 그래 가슴 고통 달릴 것 같습니다. 혈압도 더 따라야 되고 손발이 지리고 해서 예 그래서 거기다가 소화까지 받아야 되고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차이 거면 보수안 쓰고서 지금 많이 좋아 나 머리가 흐릿허벌한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손발이 지시던 게 따뜻해지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예. 몸이 헷갈아지고 식사를 잘해놓고 몸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좋은지
4: 예, 정신하고
8: 예. 예, 활동도 얼마 좋습니까? 그래 좋을 때 배달받자 그래.
4: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4: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배독기관이다. 이걸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이런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독소도 잘 배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분비도 문란이 오고 이제처럼 정기를 저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아야 되고 이래서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저희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의보신환은 콩팥이나 간 또 비장 이런 내상을 좋게 하면서

0: 뇌세포가 죽어가는 걸 방지하고 치료하고 뇌를 건전하게 하는 약으로서 건뇌보신환이라고 부릅니다. 약종들이 확실히 여기에 관한 약종들이 제일 진귀한 약종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약종만 좋은 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산동 동화 악요공장에서 만들어낸 건뇌보신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보신환하고 좀 차이점이 크게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네. 조직만 건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콩팥을 비롯해서 간이나 비위까지 좋아질 수 있는 종합적인 약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한다 할 때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약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방이 잘 되어 있고 약재들이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그 다음 따라서 제약공장이 특별히 좋습니다. 제약공장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산동뚱어어조제약공장입니다. 우대활동 잘 이용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우대활동을 이용한다 할 때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혹은 우리 병 치료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하자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이 곤란받던 분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뒤정지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2석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병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130 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된 사람들.

0: 를 140 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안 먹는 사람들이 그 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돼 있죠. 예. 이래서 혈압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뒤정 줄여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수고해야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0: 네.
2: 예, 손도 예, 그것도 섭이 잘 나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아무것도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을 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장을 한답니다. 예.
0: 네.
2: 예, 이런 분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녀독증입니다. 예. 시간이 18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쉬도록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녀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2: 안전하게요. 예.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내 구부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를 드린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간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간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에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간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이 입간 고백약을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썼는 감이 야, 주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복기미설이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0: 다들 아이들 그래서 이 입간 구부경에 여전히 반면 썼습니다. 반면 네. 쓰니까 기분 싸이여라 하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 아이들 등에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대요.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응, 야, 저도 아이들 등에 이번에 입간 구부경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등에 얻어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얻어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네,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까, 예, 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지금까 지금.
1: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0: 그냥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다가 어떤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떤은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강정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봤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 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근일내 우리 조에서는 연변소 우량 유전물질 자원 우세에 입각해 품종 보호와 육종, 정밀 심층 가공, 브랜드 경영 판매 등 3개 관건 고리를 중심으로 전 산업사슬 승격을 추진하고 지리표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연변소 특색 목축 자원을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지능에 역량을 부여하는 농업기관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근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연변 홈장에 체격이 건장한 순종 연변소 한 마리가 등장해 현장 초점으로 됐습니다. 우리나라 5대 지방 우량 소품종 중 하나인 연변소고기는 섬세한 육질과 독특한 맛으로 시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명정시 동성용진에 위치한 국가급 연변소 종자수소 사육장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종자수소가 바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에 등장했던 순종 연변소입니다. 이 소는 올해 8살이고 체중이 2,400여 근인데 엄격한 선배를 거친 량질 종자수소입니다. 국가급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인 연변목축개발집단은 이곳에 전국에서 유일한 연변소 생식질 단위인 국가급 종자수소

0: 기초 사육장을 건설하고 우량 품종 6종 유전물질 자원 보호와 품종 개량 사업을 펼쳐 연변소 종군 수량을 확대하는 데 안정적인 우량 품종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식질은 목축산업 발전의 기반입니다. 우리주는 연변소의 발원지와 수산지로서 연변소 유전물질 자원을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전문 조례와 산업 전문 자금을 내와 국가급 종자 보호, 육종 플랫폼을 건설하고 동물 역병 정화를 추진했으며 정부, 산업, 학술, 연구, 응용 융합을 심화해 산업 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습니다. 목전 우리주에는 국가급 종자 수소 사육장 1개, 국가급 연변소 품종 보호장 2개, 국가급 유구 핵심 육종장 2개가 있습니다. 연변소 지역 공용 브랜드는 전국 농업 브랜드 정품 육성 계획에 들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위원회사 대상 경리 류일명입니다. 우리 기업은 40여 년간 연변소 산업에 깊이 주력해왔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변소 육종, 사양, 가공, 판매 전 과정 산업사슬을 갖춘 기업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번식이 가능한 순종 연변소 1,300여 마리를 사용하고 있고 년간 동결정액 120만 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농업대학 리덕발 원사와 손잡고 원사사업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소 과학기술정원, 연구생 사업소 등 여러 고급 과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구 육종 관건 기술 난관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구 생식제를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우세를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연변 목축 개발 집단에서는 연간 10만 마리를 도축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정밀 심층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흐름선은 국제 인류 표준에 따라 구축됐고 핵심 설비는 독일과 미국 수입 설비를 도입했으며 부대 시설은 전부 식품급 불수강 재질을 사용해 수출입 식품 검사 표준에 부합됩니다. 또한 ISO 품질 관리, HACCP 식품 안전, 유기록색 식품 등 여러 권위적인 인증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연길 주민 주려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연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식감이 특별히 좋고 국을 끓여도 좋고 구워 먹거나 볶아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육질이 섬세해서 삶으면 아주 잘 익습니다. 명절이면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선물하는데 다들 연변 소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성숙된 가공체계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면서 소고기 꼬치, 소고기 완자, 소고기 선물 꾸레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기업에서 등록한 분복 상표는 중국 유명 상표로 평리됐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전방위적이고 립체적인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최모용입니다.
1: 线下布局.

0: 가운데 연길에 4개, 장춘에 1개, 북경리 2개가 있어 현지 시장과 일선 도시 소비 시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판매 경로도 적극 확장해 경동, 티몰, 본래생활, 이공넷, 해장원, 화윤 만가 등 주류 전자상 거래와 대형 슈퍼마켓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는 고급 시장을 깊이 개척해 2011년부터 만호 국제 호텔 집단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현재 제품을 전국 50여 개 최고급 호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량질 생식질과 정밀심층 가공, 지속적인 브랜드 육성에 힘입어 2008년 연변 소고기는 지리표지 보호 제품으로 비준됐고 2010년에는 연변소 지리표지 증명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됐습니다.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브랜드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제고되면서 연변소는 변경의 특산품에서 점차 전국적으로 이름난 고급 유구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향촌산업발전계획처처장 임춘우입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연변소 생식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품 가공을 더 정밀하게 하며 브랜드 시장을 더 확대하는 한편 지리 표지 브랜드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고 품종 우세를 발휘해 연변소 전 산업사슬의 고품질 승격을 추진함으로써 특색 유구 산업의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 진흥에 조력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되게 하렵니다.
1: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16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이번 대회에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선수단 규모와 참가 종목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구강이 대회 개막을 선포하고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석이이며 부주임인 전금진이 개막식에 출석했으며 부성장 류계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성종역 부주석 조우광이 개막식에 출석하고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이 개막식을 사회했으며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꿈 이룩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평등, 단결, 분투, 분진의 취지를 견지했습니다. 대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열리는데 전성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등 2개 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표단의 1,300여 명 선수와 코치들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근혜, 룡주, 민족식씨름, 민족건강체조, 민족무술, 진주공, 제기, 압가,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 등 11개 경기 종목과 판자신경주, 백리, 고각경기, 전통활쏘기 등 5개 시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단계를 증진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국기, 대회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민족단결 각 대표단 등 대열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각 지역 및 대학교 대표단에서는 또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대표단의 공연은 도문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특색 북장단 공연 두만강이었습니다. 공연은 큰북, 장고, 상모춤 등 다양한 민간예술을 융합해 중화민족 한가족의 깊은 함의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국기개양, 국가주악제창, 선수와 심판원 대표선서 등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이번 대회에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대표단 규모와 참가 종목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우리주 대표단은 근혜, 널뛰기, 진주공, 제기, 압가, 민족건강체조, 민족식씨름, 민족무술, 윷놀이, 하르바 등 10개 경기 종목과 백리, 판자신경주, 전통활쏘기, 고각경주 등 5개 시범 종목에 참가합니다. 개막식 전날 진행된 첫날 경기에서 연변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근혜, 널뛰기 등 전통 우세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리 주 민족체육의 두터운 저력과 선수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대표단 널뛰기 선수 렴춘매입니다. 이번 경기를 위해 3개월간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두 좋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0: 있어 영광스럽고 앞으로 계속해 더 노력하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신심으로 가득합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모를 보여주겠습니다.
1: 15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9라운드 대련 권성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3대1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두 팀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15분경 대련팀이 작은 박스선에서 때린 슛이 높이 떴습니다. 20분경에는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스쳐나갔습니다. 24분경 왕자호가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가로 패스를 넣었고 공이 수비수에 맞아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습니다. 35분경 대련팀은 우리 박산에서 골키퍼만 두고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또 한 번 대련팀은 우리 골키퍼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무세퀴의 슛이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연변팀은 40분경 아크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고 조반니가 때린 슛이 골문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 들어 55분경 뜻밖의 실점이 나왔습니다. 연변팀 수비수와 골키퍼의 호흡이 맞지 않아 자책골이 나오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62분경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든 유니스에게 조반니의 송곳 패스가 정확히 배달됐고 급해난 상대 수비수가 유니스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조반니가 키커로 나서서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점수는 2대1, 다시 연변팀이 앞서갔습니다. 66분경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빗나갔습니다. 70분경 조반니가 가마차기 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74분경 대련팀이 우리 박상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을 호재겸이 막아냈습니다. 79분경 조반니가 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속도를 올리며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고 상대 수비수가 조반니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이번에도 조반니가 나서서 그냥 강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끝까지 두 골 우세를 지켜냈고 3대1 승리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8월 22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영파팀과 제2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8월 1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정규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동료 대표팀과 1대1로 비기며 도태 경기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5일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동료시 올림픽 체육중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연변 대표팀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상대를 압박했고 연속 맹공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7분경 연변 대표팀 골키퍼 마우신이 차낸 공이 수비수 정범양의 몸에 맞아 튕겨나 골문 안으로 굴러들어가면서 동료 대표팀이 한 골 앞섰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지만 득점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66분경 연변 대표팀은 왕기호를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추가 시간 리지니가 코너킥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왕기호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연변 대표팀은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쌍방은 1대1로 비겼고 연변 대표팀은 4강 진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정규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4강 진출팀이 전부 확정됐는데 각기 대련 대표팀, 장춘 대표팀, 심양 대표팀, 연변 대표팀입니다.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훈춘팀 대 활용팀, 왕청팀 대 연길팀 두 경기가 16일 오후 펼쳐졌습니다. 훈춘팀은 홈에서 활용팀을 맞아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종 훈춘팀은 2대1로 활용팀을 꺾고 3점을 따냈습니다. 왕청팀은 홈에서 연길팀과 맞붙었는데 최종 0대2로 연길팀에 패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올여름 여러 편의 영화가 집중 상영됐습니다. 각지에서는 영화 플러스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0: 무형문화재, 홍생문화관광, 야간장터 등을 연동해 새 경영 모식을 내와 영화 관람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켜 대중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여름철 문화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중앙TV 뉴스 채널 뉴스 생방송실 부로에서는 일전 관련 정황에 대해 보도를 진행했는데 길림 도나에서 소비자들이 영화표를 가지고 무료로 무형문화재를 감상하면서 민속문화와 수공기예의 매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1: 인민일보 해외판은 그늘 10년 나와 무형문화재 전문란에 조선종 농강무 상모춤 산수 농경에 감춰진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나와 무형문화재를 게재해 조선종 농강무 상모춤의 전승과 발전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걸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집을 팔겠습니다.
1: 네.
2: 집 종목은 대웬셔츠 4층 58평입니다.
1: 네.
2: 대교부근의 집입니다.
1: 네.
2: 부근에 중학교, 중학교가 있고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1: 네.
2: 경계전화 136-3433-2636
1: 3433-2636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2: 2636.
1: 네, 잘 적었고요.
2: 네.
1: 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주세요. 네, 다시 말씀 주십시오.
1: 네, 피아노 팔려고요.
0: 피아노를 파시려고요. 네. 네.
1: 피아노는 그 일본제입니다.
0: 네, 수입제.
1: 일본제 야마하라고 해.
0: 네네.
1: 이게 또 사서에 한 반년 있었어.
0: 네.
1: 새가 가진다.
0: 그래요.
1: 네, 어떤 그 비도 나가던 대학가 왔어요. 아직 선도 많은데.
0: 네네.
1: 네. 좀 누군가를 처리하자고요.
0: 네.
1: 예, 이게 처리 사실 분들께 이전에 연결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0: 네.
1: 여우주.
0: 네.
1: 33777.
0: 1594333-7790번요.
1: 예.
0: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예. 연락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연변 대지에.

0: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도매시장 부근에 네,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이고요.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54439381번 1854439381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양철기와는 네, 새로 얹었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도 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요. 고교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5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보건소 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아주 가깝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연길시 소용진에 있는 뭐 가정집에서 네, 한 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오셔서 네, 로인분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집안 청소를 깔끔하게 도와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네, 월급은 3,500원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3-6551번 1854433-6551번입니다. 주목재 시장 남쪽편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로서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고요. 이외 서영시장 동쪽편에 있는 엘리베이터 집을 팝니다. 면적은 96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깔끔하고 부지런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농촌에 있는 백도집 합니다.
1: 네.
2: 시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1: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2: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짐을 받다 넉넉히 있습니다.
1: 네.
2: 바야강에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2: 선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2: 구유 터지어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네.
2: 받을 가격은 3만원 사고 받겠습니다.
1: 그래요?
2: 네.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1: 네.
2: 138
1: 네.
2: 9433
1: 네.
2: 3616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고맙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1: 네.
0: 산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전화입니다.
1: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3: 야,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여기 용정인데.
1: 네, 용정이세요.
3: 새 집도 하나 맞다, 1층 맞다 그랬는데.
1: 네네.
3: 야,
1: 어렵습니까?
3: 예. 광고 좀 한 내도 쪽.
1: 네, 재방송 1층, 많이 해드릴게요.
3: 1층이요.
1: 네, 네.
3: 석 달에 한 번씩 돈을 물게 하고.
1: 네.
3: 그런 집 하나 찾다 그랬다.
1: 네.
3: 애기 수고를 해주시오.
1: 네, 연락번호 말씀 주셔야죠. 룡정 시내에서 세마트려고요.
3: 여우치.
1: 네.
3: 여수산산.
1: 네.
3: 을치월입니다.
1: 2752번요.
3: 예.
1: 1571433-2752번요.
3: 예.
1: 네, 룡정 시내 안에서 세마트려고요.
3: 예.
1: 네네.
3: 예.
1: 알겠습니다.
3: 예. 수고하십시오.
1: 그래요. 연락 기다려보십시오.
3: 예.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4: 예. 2층 딸이 집을 세를 맞다고 그럽니다.
1: 2층요? 네.
4: 예, 2층 딸이 집을 세를 맞고요.
1: 네.
4: 그리고 그 집을 좀 특별히 깨끗이 거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1: 네.
4: 북대 아니면 서영의 그 네. 부분이면 좋겠습니다. 예.
1: 그래요. 네.
4: 예, 재방송에 부탁을 드려요.
1: 알겠습니다.
4: 이제 전화는
1: 네.
4: 136
1: 네.
4: 2070
1: 그래요. 네.
4: 8511
1: 네. 136 2070 바로 11번요.
4: 네. 재방송 부탁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네.
4: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반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수입제 피아노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살 때는 4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얼마 사용하지 않아서 새 것이나마 다름없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9-4333-7790번 159-4333-7790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룡정에서 석 달에 한 번씩 집세를 지불할 수 있는 1층 집을 세 맡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2752번입니다. 네, 여전히 집을 세 맡으려는 정보인데요. 한 여성분이 연결시 북대 혹은 소용에 있는 2층 집을 세 맡으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집을 알뜰하게 잘 가꾼다고 하는데요. 연락번호는요, 136-2070-8511번, 136-2070-8511번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촌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

0: 6118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길시 제4고급 중학교와 연길시 제6중학교와 아주 가깝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네.
1: 경계도나 136.
0: 네.
1: 136-3067.
0: 네.
1: 여산 0306-4-4-0-8입니다.
0: 연락번호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1: 1-3-6-3-0-6-7번요? 네, 한 번만 하겠습니다.
0: 네네, 천천히 불러주세요.
1: 136-3-0-6-7-4-0-8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

0: 네, 전화 한 통 걸려왔는데요.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이제 그만 그 네. 보험을 찾는다는 그 전화번호를 네. 물어봅시다.
0: 잠시만요. 네, 방금 전화 주신 정보를 말씀하세요.
1: 예, 예, 방금 전화 정보.
0: 네네, 136.
1: 예, 136.
0: 3067.
1: 3067.
0: 네네.
1: 예.
0: 그리고 1308.
1: 1308.
0: 네네.
1: 예. 네, 다시 불러보겠어요.
0: 네.
1: 136.
0: 네.
1: 3067.
0: 네.
1: 1308.
0: 맞습니다.
1: 예.
0: 한번 연락해보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주택 판촉월 행사가 17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동산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고 전주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중의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의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주택공제금 정책 보너스는 이번 활동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현재 우리주 주택공제금 정책은 선불금 비율, 인정기준, 대출 한도 상향, 납부 모식 등 여러 면에서 대출 최저 선불금 비율을 15%로 하향 조절했습니다. 첫 번째 주택과 두 번째 주택 인정을 폐지하고 통일적으로 첫 번째 주택 대출 정책을 집행하고 대출 리류를 올리지 않으며 직계가족의 대출 참여 업무를 동시에 회복함으로써 주택 구매 가정의 자금 지원 경로를 가일층 넓혔습니다. 령활 취업 인원에 대해 선납 대출 납부 방식을 매달 위탁 입금 결산으로부터 월별, 분기별, 반년별로 자주적으로 결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고 상환은 납부 상환 일체화 원칙을 취해 령활 취업 군체의 소득 득점에 더욱 부합됩니다. 현시 정책이 동시 힘을 발휘해 주택 구매 보조금이 정밀하게 직접 전달됩니다. 연결시는 전문 보조 정책을 부대적으로 출범해 적극 조치와 혜민 합력을 형성해 신축 상품 주택을 구매할 경우 건축 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100원을 보조하고 한 채당 최고 보조금은 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동기가 가능한 자고를 구매하면 한 채당 5,000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 정책은 10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전주에서 연길, 훈춘, 돈화, 룡정, 왕청 등 현시의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이 참여해 루계로 3,637채의 특가 분양주택을 출시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택을 돌려줍니다. 행사 기간에 각급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주택공적금, 상무, 금융감독관리 등 부문은 연동해 재반 주택구매 혜민 정책의 착지 효과를 전력으로 추동하게 됩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호박씨로 정력과 심혈관 건강, 수면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동글고 넓적한 작은 씨앗이지만 아연, 마그네슘, 트립토판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합효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의 지방은 대부분 단일 다중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 감소를 돕습니다. 여기에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섬유가 더해져 혈관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호박씨 오일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 생성과 관련된 효소 활성을 높여 혈압을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인 트립토판도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관여해 수면 주기와 기분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호박씨는 늦은 밤 부담이 적은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호박씨에 들어있는 마그네슘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생리반응에 관여하며 에너지 생성과 혈당 조절, 근육 및 신경기능 유지에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건강에 여러모로 유익한 식품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열량이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이섬유가 많아 복부 팽만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채 섭취할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또 내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에 과일 세척의 세 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을 씻을 때는 담그는 것보다 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표면의 잔류 농약과 오물을 진정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흐르는 맑은 물입니다. 장시간 담그면 溶해된 오염물질이 다시 부착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대고 손이나 부드러운 솔로 표면을 30초 이상 꼼꼼히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먹을 수 있는 과일의 경우 이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철저함을 위해 일부 사람들은 세제나 과일 냄새 청결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오히려 헹구면 됩니다.

네모 양로원에서 깔끔하고 부지런한 주방 일꾼을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네, 사용하다 남은 석탄 17주머니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34338-0166번, 1834338-0166번입니다. 네, 령정에 계시는 한 남성분이 석 달에 한 번씩 집세를 지불할 수 있는 1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네, 역시 집을 세맡으려는 정보입니다. 한 여성분이 연길시 북대 혹은 서영 부근에서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0-8511번, 1362070-8511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배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방송 외 문의

0: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성보폐 웅담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성보폐 웅담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본은 지금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각의 가격이 원 128원이던 것을 한각은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20각 쌈을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3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64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보다 더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각의 가격은 50원 자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웅담분 이 제품에 대해서 뇌가 깊은 걸 알고 있는데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때 이 웅담분은 보통 웅담분이 아닙니다.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대활동 20각에 20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3각, 이때 한 각의 가격은 60원 좌우,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리는데요.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한 각의 가격은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017766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보통 웅담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소나무 송자에 보배라는 보자에 성보폐 국약 준저허가 있는 비준허가 있는 OTC 순 100% 정약으로 되어있어서 앞에 Z문자가 붙은 이런 비보건 제품에 속하는 OTC 국약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이라고 결국 100% 중처약이라는 이런 각도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 제품 성보폐 웅담분은 간단하게 그저 검을 마취하고 거기에서 담즙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접촉하게 된 이 과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이면서 만성질병 전문가라는 이런 그분의 명패를 있습니다. 두 번째는 4대 중위 가족의 계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방군 총의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의학연구중심 주임. 그 다음에 네 번째, 연변대학 농학원 검업흉예입니다. 검업연구, 고급연구원입니다. 황야진 주임이 연구 단두위를 이끌고, 이 상품으로 내온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황야진이라고 인터넷에 쳐도 다 나올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우수한 뭐 이학 방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만성질병, 골가질병, 신경질병, 그리고 뭐, 우리, 뭐, 보통, 우리 암 치료할 때 보게 되면, 여기 줄기세포, 그래 척추에서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주입해가지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건강한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이런, 그러니까 이분은 이학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소 주임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여기 연구 단두를 이끌고 성공해 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

0: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둘 수도 있고 저녁에 둘 수도 있게 되었는데 나눠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 어떤 분들이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술에다 붉어서 드셔도 되는가 하는데요. 술에다 붉어서 들 수도 있지만 해도 좋기는 캡슐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 술에다 드시려면 약주는 보통 고농도 술에다 포하게 되어 있는데요. 황주는 보통 그 약주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해도 좋게는 캡슐에 이어서 드는 게 흡수가 빨리 됩니다. 네. 딱 술이 안이라도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기선합니까?
0: 네,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나도 이
0: 성복패 웅담. 예.
2: 성홍계.
0: 성보. 법이라는 보. 성복패 웅담.
2: 예.
0: 성법회 웅담입니다. 서나무 성자의 예. 법회라는 법회 성법회 웅담 이렇습니다. 예. 성법회 예.
2: 성법회
1: 네. 성법회 예. 웅담분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 선생님이 예, 당연히 저기 그런 광고를 할 때부터는
0: 아, 예.
2: 녹살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예.
2: 이야기 용서운 이야기입니다.
0: 너무 효과가 좋고 효과가 전면적이고 예, 부작용이 없는.
2: 달리고 예. 더지 효과도 좋고 흡수도 달리고 그렇습니다.
0: 그렇죠.
2: 시장에서 파는 더지 웅담분과는
0: 완전히 성질적으로 다릅니다. 맞습니다.
2: 예, 완전히 다릅니다. 예. 보니까
0: 예.
2: 예, 정말 이 군단이 웅담인 게 아니라 군단이라든지 정말 군단이란 말이
0: 맞습니다. 잘리라고 계세요. 예, 예.
2: 예, 나는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이 심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뼈도 아파가지고 소리 허리 다리도 아프고 이렇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 다리가 허들허들 떨리면서 걷기 힘들어서요. 걷지 못해서 애를 떼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먹고서리 지금 예 걷는 거라면 제대로 걷고 예, 예 시장 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0: 골격통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예, 예, 예.
2: 아주 좋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특히 담낭이 안 좋아가지고 기름진 것과 계란은 못 먹었댔습니다.
0: 예.
2: 그런데 예, 이거는 다이어트 딸 먹으니까 되나 예. 계란도 먹을 수 있고 기름진 채소도 예, 먹을 수 있습니다.
0: 예, 기실 예. 담낭에 좋습니다. 담즙을 예, 분비하는 데 많이 촉진작용 합니다. 예.
2: 그리고 예, 선생님, 이게 간이 좋습니다.
0: 간, 담낭에는 기본으로 예, 좋을 수밖에 간이 없습니다.
2: 간이 간경화가 있어가지고, 예,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산들이 키우고, 예, 그리고 음식 먹으면 좋아야 되고, 투지 일하면서, 예, 예, 배 부르면서 이랬댔습니다.
0: 예.
2: 그랬는데, 이거 먹고서, 예, 모든 게 다 나가졌습니다.
0: 예.
2: 특히, 눈이 좋아졌습니다.
0: 예. 편간맥막 효과를 명확하게 봅니다.
2: 예.
0: 예.
2: 예. 눈이 깔깔하고 이렇게 잘 안 보이면서 시력이 그래가지고 텔레비 화면도 제대로 똑똑히 못 봤댔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예, 시력이 좋아지고 텔레비 화면도 영 똑바로 잘 보입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러니까 되나 예, 웅담을 먹으면서 예, 예, 모든 병이 아파가지고 소리 그런 게 부담스럽던 게 부담도 없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데 지금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0: 예.
2: 그래서 40각 살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셔. 이분이 기회입니다. 40각에 60각을 줍니다. 이런 거 많이 예. 싸놓게 되면 앞으로라도 집에 식구가 누가 불편하게 되면 그건 손쉽게 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눈에 붙이는 예. 과약도 10각이 따라가니까 이때 평균 가격은 5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2: 예. 예. 아, 용서와 사진 누기를 주려고 내 먹다 나면 무슨.
0: 그거는 또 집에 이거는 엄격하게 꼭 누가 드셔야 된다는 그런 개선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예, 예.
2: 예, 예, 필요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그 웅담분으로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주약에 한 20살 구성서리부터의 이 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가서 검사하니까, 만성 담낭염이라고.
0: 예, 예. 예, 담즙이 제대로 분비돼야 소화가 잘 되는 건데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오징어나 계란, 지방, 고기 같은 거 드시게 되면 소화되지 않고 또 온 하루 또

0: 걸리고 있죠. 예.
1: 예.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지,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못하지. 어쨌든 예, 음식 가리는 게 많지 않을까. 사람 정말 피곤합니다.
0: 그래서 그렇죠.
1: 예. 거기에 관한 약도 많이 쓰다가 잘 말 듣지 않고, 그래, 눈 안 보이고, 어서는 몇 달 먹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예, 지금 어서는 소화도 잘 되고, 이, 염증도 많이 제거되고, 그리고 시력도 많이 하강되던 게 시력도 좋아지.
0: 아, 편간맥막 효과를 보는 게 특수합니다. 예. 눈에는 이게 특별하게 효과를 빨리 봅니다. 예.
1: 예. 하도 이거 먹고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먹으려고 하면서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건, 예, 저의 친구가 한 분이 농촌에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사고로 인해서 차에 추행했는데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0: 예.
1: 그래, 무슨 다리도 어디면 설골되고 뭐 여러 군데가 상하고.
0: 그랬겠죠. 예, 예, 예.
1: 예. 이런 정보에서 지금 그거 먹어도 되겠는지에 선생님하고 문의.
0: 아, 기회입니다. 잘 모르셨는데요. 이 제품 자체가 골격을 빨리 암으로 붙이고, 골수를 예. 빨리 채워주고, 동통을 덜어주고, 이런 데는 이 제품이 특히 골격통에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예. 어디에 상했거나 골격통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이 제품을 재연재연 찾아서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한테 너무 잘 어울리니까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대용하는 게 기회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 전달하겠습니다.
0: 예, 그런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부패 응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해도 이 제품은 금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리얼하고 계시는데요. 철담, 체담, 금담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주요 성분이 보배급 상품인 금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담은 전반 그 응담 가운데서 0.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만성질병 같은 거, 급성질병 같은 것도 해결하는 데는 네. 효과가 진실하고 빠르고
2: 네. 전면적입니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오빠분께서 예, 이미 지방간이 있었습니다.
0: 예.
3: 이 지방간도 있고 담낭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배 이렇게 영 부서지요. 배 뚱뚱 이렇게 부서단 말입니다. 부서는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배 급제다. 지방간 원래 그런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옛날부터 이거 응담부라는 건 아주 유명한
0: 당과 담낭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죠. 예.
3: 예, 그렇죠. 그 응담부는 그렇다니까.
0: 예.
3: 아주 특별한 약이니까. 그것도 새로 나는 성담표 응담부는 또 더 좋겠죠.
0: 성부패 응담부는 예. 특수합니다. 예.
3: 그렇죠.
0: 아주 큰 과학자가 연구에 참여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자꾸만 아파서 이 간도 아프지, 담낭도 아프지, 배도 뚱뚱 부서지 이러니까 아 이거 빨리 잡수라고 냈다고 권장합니다.
0: 예.
3: 그래 잡순 게 예, 주방계라 이전보다 효과 있습니다. 배 조금 약간 꺼지는 게 알기고 예.
0: 예.
3: 이 간이가 저 드문드문 쿡쿡 어쩌면 찔러버리면 그렇게 아프고 담낭도 이제 막 겨우고 아프고 이러던 게 이게 지금 나사졌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예, 내가 이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착수해서 이하고 이하게 하든 특별한 약이니까 눈에도 좋고 간도 좋고 어쨌든 어머
0: 전면에도 좋습니다. 예.
3: 예.
0: 다른 부작용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믿어도
3: 그렇죠.
0: 됩니다. 예.
2: 네.
3: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눈이 잡수라고 예. 내 그럽니다. 이거 잡수라고 내 이렇게 권장합니다.
0: 예.
3: 내 잡수겠다 그럽니다. 그래 그다음에 싸다고 내 지금 주문 받겠답니다. 그래 전화 드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면적이고 빠르고 진실하고 부작용이 없는 이런 특점이 있으니까 아주 잘 생각했으니까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해서 사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응담부는 어제는 도달체 먹었습니다. 어째 먹었는가? 뭐, 젊어서 그런 일하다가 크게 상해서 그런 이 엉심이 센가 이를 바로 못 쓰고 이래서 그때, 그 다음에 또 이 뼈도 이 다리 그 무식이니까 아래 그 약한 뼈가 금이 갔다고 그래서 그때 젊었을

0: 때는 병원에서 약을 쓰고 소리 일없어서 이때까지 지내왔는데 어서는 러닝에서로서까지 이전에 다친 게 다 빼나면서 힘들어서
1: 아 그렇죠
0: 예예 예. 그래서 이 응당분호를 먹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이 매일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움직이기 바쁘고 이래는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0: 네, 예. 그래 이번에 그래도 인터넷에서 우리 고향 마을에서 오라 해서 그래 갔습니다. 그래 간 김에 동네 한네 있을까 아니네 좀 편없을까 근데 그 동네는 이번에 그런 이렇게 어디 사이 약간 붙였답니다.
1: 예.
0: 예, 그런 게 그때는 이랬던 게 우선은 그게 다 통증이 심하지 그것도 움직이기 바쁘지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밤에 자고 나면 입이 영 쓰다니까
1: 예, 예,
0: 나중에는
1: 예,
0: 모르겠는데 예. 그래 입이 쓰다지 눈도 잘 안 온다지 정말 예, 가본 게 높은 분들이 영이 해결 없을 때다
1: 그렇죠 예예
0: 예예
1: 참고지라는 게 위주죠 거기에서는
0: 예, 예, 예. 그래서 내 말했지 뭐 지금 이런 저리 이렇게 방송에서 광고라는 게 응답분이 영 좋은 거 이렇게 영할 좀
2: 네 간단히 얘기하세요
0: 예
2: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0: 예 그래서 니 싸겠으면 내가 전화해서 네 전화 호마까지 나를 안
2: 네.
1: 그래 주시오
2: 네.
1: 우대 정책에서 네. 오니까 잘용하게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0: 싸겠다.
2: 네 예. 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어느덧 8월 중순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에 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겨가며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가정 주부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해봤습니다. 냉장고 음식 보관법부터 모기버섯 안전하게 먹는 방법, 아이들의 반복 감기를 막는 생활수칙, 단백질 가득한

주부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요, 비닐랩 꼭 씌우시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비닐랩을 씌웠다고 해서 음식이 오래가는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많은 주부님들이 랩 플러스 냉장고 갖기로 뭐 장기 보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봐야 하죠. 랩의 핵심 기능은요, 물리적 차단입니다. 음식이 공기 중에 미생물이나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막고 또 수분 증발을 늦추어 유통기한을 연장시켜줍니다. 하지만은요,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는 하지 못합니다. 냉장 환경 속에서도 좋은 내성 미생물은요, 느리게나마 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육류나 조리된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올바른 랩 사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랩의 역할은요, 단기 차단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을 사용한 후에 익힌 음식은 24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반드시 완전히 데워서 드셔야 합니다. 신선한 육류도 냉장 보관 시에 2일을 넘기지 않은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 이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랩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알아보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요,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표시된

D2랩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PVDC랩은요, 짧은 시간에 좋은 가열에만 적합한 것입니다.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요, 반드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가지고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랩이 고온에 기름진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PVC 랩은요, 전자레인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예,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볼 수 있는 식재료, 무기, 버섯.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족 밥상에 많이 올리시는 주부님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 무기, 버섯을 잘못 고르고 또 잘못 불리면은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신선한 무기, 버섯에는요, 포르피린이라는 감광성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섭취 후에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요, 피부염이나 부종, 가려움증, 물집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무기 버섯보다는요, 건조된 무기 버섯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대부분의 그 포르피린이 분해돼서 섭취 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건조된 무기 버섯도 잘못 불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무기 버섯을 오래 불리다 보게 되면요, 쌀효모 산독소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생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독소는요, 고온에 강해서 요리로도 파괴되지 않고 특별한 해독제도 없으며 중독률이 40%에서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그렇다면은요, 이 안전하게 무기 버섯을 즐기는 방법,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불리지 않은 건조 무기 버섯은요, 습기와 곰팡이를 피하기 위해서 선우라고 또 건조한 곳에 밀봉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릴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불리지 마시고요. 불리기 전에 깨끗이 씻어주고 불리는 동안에 물을 적당히 갈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로, 불린 후에는 역시 가공을 해서 드시고요. 만약 버섯 조각이 물러지거나 모양이 흐트러졌다면요,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남은 미가공 무기 버섯은요, 물기를 뺀 후에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 하되 가능한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불린 무기 버섯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표면이 끈적끈적하고 미끄럽다면요, 시큼한 냄새가 난다거나 또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요, 혹은 색상이 이상하거나 썩은 느낌이 든다면 바로 버려주시기 바라고요. 가위로제도 독소는 제거되지 않으니까 절대 맛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조리 시에는요, 반드시 1분에서 3분 데치는 과정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에 데치다 보면 떫은 맛도 제거가 되고 잔류 세균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버섯 냉채도 생으로 무친 것이 아니라 데친 후에 무친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볶거나 삶을 때는 10분 이상 충분히 익혀줘야 합니다. 네, 무기버섯은 이렇게 안전수칙을 지킬 때 우리 가족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부님들이 이런 고민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아이가 자꾸 감기에 걸려요. 기침, 콧물, 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증상, 사실 감기의 원흉이 집 밖이 아닌 바로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 전파, 그리고 또 물체 표면을 통한 간접 접촉,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까지. 가족 중 한 명이 감기에 걸렸다면요,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소파, 탁자, 장난감 등에 부착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물건들을 만진 후에 눈을 비빈다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 바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문손잡이나 이모콘, 장난감 같은 매끄러운 표면에서 수시간에서 며칠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집안 환기를 철저히 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2, 3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가족 모두 외출 후에 귀가를 하면 바로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만지는 장난감이나 집기들은요,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십시오.

번째입니다. 가족 중에 감기 증상이 있는 분은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가리는 예절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주부님들에게는요, 제일 큰 고민거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온 집안의 불사나가 다 아프죠. 작은 실천이 아이를 지키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있으므로 먹기 간편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검은 콩 반컵만 추가를 해도 7g의 단백질이 더 섭취될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까지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일석삼조입니다. 소금 대신에 후추로 간을 하게 되면은요,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리스식 요르구르트 플러스 견과류 과일입니다. 그리스식 요구르트는요, 한 컵에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을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뼈를 강화하는 칼슘과 칼륨도 풍부하거든요.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시리일이나 과일, 견과류를 얹게 되면요, 맛과 영양이 더 풍부해집니다. 바쁜 아침에 한 끼 해결하기 좋은 메뉴거든요. 세 번째는요,

육류로 대체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과일 플러스 우유 스무디입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는 것은요, 에너지 충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나 베리류에 우유 한 컵, 그리고 또 얼음을 넣어서 갈아주면 간편하면서 또 든든한 아침 식사가 완성이 됩니다. 단백질이 더하고 싶다면요, 그리스식 요구르트를 한 숟가락 추가해도 좋고요. 맛이 또 심심할 때는요, 코코아 가루를 살짝 넣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과일 플러스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는요, 반컵 만으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고요. 근육 생성에 중요한 요신도 풍부합니다. 코티지 치즈를 고를 때는요, 지방 함량이 낮고 또 나트륨이 작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주부님들, 오늘부터 가족을 위한 영양 가득한 아침 식단 함께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꾸준히 많은 뜻깊은 해죠. 우리 연면한 산마다 진 날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그야말로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경강의 땅 곳곳에는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원 항일투쟁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동장령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장령은요, 1907년 안위성 종양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어린 나이에 중국 청년단과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며 혁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해서는요, 중공 도쿄 특별지부 지도성으로 활약을 했고 1928년 귀국 후에는 전국 여러 곳곳을 전전하면서 당과 단 조직을 재건하는 대합장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으로 상해 후중구의석이, 후남성 당위석이, 천진시 당위석이, 대련시 당위석이 등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또한 좌익작가 연맹의 발견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1931년 9.18 사변이 발발하자 당 조직에서는 동만 지역의 항일투쟁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4세 젊은 동장영 동지를 중공 동만특위 서기로 임명을 했습니다. 1932년 동장영은 당시 반춘황 투쟁을 지도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 일제의 특무기관을 쳐부셨습니다. 이 투쟁은 항일 무장 역량을 건설하는 데 든든한 대중적 기초가 됐죠. 그는 또한 대중을 깊이 있게 동원하고 지방 당기층 조직을 건설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1932년부터 1933년 사이 동만 지역의 공산당원 수는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동북 지역 전체 당원 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그는 각현의 당의 영도에 인민항일 무장의 대우를 세우는데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동장영은 동만의 항일 군민들을 영설해서 일본 침략자들과 영유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1933년 11월 일본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중공 동만특위 주둔지이자 항일 유격 근거지였던 소왕청을 대대적으로 소격했습니다. 그들은 잔혹한 삼광정책을 감행을 했죠. 동장영 동지는 유력한 생존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1934년 1월 말 근거지를 철수하고 깊은 산속 밀림으로 들어가 유격전을 견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4년 3월 동장영은 왕청에서 일본군과의 전투 중 장렬히 희생이 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27세였습니다. 2014년 동장영은 전국 최초 유명한 항일 영웅 명인록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행복은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평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도 어느덧 마무리 시간이 다 됐네요. 냉장고 속 작은 보관법 하나, 식탁고 안전한 먹거리 하나, 우리 아이 건강을 지키는 수칙 하나, 그리고 영웅들의 순간의 희생까지 하나하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토론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복경 시간으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다만 구보갱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로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백자방 구복액과 두걸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또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걸대에 대해서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두걸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걸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요즘 아주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제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백자왕구복액은 15각을 싸면 2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물어라 드리게 되는데요. 한 각의 가격은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백자방국의 구박액은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면서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고 전 사회적으로서 인정을 받는 좋은 제품에 속합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골격에 빨리 투과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인데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수한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한 각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각에 15각을 드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노화 과정에서 골격통은 누구든지

0: 이 제품 자체는 그 성분 자체가 제하수어, 윈양화,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해지고 풍한 습을 몰아내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상초의 심장과 폐혈이 심해가지고 심장 공능이 저하와 더불어서 폐 공능이 항상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혹은 또 폐렴으로 마지막에는 뭐 점적 주사까지 맞아야 되는 이런 상초의 열을 빼주는 차원에서 황정이란 성분 자체가 백초의 바이초지성이라 하게 돼 백초 가운데서 100가지 초약 가운데 제일 신성한 약품에 속한다. 이런 차원에서 상초의 열을 빼주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는가 하며 중초 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두골 펜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야, 이야기 정말 효과도 좋습니다. 바릅니다, 지금.
0: 예.
2: 네, 허리 난진에 아파서, 예, 돌아눕기도 힘들고, 무릎 관절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두골 펜을 먹고 바른 게, 야, 영원 효과 빨리 한다, 알리지다, 이야기가.
0: 예.
2: 예, 이때까지, 예, 정말 숱한 과제라고, 뭐, 먹고, 예, 그, 뭐입니까, 바르고 해도, 예, 위를 자극해서 먹다가도 막 버리고 했는데, 이 두골 펜은 위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위를 도와주니, 예, 정말 관절 통증이 하면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0: 아,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 난, 계속 배달받아 꾸준히 쓰려가니, 이거 뭔가 백자방 구백 문야자게 합니다.
0: 예.
2: 우리 남편한테 여지가, 예, 이게 소변도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자꾸 그래서 오지름 찌이 난다 하는데, 이런데 백자방 구백 먹으면 되겠는지, 문야.
0: 이게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간과 콩팥이 좋아지게 되면 잔처로 오지름증은 뇌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과 뇌혈관에. 그리고 소변이 작고 이런 문제는 바로 콩팥에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황계라든지 그리고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 어해를 풀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 하면서 간과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상수랑 그런 문제점들이 풀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게 귀합니다.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게 되어 있으니까 백자방 구박액은 이번에 뭐 15가게 20각 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10가구 주게 되어 있고 7가게 5가구 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3가구 따라가니까 귀합니다.
2: 그러면 우리 할등에서 올때 15가게 배달받아 쓰겠단다.
0: 그렇게 하세요.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노인성 질병에서는 이 제품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큰 고모가 예, 당뇨 종합을 소위 잡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혈당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러고 하시니 지인의 딩딩 붓게 몸이고 딩딩 붓게 조화들이 아, 그저 멤버처럼 푹신푹신 합니다. 그저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
0: 그래요? 예, 예.
3: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 백자방이 쓰면 어떻게 하는 간에 내 그려문이야.
0: 백자방 구방액이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부종을 빼주는 데는 더 뭐 말할 것 없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단순 콩팥 한 날만 주는 건 게 아니라 기본으로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다스려주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모든 순환장애가 풀리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좋고 부종을 빼주고 소변이 잘 빠져나가고 골격통을 해결받는 데는 백자방 구박액이 노인성 질병 해결에서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그리고 두골 펜은 우리 고모 쓴다. 지네 당뇨 종합을 사득에 갚혀 나고, 예, 무릎이 아프고, 그저 경추 아프고, 소리 끓여서 내 먹던 약이를 한 대 이래 같이 이래 같이 갈리는 것까지 한 대 주고 소리 끓여서 쓰는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몸이 헷갑아지고, 그리고 예, 다리 그렇게 아프던 게, 아유, 걷지 못하던 게 걸른답니다. 화장실이라니.
0: 예.
3: 집행률 짓고 댕긴답니다.
0: 그래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예, 예.
3: 예, 그래, 이 두 가지를 배달받자고.
0: 그렇게 하세요. 이 두 가지 제품은 너무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0: 당신은 절대 건강은 나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 두골대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이제처럼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이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1: 백자방 썼습니다, 선생님. 예. 예, 백자방, 이 약은 정말, 노인들이 장수약인, 이게 틀림없습니다. 어찌나면 난 이게, 이제 넉 달을 썼는데, 그래서 한숨 나오니까 잠을 잘 자니까, 선생님.
0: 잠을 잘 자야 모든 건강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 예, 네, 어쨌든, 우리 동생이 하면 니 이 약 싸먹어라. 이 약이 어째 잠 잘 자는데, 최고의 약이다. 그래서 먹으면 이 눈꺼풀이, 처음에 한숨 나가니 눈꺼풀이 자꾸 이러는데 잠은 민감함이 아이들 때, 이제 숨을 안 조금 더 먹을까, 예. 아니, 먹으면 강아지 가서 한번 젓는 게 자기 전에 먹겠구만.
0: 그렇죠.
1: 예, 그런 게 먹으면 그래서 한, 그래서 예, 5분이나 있으면 눈꺼풀이 이러, 요 무겁게 이런다 말로 예. 들지 못하는 거로. 그런 잠이 다 없대다, 이 약은.
0: 그렇죠. 예,
1: 예. 예, 신경이 좀 민감해서 예민하고, 자꾸 누구면 어디 잠이 자, 온가 잡생아 자꾸 들려.
0: 그렇죠. 예, 예.
1: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 신경 관우증도 이게 좀 지혈되는가, 돌아뜨다.
0: 그렇죠. 예, 예.
1: 예. 잠 잘 자니까 신경 관우증이 지혈되죠.
0: 신경 관우증이 지혈되죠. 예, 예. 잠을 예. 잘 자면 됩니다. 예, 예.
1: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어쨌든 이렇게 골이 거뿐하고, 예, 마음도 예별로 예, 편안한 감정에, 잠 잘 자, 그런 것 같고, 맥이 좀 납대다, 좀 밥을 먹고, 이게, 이번 내동세 보고서 내게, 뭐, 언니게 말 사람, 15가, 20가 준가?
0: 이번 내 지금 백자방 네. 구멍에 그 15가에 20가 주고, 눈에 붙이는 거야 10가 줍니다. 예. 기회입니다.
1: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우리 학당에 잘
0: 이거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서 100그릇 농축해서 한 그릇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구멍액인데 유효기가 그 4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는 바로 고온 농축했기 때문에 약 힘이 세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된다. 그것도 자기 직전에 이렇게 하니까 이 제품 자체의 특수성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예. 이야기입니다. 예,
0: 그렇죠.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봉행하시고 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집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두골테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어째 이거 복용하는 감이 다리 몹시 아프다 말입니다.
0: 예, 예, 그렇죠.
3: 다리 세게 아파서 예. 가다가 들어서 쉬고, 그래서 정말 다리 심해 아파서 이 통증이 심해 밤 잠 자지 못한다 말입니다.
0: 아, 예, 예.
3: 다리
0: 움직이지 예. 않고 잘 때까지도 아프다는 걸 봐서는 심각합니다.
3: 예, 예.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 흐린 날 비 오거나 이럴 때 더 아픈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런데 이 그런 뭔가 뭐 단약을 쓰고 숱한 침도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낫지 않더란 말입니다.
0: 예.
3: 그런데 이 투월케를 어서는 한 5달 썼습니다.
0: 예.
3: 예. 그런 게 이것은 남이 통증이 덜해 잠이 홍잘 잡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예. 통증이 덜해서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걸른 것 뒤에 이전보다 그래서 이 층계로 올라왔다 쉬고 쉬고 하던 게 지금 쉬지 않습니다.
0: 예.
3: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그만큼 산자병원에 몇백 집에 한 몇 년 동안에 이런 그 임상 경험을 총화해서 발명 특허를 받았지. 그러자면 발명 특허를 아예 줍니다. 예.
3: 아, 글쎄 말이죠. 예. 그래, 어찌됐든 언제 나는 이번에 이, 값이 오른답니다. 예. 그래서 난 이거 값이 오르기 전에 좀 많이 사자고 그랬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그리고 우리 언니도 지금 백자방 구복액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그런 우리 언니도 같이 나를 사고, 우리 언니도 사고, 이래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백자방, 언니 백자방 쓰시고, 여사분이 예. 두골대 쓰시고, 그래서 예. 이 제품 자체를 교류하면 함께 쓰셔도 좋은 거죠. 예.
2: 네. 네. 안녕하세요.
3: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0: 예, 안녕하세요.
1: 예, 백자방, 예, 예. 세준아 맞죠?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네.

0: 네, 말씀하십시오.
1: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1: 제가, 예, 백사방 쓰니까 참 좋습니다.
2: 아, 쓰고 계시죠?
1: 예. 예, 이전에 이게 허리가 시크고, 아, 조마에 다리 내리 저르면서, 아, 무릎이도 막 시려두고 얼어들고, 예, 이러고 좀 아팠습니다.
2: 예.
1: 그런 게 지금 이걸, 이 백사방 쓰니까, 예, 이 고파지 형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2: 예.
1: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허리가 슬 아프고, 그 다음 혈압이 지금, 예, 이전에 파동경 심했습니다. 이게 혈압이 지금 온종 받았습니다.
2: 오, 예, 예. 예,
1: 혈압이 170, 80 혈압이가, 예, 이 지금 130, 135, 140,
2: 아, 밑으로?
1: 아래로.
2: 예,
1: 예, 아래로.
2: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예, 예, 예.
1: 정상입니다. 그러면 예. 아래 혈압이 이전에, 아, 이게, 저, 내가 타가 지내 심어가지고, 그래요. 52, 53 이렇게 될 때는 영 바빴습니다.
2: 예.
1: 막 그저 자빠질 생각하고, 예, 식은땀 팍 나고,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 게, 이런 감이 나더라 말이에요.
2: 예.
1: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래서 그때는 가만히 누워있습니다. 근데 이 대사방 쓰니까, 예, 이쯤 혈압은 52, 53, 이 혈압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2: 예.
1: 끌어올렸어요.
2: 아, 밑에 혈압이 52, 53은 그 정도면 안 되는데, 예, 예, 예.
1: 아우, 영 바빴습니다. 영 예. 힘들겠다.
2: 예.
1: 그저 영 사람 내게 다.
2: 60이 벗어나야 됩니다. 예. 예.
1: 예. 그렇더라면 꼼짝달싹 못하고 앞이 잠깐만 나는.
2: 예.
1: 그런 게 지금 혈압이 올랐습니다. 혈압이 지금 70, 75. 80, 84,
2: 예.
1: 이렇게 됩니다.
2: 예.
1: 아, 그러니까, 예, 어지럽지 않고, 예, 아서 이게, 위 혈압과 아래 혈압이 이게 아주 좋다만.
2: 그렇죠. 잘 어울리죠. 예, 예.
1: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머리 어지럽지 않고, 그래, 이 허리도 아예 아프고 이러니까, 예, 그 다음에 혈압약도 많이 줄여먹습니다. 이전에 막, 심이 싸다는 40ml 막 먹었는데, 아, 지금은, 알로지피, 5ml 가지고 되고, 어째만 할락 걸려도 안 먹습니다.
2: 이제 점차적으로 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넉 달 지내보면서, 예, 예.
1: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혈압약 끊으니까, 콩팥이 아예 상하지.
2: 아,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1: 예, 그러니까
2: 혈압약이 부작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1: 아, 예. 그럼 내 동생은 지금 이게 중풍 환자인데, 지금 환절기 아닙니까? 어제는 가을철이 돌아오지 않
2: 그렇죠.
1: 예, 가을철 돌아오니까 이 중풍 환자들이 아주 이게 필수약품이란 말입니다. 이 약 써야, 내 동생으로부터 이 약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 병원에 자꾸 입원해서 예, 이랬는데, 그게 임시란 말입니다. 나오면 또
2: 그렇고. 그렇죠. 예, 임시 구급에 불과하죠.
1: 예. 예. 내 동생이 그 대사방 꾸준히 쓰라. 그때까지 병원 가지 않고 지금 이 약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 예.
1: 예. 그리고 예, 이전보다 좀 발가리가 무력하고 이런 게 지금 힘드나고 예,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먹고 어쨌든 이 약이가 예, 이 약 약정이 대단히 좋단 말입니다.
2: 그렇죠.
1: 방정이 들어갔고 화기 예. 들어갔지. 아 그다음에 또 다른 뭔가 여러 가지
2: 예, 단산채 하소 인양후 다 우수한 성분입니다. 예예. 예.
1: 다 우수한 성분 예. 다 만단 말입니다.
2: 노인성 질병 해결해 준 데는 좋죠. 예.
1: 아 그래 그다음에 이 약을 예. 하여튼 이렇게 쓰면서 지금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오라면 네가 내가 내 동생아
2: 예.
1: 이러니까 예, 이번에 우리 이 활동에서 어때 좀 참여하라고 내 선생님께서 나중에
2: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15각에 20각을 주는 이 우리 활동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0: 네. 예. 그래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

0: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2: 지금 저희들 설명 들고 있는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한테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나이가 들면서 골격통을 해서 움직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생명은 움직이는 성민자의 운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운동하게 되면 운동이라는 게 격렬한 뭐 달래기를 한다든지 뭐 격렬하게 어디 뭐 쌍강 단강 같은 거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줄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이 정도는 치말로 돼야 되는데 무릎 관절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발목 발목이 아파가 부종이 생겨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이 투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또 한각을 사시게 되면 거기에 무료로 따라가는 외용약이 또 무료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 주게 되면 어지간한 완고성 골격통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아픈 부위를 공격해서 최종적으로 낫게 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는데 특히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류마티스 관절이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여러 가지 풍한습으로는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런 글귀가 여기 밝혀져 있거든요. 이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보통 관절염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드시고 해결받으셨던 분들이 방송에서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이 손가락 마디가 중간 마디 그리고 마지막으로부터 첫 마디 이 마디가 부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어난다는 게 단순한 수분이 거기 차 있는 것 아닙니다. 골격이 변형하면서 불어날 수도 있고 수분이 찰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게 쭉 수분이 빠지면서 정상을 돌아와서 마음대로 칼질할 수 있고 그릇을 들 수 있고 이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여기에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 제품이다 하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경락이 막히게 되면 동통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경락이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흑개미란 성분 자체는 해독 지통의 역할과 더불어 콤파치 양을 돌아주면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관절 동통을 풀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그 흑개미란 이 성분 자체는 특산 성분입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미형 운동 영양 버물 거라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처 강목에서는 개미를 현마라고 부릅니다. 우수한 마리다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마리가 힘이 제일 센 동물로 되어 있는데 현마라고 부르게 되어 있으며 매개 개미 다리는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담당하는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이 바로 개미한테 있게 되었는데 이 개미가 이게 주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을 도와주고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독 지통의 역할, 해독도 포함됩니다. 지통의 역할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금 관절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부종을 왕왕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종이 빠지고 그리고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풍습을 몰아내는 이런 역할하는 칭펑탕이란 관절통에 특수하게 쓰는 이런 그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키고 소염 역할을 합니다. 소염이라 하면 보통 유균성 염증, 균 그러니까 항균소로서는 유균성 염증과 무균성 염증이 있는데 관절

0: 성은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소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귀란 성분이 들어갔고 혈압을 온정시켜줍니다.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혈압이 큰 문제점으로 되겠는데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니까 혈압이 온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습을 몰아주고 부종을 빼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특히 여기에 친주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습열을 빼주고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본 제품 투글테는 오랜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관절통이라면 보통 뭐 한 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움직이는 관절과 움직이지 않는 이런 관절이 있게 되었는데요. 많이 움직이는 관절 가운데서 경추, 견주, 요추, 무릎관절, 발목, 팔목 이렇게 포함해서 많은 관절마다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투골대의 제품 자체를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발명 특허를 받고 위를 보호해주고 간을 보호해주고 콩팥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우수한 제품이고 이번에 또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박액의 제품 자체는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상처를 해결해 상처 그러니까 폐혈과 심장혈을 해결해 주고 뇌혈관의 심장에서 아주 우수한 혈액을 보낼 수 있는 혈관을 펴주고 혈관 안에 죽상경화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그 외에 황정이라 성분 자체는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다스려주는 폐혈을 쳐주고 중처에서는 소화공동을 도와주는 건비기 역할을 하는가 하며 하처에서는 기본으로 소변이 잘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기본으로 종합적으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에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는 햇살처럼 포근하고 친구들 웃음처럼 밝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0: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날 작은 곰이 이불을 말리며 펼쳐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목은 햇살 가득 담은 곰돌이의 이불입니다. 햇살 가득 담은 곰돌이의 이불. 어느 날 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햇살이 숲속 구석구석까지 부드럽게 스며드는 아주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1: 숲속 작은 집에 사는 갈색 곰돌이는 나무의 털 속 주저앉아 두 팔을 활짝 펴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0: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정말 부드러웠고 몸에 스치는 햇살은 따뜻한 담요처럼 정말 포근했어요. 곰돌이는 코를 실룩거렸어요.
1: 햇볕에 마른 나무 가지와 마른 잎사귀 향이 코를 스치고 햇살 자체에서 퍼져나오는 따스한 향기까지도 기분 좋게 풍겨왔어요.
0: 그 향기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몸

0: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감싸주었어요. 곰돌이는 온몸으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1: 하지만 잠시 뒤 목이 마른 곰돌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실내외 온도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밖은 따뜻했는데 집안은 음침하고 쓸쓸했어요. 게다가 공기 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곰돌이는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2: 이 냄새는? 어, 맞다! 작년 겨울, 긴 겨울잠을 자다가 가끔 깨어날 때마다 코를 찌르던 바로 그 냄새야.
1: 조금 눅눅하고 차가우며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풍겨오는 듯한 그 냄새는 바로 곰돌이의 이불에서 나던 냄새였어요.
0: 그 이불을 덮고 자면 꿈속에서까지 차갑고 눅눅한 느낌이 들곤 했어요. 곰돌이는 문 밖으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2: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또 긴 겨울잠을 자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또 이 불편한 이불을 덮고 자야겠지?
1: 그때 곰돌이는 방금 전에 느꼈던 햇살의 포근함이 문득 떠올랐어요.
2: 만약 내 이불에도 이 따스한 햇살 기운이 가득 스며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포근하고 향기롭게 겨울잠을 잘 수 있을 텐데.
1: 그 생각이 떠오르자 곰돌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2: 그래, 지금 당장 이불을 말려야겠어.
1: 곰돌이는 침대 위에 잔뜩 구겨져 있던 꽃무늬 이불을 꺼냈어요. 그리고 집 앞 평평한 곳에 이불을 쫙 펼쳤어요. 하지만 이곳은 키 큰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그늘진 곳이었어요.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아주 조금밖에 비치지 않았어요.
0: 곰돌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을 마시고 방을 정리하는 내내 이불이 뽀송뽀송하게 마르지 않았을까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1: 그런데 밖으로 나와보니 방금 전 펼쳐 놓았던 큰 이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2: 어? 이럴 수가! 내 이불이 어디 갔지?
1: 곰돌이는 급히 일어나 주변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어요. 나무 뒤도 보고 덤불 속도 들여다보며 돌 틈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이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0: 그때 곰돌이는 이불을 펼쳐놓았던 나무에 하얀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곰돌이야, 이곳은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햇살이 잘 들지 않아. 내 이불은 햇살이 가득한 곳에 늘어두었으니 걱정하지 마.
1: 곰돌이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다가 쪽지 내용에 따라 숲에서 햇살이 가장 밝게 비치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숲을 지나 넓은 잔디밭에 다다르자 곰돌이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0: 푸르른 잔디밭 한가운데 따스한 오후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곳에 바로 곰돌이의 소중한 꽃무늬 이불이 활짝 펼쳐져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불 주변에 곰돌이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어요.
1: 우아한 꽃사슴, 장난이 넘치는 작은 원숭이, 귀가 길고 얌전한 작은 토끼까지 모두 둥글게 모여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0: 친구들의 맑고 활기찬 목소리는 이불까지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곰돌이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됐어요.
1: 친구들이 이불을 햇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함께 지켜주며 정성껏 말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가득 차오른 곰돌이는 살금살금 친구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2: 오, 얘들아, 정말 정말 고마워.
1: 곰돌이가 다가오자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활짝 웃어주었어요. 그 중에 우아한 꽃사슴이 먼저 말했어요.
3: 여긴 햇살이 정말 좋잖아. 이렇게 말리면 이불이 금방 포근하고 보송보송해질 거야.
1: 그러자 작은 토끼가 이불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지며 덧붙였어요.
3: 게다가 여기 풀밭에는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있어서 향긋한 꽃향기까지 이불이 가득 스며들었어. 파란꽃, 노란꽃, 보라꽃의 향기

0: 가 모두 스며들었어.
1: 곰돌이는 이불에 코를 바짝 대고 향기를 맡아보았어요. 정말 따스한 햇살의 향과 여러 가지 꽃향이 어우러진 기분 좋은 향이었어요. 이때 장난꾸러기 작은 원숭이가 갑자기 팔짱을 끼고 부듯해하며 말했어요.
2: 그리고 또 있어. 우리가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3: 뭐야? 무슨 선물이야?
2: 우리가 이불을 둘러싸고 부른 모든 노래가 마법처럼 이 이불 사이사이에 쏙쏙 스며들었어. 너가 겨울잠을 자는 동안 이 노래들이 조용히 네 꿈속을 지켜줄 거야.
1: 그러자 장난꾸러기 원숭이도 재빨리 다가와 곰돌이 귓가에 살금살금 속삭였어요.
4: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내가 나만의 특별한 선물을 숨겨놓았어. 바로 재미있는 수수께끼들이야. 엄청 재미있는 것들로 골라놨어. 내가 겨울잠 자다가 깨어나 봄을 기다릴 때 심심하면 하나씩 떠올려봐. 시간이 정말 즐겁게 흘러갈 거야.
1: 곰돌이는 친구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배려에 마음이 몽근몽근 따뜻해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맺힐 것만 같았어요.
0: 이제 이 이불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이불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과 정성어린 마음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며 해는 점차 서쪽 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어졌어요.
1: 이불은 햇살을 듬뿍 받고 꽃향기도 가득 배였으며 친구들의 즐거운 노래까지 고스란히 담겼어요. 친구들은 이불을 예쁘게 개어 곰돌이에게 건네주었어요.
0: 곰돌이가 이불을 안아보니 정말 달콤한 꽃향기와 햇빛에 말린 포근한 향이 가득 풍겨왔어요. 게다가 이불 안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살랑살랑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1: 그날 저녁 곰돌이는 집으로 돌아와 오늘 햇볕에 말린 포근한 이불을 침대 위에 활짝 폈어요. 이제 곰돌이는 다가올 긴 겨울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가 덮고 자는 이불이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과 우정이 담긴 포근한 우정의 이불이었기 때문이에요.

0: 그때 어디선가 유쾌한 웃음소리와 경쾌한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푸른 잔디밭에서는 동물 친구들의 즐거운 공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미도르는 반죽을 들고 얼른 자리를 잡아 흥이 진진한 관객이 됐어요.
1: 꼬마 토끼 또또는 칙칙폭폭 즐거운 열차 노래를 신나게 불렀어요. 꼬마 양메이는 톡톡톡 행복춤을 유쾌하게 췄어요. 그리고 꼬마 돼지 꾸꾸는 웃음공주 모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어 모두들 배꼽 잡고 깔깔깔 웃었어요.
0: 미도르는 너무 신나서 힘껏 박수를 치느라 손이 빨개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구니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작고 촉촉했던 반죽이 어느새 하얗고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1: 바로 이렇게 웃음과 행복, 향긋한 꽃내음과 아름다운 노래를 가득 머금은 반짝이는 반죽으로 변한 것이에요. 미도르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우와, 이제 드디어 모두 다 준비됐어.
0: 미도르는 들뜬 마음으로 집까지 달려갔어요. 통통하게 잘 부푼 반죽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예쁜 모양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한 번 더 부풀린 뒤 오븐에 넣어 노릇노릇하고 고소한 향이 가득 퍼지게 정성껏 구워냈어요.
1: 드디어 행복빵이 완성됐어요. 금빛으로 예쁘게 구워진 빵에서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솔솔 피어왔어요. 미도르는 이 특별한 빵을 예쁜 접시에 담아 엄마 앞에 내놓았어요. 엄마,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0: 엄마는 빵을 한 입에 입에 넣고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1: 정말 행복이 가득 담겨

0: 긴 달콤한 맛이구나. 우리 딸 정말 잘 구웠다. 너무 맛있어.
1: 미도르의 얼굴에는 뿌듯하고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미도르는 드디어 맛있는 행복빵을 만드는데 정말 성공했어요. 이 빵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신비한 마법의 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가득 담아 정성껏 빚은 따뜻한 정성이에요.

0: 네, 친구들, 우리도 미도리처럼 주변에 아름답고 즐겁고 따뜻한 것들을 모아 행복을 키워볼까요? 행복한 웃음, 아름다운 노래, 향긋한 꽃향기, 친구와 나눈 소중한 추억,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 행복이 된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고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저희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제품은 동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왕가렐이 호통을 치었다. 하지만 백사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갔다. 형님, 금방 형님께서 홧김에 말씀을 심하게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형님, 형님은 총명하신 데다가 벼시라치들의 틈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시니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계석의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공산당 말고는 다들 벌벌 떠는 형편입니다. 이름만 위원장이지 사실 황제 아닙니까? 정조이면 장계석이 보낸 사람이니 옛날 같으면 흠차 대신입니다. 흠차 대신이 하는 말인데 맞장구는 안 치더라도 귀담아 듣는 신웅이라도 해야죠. 젊고 뭘 모르는 우리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형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흠차 대신이 찾는데 난 모르오 하고 엉덩이를 툭 털고 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백사장의 말 주변의 왕가래는 그만 기가 한풀 꺾이고 말았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백사장은 아직도 할 말이 더 남았는지 새치혀를 부드럽게 놀리었다. 형님, 문제는 겉을 볼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형님께서 겉만 보시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속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동생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가 형님 편에 안 선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정주임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까? 장계석이 아니라 장계석 할아버지라 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형님, 형님의 하늘 같은 은혜를 아직도 다 못 갚았는데 어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 어린 말투였다. 왕가렐도 한껏 누그러들었다. 왕가렐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백사장이 왕가렐의 어깨를 덥석 잡으며 하소연하였다. 형님, 형님, 이 동생은 억울해 죽겠습니다. 차라리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주십시오. 형님이 이렇게 저를 못 믿으시니 제가 억울하고 서로 못 살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같이 성황당으로 갑시다. 성황당에 갈 것까지 안 있나? 왕가렐이 좋게 타일렀다. 백사장은 흥분한 듯 못내 고집을 부렸다. 형님, 우리는 신령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형제 연을 맺기로 맹세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시 거기서 맹세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 형님도 마음 놓으실 테고 이 동생도 억울할 게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곁에서 보고 있던 혁사장이 끼어들었다. 멀지 않은데 가시죠. 형님이 안 가시면 저도 속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집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태어나서 세 사람은 낡았지만은 기세가 삼엄한 염라대전에 이르렀다. 염라대왕은 먼지를 보얗게 덮어쓴 채 대전에 높직히 올라앉아 있었다. 올긋불긋 화려하게 칠한 얼굴과 옷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렀다. 백사장은 염라대왕과 좌우에 늘어선 수호신들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군인의 채통이야 깎이든 말든 털썩 바닥에 굴어 앉았다. 높이 계시는 염라대왕님과 오가는 신령님들 모두 들어주십시오. 제 백아무개와 왕씨 형님은 역에서 사귄 지 몇 해가 되었고 형제처럼 서로 숨기는 것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벼락마저 사지가 찢기고 끔찍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시를 읊듯 간절하게 말을 마치고는 절을 했다. 됐네, 동생. 마음을 알았으니 이렇게 비겁하게 할 필요까지 없지. 왕가렐이 백사장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저는 개봐도 못한 놈입니다. 혁사장도 무릎을 꿇고 맹세를 할 기세였다. 왕가렐은 얼른 그를 막아 나섰다. 두 사장의 행동에서 감명을 받은 왕가렐은 정불범을 찾아갔다. 그는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나 25군 군장만 맡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정불범은 곧장귀영으로 돌아가 장계석에게 보고하였다. 이튿날 샌모는 왕가렐이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을 실었고 같은 신문에 새 주석의 이름이 알리었다. 동시에 행정원장 왕조명의 이름으로 행정원 2356호 훈령을 발표했다. 국민정부 문관청 24

0: 중앙정부에서는 이 임명을 공포하고 위임장을 내리는 즉시 반드시 그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오총신의 영대로 집행해야 한다. 며칠 동안 왕가렐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였다. 다행히 이번 일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잠시나마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주임이 또 귀향해서 명령을 가지고 왔다. 정불범은 왕장군이 이번에 행정일을 그만두고 군사주의에만 힘을 쏟게 되어 위원장께서 몹시 기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25군을 강한 군대로 키우기 위해 부대를 정돈하고 훈련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앞으로 주황에서 직접 월급과 보급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왕가렐은 이제 재정 걱정은 좀 덜 수 있겠구나 싶어서 웃음집이 흔들거리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주 빡빡한 조건이 따랐다. 왕가렐이 거느린 다섯 개 리어 15개 탄을 두 개 사 6개 탄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대로 되었나 점검한 뒤에 보급품과 월급을 내주겠다고 하였다. 부대를 줄이라는 것은 총을 앞세워 출세를 한 왕가렐에게는 비길 데 없는 고통이었다. 게다가 살을 깎는 납품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부대를 한 대 모아야 재편성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설악은 왕가렐이 부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두지 않았다. 벌써 한 달 남짓 월급이 밀려 관병들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왕가렐은 군부에서 정불범을 만났다. 부대를 재편성하기 전에 먼저 밀린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안 되겠냐며 머리를 조아리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떠들썩한 고함 소리와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었다. 왕가렐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부관이 숨가쁘게 뛰어들어왔다.
1: 아, 군장님, 일이 났습니다. 군부가 포위됐습니다.
0: 왕가렐이 정색해서 꾸짖었다.
2: 어떤 소리? 공산군이 운남으로 간 지 언젠데 누가 우릴 포위한단 말이야?
1: 아니, 아닙니다. 공산군이 아닙니다.
2: 그럼 누군가?
0: 응? 왕가렐은 적잖게 놀랐다.
2: 조항군이란 말인가?
1: 아, 조항군도 아닙니다. 우리 편입니다.
2: 우리 편이라니?
1: 백사장이 부하들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0: 왕가렐은 낯빛이 하얗게 진리한다. 군벌 군대에서 급여 문제로 말썽이 있었다는 말이야 여러 번 들어왔지만 자기가 당하기는 처음이었다. 왕가렐이 어찌할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밖에서 우렁우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3: 왕군장 나오라! 왕군장 나오라!
0: 정불범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듯 마는 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3: 왕군장, 나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대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요. 에?
0: 왕가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노기가 치밀어 후닥닥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계 영쯤 넉넉히 될 법한 병사들이 우르르 뜰에 몰려와 있었다. 병사들은 군장쯤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용감한 병사 몇이 곧장 앞으로 나오더니 마구 소리를 쳤다.
4: 왕가렐, 왜 우리 월급을 떼먹는 거요? 당신도 집에 처자식이지? 우리도 똑같다고. 그런데 당신은 고기다 뭐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서부풍이나 마시면서 살라는 거요? 뭐요?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꽁쳐둔 거야? 외국인에게 빼돌렸겠지?
0: 오가는 욕설 속에 웃음소리가 이따금 터져나왔다. 왕가렐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참다 못해 외치었다.
4: 너희들 어느 영 소속이야? 썩 꺼지지 못해!
0: 평소 같으면 상관의 호통에 모두 얼이 빠져 쥐죽은 듯 조용했겠지만 지금은 소용이 없었다. 때마침 누군가 외치였다.
3: 왕군장, 그렇게 사납게 놀 게 아니라

0: 월급을 주면 될 거 아니요? 어?
1: 그래, 월급을 내놓아라! 얼쏘!
2: 사람들이 또 구함을 쳐댔다. 왕가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납게 소리를 쳤다.
1: 너희들 어느 영이야? 영장 나오라고 해라!
2: 뒤에서 군관 그림자 하나가 언뜻 하는 듯 싶더니 금세 좌치를 감추었다. 부관이 보다 못해서 왕가렐한테 나직히 귀띔을 했다. 정점이 나와서 몇 마디 거들면은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왕가렐 생각에도 푹 쓸만한 방법인 것 같아서 사무실에 들어가 정불범을 찾았다. 정불범은 소파에 다리를 더 걸치고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편안히 앉아있었다. 왕가렐이 굽신거리며 말을 했다.
1: 정조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2: 정불범이 실눈을 뜨고 웃으며 되물었다.
1: 아, 이곳 사정이야 잘 아실 터이니 조항을 대표해서 몇 마디만 해주십시오.
2: 정불범이 고개를 저었다.
1: 그건 안 될 일이지요. 바깥에서 온 사람이 어찌 내부 일에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2: 왕가렐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속에서는 우울화가 치밀고 머리는 땀이 흘러 엉망이었다. 밖에서는 또 욕지거리가 난무하였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1: 형제들은 이 왕가리를 따라 몇 년씩 싸운 사람들인데 내 절대 서운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나도 형제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 먼저 돌아가면은 일주일 안에 월급을 챙겨주겠습니다. 내 바지를 저당 잡혀서라도 여러분들 월급은 꼭 줄 겁니다.
2: 마지막 말은 힘이 넘치었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웃었다. 덕분에 소동이 좀 가라앉았다. 부관이 그 틈을 타 큰 소리로 말했다.
3: 형제들, 군장께서 월급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요.
2: 병사들은 그제야 뿔뿔이 흩어지었다. 이때에서야 정불범이 느릿느릿 걸어나오며 왕가래를 보고 비웃었다.
4: 왕군장, 자기 부대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군장 노릇을 어떻게 하려고요? 전에 양호성이 이래서 자리를 내놓았고 나중에 장선생께서 서안으로 돌아가게 했지요.
2: 왕가렐은 너무 창피해서 눈물을 찔끔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안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 왕가렐이 임기 응변으로 한 걸음 물러선 방법에 지나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일로 그는 되려 더 큰 곤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 며칠 사이 왕가렐은 눈앞에 불을 끌 수 있게 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정불범에게 애걸 복걸 매달리었다. 하지만 정불범은 원칙대로 부대를 재편성한 뒤에 상황을 점검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백사장과 혁사장은 어디로 피했는지 찾을 길도 없었다. 빠져나올 곳이 없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방법이 없었다. 총명한 부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일주일이 되어가자 왕가렐 부부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었다. 월급을 달라며 벌떼처럼 몰려들 병사들에게 쫓겨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체면을 덜 구길 것 같았다. 왕가렐은 정불범을 따라 귀양으로 갔다. 장계성은 왕가렐이 자기의 입으로 군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말을 하자 아쉽다는 뜻이 물었다.
5: 잘 생각해 보았나?
6: 예,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2: 왕가렐이 입을 뻘쭉 대며 쓴 웃음을 지었다.
5: 자네한테는 참 안 된 일이네.
2: 장계석이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다. 하지만
5: 자네를 이대로 서운하게 보낼 수 없지. 내 곁에 와서 일을 하게나. 자네를 종장 참의로 임명하겠네. 육군 대학에 들어가게. 내가 잘 말해서 시험은 그냥 건너뛸 수가 있게 해주지.
6: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2: 왕가렬이 말했다. 위원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이참에 외국에 나가 시찰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5: 중국에도 가볼 곳이 많아. 국내에서 여기저기 좀 돌아보게.
2: 장계석이 딱 잘라 뒷자를 놓자 왕가래는 더 앉아있어 보았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았다.
6: 아, 위원장님, 군장 자리를 언제 넘겨주는 게 좋을까요?
5: 서두를 것도 없네. 천천히 하게.
2: 장계석은 아주 느긋하게 대꾸를 하였다. 하지만 뒤미쳐 천장을 쳐다보면서 누나를 굴리더니 말을 이었다.
5: 장상량이 여기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내일 무안으로 돌아가는데 자네도 함께 떠나지.
2: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왕가렐의 벼슬살이 역사가 이렇게 끝났다.

장편 소설 대장정 4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너입니다. 지난 2005년에 설립된 대련 조선족문학회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회장단과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하에 가진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련 조선족 문학회에 소속된 48명의 회원들은 그동안 잡지와 신문에 1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고 그들의 작품은 재외동포문학상, 기림문화상 등 여러가지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대련 지역에서 아름다운 문학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시간에 나누어 대련 조선족 문학회 회원들의 소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리향옥 씨의 수필 집행이 인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팽이 인생 리향옥. 그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해였다. 엄동설한인 1월, 엄마의 유방암 소식을 접하며 길어 보이던 한 해가 짧아져 버렸다. 싱그러운 봄 기운이 느껴질 무렵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엄마 수술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듣고 나는 급히 고향에 돌아갔다.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11월 어느 날 아침, 본조스럽게 출근하다가 전철역에서 발을 삐끗해버렸다. 그날도 평소와 별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아들애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17분에 들어

지하철 전철을 타려고 계단을 급히 뛰어내렸다. 한 발자국씩 떼어지던 왼쪽 발이 휘청하더니 계단 두 개를 건너뛰며 저도 모르게 45도 각도로 접질러져 버렸다. 발목부터 머리까지 통증이 느껴지기에는 몇 초 걸리지 않았다. 나는 벽을 짚으며 가까이에 있는 자리를 찾아 앉았다. 발목을 둥그렇게 움직여보니 그나마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쩔뚝거리며 전철을 타고 출근을 견지했다. 주저하는 사이에 지각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에 발걸음은 아픔을 극복하고 있었다. 끊어질 듯한 통증에 움직일 수가 없어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그날 밤 남편은 베란다 귀퉁이에서 몇 년째 먼지만 먹고 있던 나무 지팽이를 가져다 주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등산할 때 장만했던 지팽이였다. 나무 지팽이는 손목만하게 굵었고 손잡이는 반원형 모양이었다. 젊었을 때 살짝 발을 접질러도 인차 나아지던지라 며칠이 지나면 완쾌될 줄로 여겼다. 내 착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에는 며칠이 지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걷기만 하면 발목 부위의 아픔이 선명해졌다. 왼쪽 발을 쓰지 못하고 지팽이에 의지하자 오른쪽 발과 손목에 무리가 가서 또 다른 육체적 불편감이 느껴졌다. 주말에 병원에 들르니 의사는 인대 손상이 심한지라 한 달 내지 100일이 지나야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낮에는 약을 붙인 상태로 노트북으로 일하고 밤에는 따뜻한 물리치료를 진행하는 날이 흘러가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나는 엄마, 넷째 이모와 함께 무거운 캐리어 두 개나 끌고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배는 검푸른 바다를 헤가르며 쏜살같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바다는 햇빛을 머금어 행복의 물결이 넘칠거렸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나는 남녀들이 물속에서 즐기는 모습을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찬란하게 빛나던 바다에서 갑자기 상어가 우리 쪽을 향해 속도를 내어 헤엄쳐왔다. 상어의 이빨에 물린 왼쪽 어깨 축지로 진통이 느껴지며 허우적거렸다. 이젠 내 인생도 끝나나 싶어진 순간 낯선 남자가 지팽이를 휘두르며 구해주었다. 화들짝 놀라 깨어나 보니 핸드폰은 새벽 3시 10분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었다. 꿈 내용이 너무나 절실히 느껴져 인터넷에서 해몽을 검색해보았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고 불안감을 느끼지만 외부 은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근본적인 위험 없이 안정되는 긍정적 꿈으로 잠재의식에서 위기 대응에 대한 안심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위기는 잠시 결국 안정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청량한 새벽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저도 모르게 쪽잠이 들었다. 섬에서 돌아오는 배에서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겨우 항구에 도착하니 캐리어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절망에 빠질 무렵 엄마는 나를 불렀다. 엄마가 보관했으니 이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조만원인 버스에 오르자 기사는 낯선 여자와 한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자리에는 나무 지팽이가 놓여져 있었다. 애간장이 타 눈을 떠보니 5시 20분이었다. 그 해에 겪은 방황의 길을 회고해보았다. 엄마의 항암 치료와 수술 때문에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나는 간호 휴가를 3번 받고 고향에 돌아갔다. 매번마다 일주일 정도 신청할 휴가를 위해 미리 일을 앞당겨 마쳐야 했고 회사에 복귀한 후에는 그간 미뤄진 업무를 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 엄마가 고향에서 다달이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할 때마다 넷째 이모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 엄마한테 병문안을 다녀가셨다. 5월 말 수술실 앞에서 이모, 큰어머니와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고 암세포를 깨끗하게 떼어냈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이모는 눈곱을 찍었다. 이모가 엄마 옆에 있다는 것이 외지에서 사는 나한테는 큰 정신적 의지가 된 것 같았다. 꿈속의 캐리어는 내 어깨에 놓여진 가족과 직장이 가져다준 책임감이었다. 엄마의 암도 나의 삐진 발도 아마도 자신의 건강과 삶을 아껴라는 징조인 듯 싶다. 집집마다 곤란할 일이 있는 법, 아무리 속상한 사연이 있어도 자신을 즐겁게 하는 법을 터득해야 했다. 몸에 쌓인 정신적 짐이 쌓이고 쌓여 알갱이가 되어 암으로 되었다. 잠재의식 속의 두려움, 당황함, 무기력, 섭섭함을 바라보며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위기와 통제불능의 불안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의 지탱으로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 나의 지팽이였던 엄마가 아프자 나는 엄마의 지팽이가 되었다.
고향에서 병원 간호에 지쳐버린 나에게 저녁 먹으러 오라던 초중

동창은 말없이 소고기 꼬치와 반찬을 챙겨주었다. 쓰러지기 직전인 나한테 그녀는 지팽이 기능을 톡톡히 해주었다. 보잘것없던 지팽이는 이번에 나의 삐졌던 발목에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재택근무하는 동안 도움의 손길과 관심의 빛을 보냈던 동료의 무언의 고무 격려는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지팽이 인생은 치열한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삶 속의 등대를 닮았다. 45대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 나는 때로는 누군가의 지팽이에 기대어 힘을 얻었고 나는 가끔 누군가의 지팽이 역할을 빛내며 살아가고 있었다.

작자는 그래서 엄마가 아플 때는 자신이 엄마의 의지로 되는 지팽이 같은 존재이고 자신이 발을 삐졌을 때는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기댈 수 있는 지팽이가 되어 든든했다면서 치료란 인생길에서 앞으로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어 최범수 씨의 수필, 새롭게 들려오는 인생 멜로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새롭게 들려오는 인생 멜로디, 최범수. 나는 가끔씩 바다를 산책한다. 천천히 걸으면서 시야를 넓혀 멀리에서 떠다니는 고깃배와 화물선들을 주시해 본다. 이렇게 가슴이 뻥 뚫어지도록 아득한 수평선을 훑고 나면 나의 주위에서 굴러다니던 자질구레한 잡념들이 가뭇없이 사라진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삼복철의 바닷가는 붐비는 인파로 실로 가관이다. 어린아이들로부터 팔순에 가까운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수영복을 떨쳐입고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한다. 수영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웃고 떠들어대면서 온몸에 닭살이 돋도록 시원함을 만끽한다. 노나 없이 한참 물속에서 자맥질을 하고 나면 기슬게 올라와 조약돌 죽기를 즐긴다. 어느새 나도 조약돌을 주며 그 행렬에 낀다. 함초롬하게 바닷물에 젖은 조약돌들은 찬란한 뙤약볕을 받아 유난히 반짝인다. 달걀처럼 타원형으로 생긴 유백색의 조약돌, 꽁알처럼 연한 회백색을 띤 조약돌이 있는가 하면 메추리알처럼 둥글면서도 여러가지 무늬를 띤 채색돌들도 있어 참으로 희한하다. 타지에서 유람온 이들은 마음에 드는 것을 열심히 골라 가방 속에 챙겨넣기도 한다. 늘 보는 조약돌이건만 오늘은 조약돌에 대한 생각이 새삼스레 달라지고 있다. 그저 조약돌이 이쁘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어쩌면 이토록 이쁘게 만들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기야 큰 바위가 수천 년의 풍화작용에 의해 쪼개어져 생긴 보잘것없이 작은 조약돌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당길 정도로 이뻐졌을까. 이것은 정녕 돌멩이들끼리 서로 부딪히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 끊임없이 돌멩이를 밀어준 파도의 걸작이었을 것이다. 조약돌을 몇십 번 만지작거리고 쓰다듬으면서 귀여워해왔지만 그 속에 담겨진 리치는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 같다. 조약돌이 발산하는 아름다움의 뒤에는 인내성으로 밀어준 바다는 노력이 있었구나. 조약돌을 보니 아버지가 생각났다. 내가 조약돌로 되었다면 그것은 아마 아버지의 자상하고 따뜻한 교육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언제 한번 큰 소리치지 않고 부드러운 말투로 차근차근 돌 있게 달려주시는 그 모습은 잔잔한 파도를 닮은 것 같다. 내가 소학교 시절에 아버지는 말은 아하기 다르고 오하기 다르니 애들과 목청 돋구어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좋은 친구들과 많이 사귈 수 있다고 달려주셨다. 일찍 어머니를 잃은 나에게 엄마다운 포근한 사랑과 아버지다운 깊은 관심을 주었다. 나는 초중에 입학한 후 마을에서 30리 떨어진 현성에 가서 하숙을 잡고 공부했다. 토요일이면 먼 길을 걸어 집에 왔다가 월요일 새벽에 길을 떠나 등교하곤 했다. 나는 체구가 왜소한 편이어서 학교의 노동과 각종 활동이 모두 힘겨웠다. 아버지는 새는 작아도 알만 잘 낳더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면 언제든 남들이 하는 일을 다 해낼 수 있다면서 힘있게 등을 밀어주었다. 내가 교편을 잡고 처음 교단에 오른 날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한상 차려놓고 몹시 기뻐하시며 의미심장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교원은 학생들을 상대해 글을 가르침으로 학생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아야 사업을 잘 할 수 있다. 큰

가 넓고 깊은 바다우로 막힘없이 항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닷물이 떠받쳐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곧 가라앉게 된다. 나는 아버지 그 가르침으로 장장 40년을 교육사업에 몸담고 있다가 정년 퇴직했다. 퇴직 후 나의 노년 생활은 점점 더 익어갔다. 새도 날아가다 앉고 싶은 나무가 있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나의 취미를 찾아 문구활동과 문학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만년의 노년 생활을 다채롭게 꾸며가고 있다. 쉼없이 철썩이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나를 밀어준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고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엮어보려한다. 이렇게 생각을 잡으니 바다의 파도 소리가 새롭게 들려왔다. 아, 인생의 멜로디요. 네, 작자는 그래서 자신을 파도에 밀리고 깎이어 생겨난 조약돌, 아버지의 사랑을 고운 조약돌을 만들고저 수없이 부딪히면서 갈고 닦아준 파도에 비유하면서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의 밝은 앞날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해 김홍화 씨의 수필 효도라는 이름으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김홍화. 나는 줄곧 스스로를 효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엄마에게 많은 것을 사드렸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음이 산산히 부서졌다. 깨닫고 보니 나는 효녀가 아니었다. 오히려 효도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괴롭히기까지 했던 것이다. 하루는 도시에 사는 친정오빠가 시골에 계시는 엄마를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게 하자고 해서 내가 엄마를 모시고 올라가게 되었다. 여기까지 마중 나온 오빠는 우리를 멋진 음식점으로 데려갔고 오랜만에 큰집 사촌 오빠까지 만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뒤 사촌 오빠가 우리를 근처에 있는 큰 집으로 안내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한국에 가 있어서 집이 비어 있었기에 우리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히 밤을 보낼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청소를 하려다가 화장실에 세워져 있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플라스틱 쓰레받기는 한쪽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고 빗자루는 여기저기 부러져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았다. 이런 걸 어떻게 쓰셨지? 쓰레기통에 버려도 가져갈 사람이 없을 텐데. 속으로 의아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고 나보다 더 아끼시네 라며 감탄을 쏟아내셨다. 내가 근처 마트에 가서 새 것을 사오겠다고 하자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노인들은 손때 묻은 게 더 편하단다 라고 말렸다. 그래도 나는 마트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트 출구에서 근처에 사는 사촌오빠와 마주쳤다. 사촌오빠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보며 그건 왜 샀어? 하고 물었다. 사정을 설명하자 사촌오빠가 단호하게 말했다. 얼른 가서 반품하고 와. 마음속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나는 하는 수 없이 마트로 돌아가 반품을 하고 나왔다. 함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며 사촌오빠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부모님이 살림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물건을 쓰는 상황이라면 새 것을 반가워하겠지만 예전에 힘들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새 것을 오히려 불편해하셔. 익숙한 걸 써야 마음이 더 편한 거지. 부모님들은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아. 그 습관을 바꾸려다가 부모님이 안 변하는 걸 보면 결국 우리가 답답해지고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아. 사촌 오빠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나는 엄마의 습관을 존중하기는커녕 내 방식에 따른 것을 강요해왔다. 엄마 집에 갈 때마다 색바랜 행주와 수건을 새 것으로 바꿔놓곤 했고 오래된 도마는 세균이 생겼다며 버리고 새 것으로 사들였다. 그때마다 엄마는 아직 쓸만한데 왜 버리니? 라며 아까워하셨지만 나는 엄마의 마음을 꼬물만치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나중에 엄마 집에 가보면 내가 꺼내놓았던 새 것들은 사용한 흔적이 없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엄마는 내가 떠난 후 새 것을 치우고 예전 것을 다시 쓰시다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 새 것을 꺼내놓으셨던 것이다. 언젠가 예고 없이 엄마 집에 들렸다가 발견하고 엄마를 나무라며 새 것을 쓰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엄마의 절약 습관은 정말 바뀌지 않았다. 엄마는 발 뒤꿈치가 자주 갈라져서 양말 뒤꿈치가 금방 닳아버렸다. 게다가 매일 운동한다며 많이 걸으시니 양말은 더구나 빨리 구멍이 났다. 엄마는 얼마 신지 못한 양말을 버리기 아까워 항상 기워 신으셨고 외출할 때만 새 양말을 꺼내 신으셨다.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 같은 양말을 한꺼번에 20컬레나 사다 드렸다. 한쪽이 구멍나면 멀쩡한 한쪽을 새 것과 짝을 맞춰 신을 수 있도록 말이다. 양말을 다시는 기워 신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미 꿰놓은 양말은 모두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구멍난 양말은 텃밭에서 일할 때나 운동할 때 신으면 되지 않냐며 버리지 못하게 하셨다. 엄마가 꼼꼼하게 기워놓은 흔적

성격을 보니 차마 버릴 수 없어 이제 구멍나면 버린다는 약속을 받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운동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다른 집에 들릴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계속 걱정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학부모가 주방 뒷창문으로 엄마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뛰어나와 부르셨단다. 선생님, 우리 오늘 아침에 소스 단지떡을 했어요. 빨리 들어와서 맛 좀 보세요. 엄마는 난생 처음 듣는 소스 단지떡에 호기심이 생겼지만 발에 신고 있던 기운 양말이 떠올라 사용하셨단다. 그러나 학부모가 귀한 떡이라며 꼭 드셔보라고 팔을 잡아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가게 되셨단다. 방문을 여는 순간 뜻밖에도 안에는 이미 학부모가 여러 명 있었고 모두 엄마를 반갑게 맞이했단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오히려 더 조마조마해졌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 신을 벗고 방에 올라가며 어떻게 하면 기운 양말을 감출 수 있을지 고민하셨단다. 결국 무릎을 꼭 모으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대고 앉아 겨우 양말 뒤축을 감췄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소소 단지떡이 무슨 맛인지 제대로 음미하지 못했단다. 그 일을 들려주며 엄마는 다시 양말을 기워 신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절약하는 오래된 습관은 쉽게 떨쳐내지 못하셨다. 엄마는 식사를 마치고 입가를 닦을 때에도 휴지를 반으로 잘라 쓰셨고 필요에 따라 더 작게 떼어 쓰기도 했다. 하여 내가 휴지를 마구 뽑았으면 엄마는 불편한 기색으로 반만 써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옷, 신발, 일용품, 가전제품까지 내가 써보고 좋은 것은 무조건 엄마한테 사드렸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돈을 함부로 쓴다며 돈은 우리 몸의 피와 같이 소중하다. 돈을 쓸 때는 꼭 세 번 생각하고 쓸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러나 나는 새 것, 효도라고 굳게 믿어오면서 정작 엄마의 말씀은 귀담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촌 오빠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다. 부모님의 습관을 존중하는 것이 값지고 좋은 물건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나는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자책하게 됐다. 그동안 효도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엄마의 마음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다. 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엄마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어리둥절해 물으셨다. 왜 이래? 갑자기 왜? 내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엄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고 사촌 오빠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참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하는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효도는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무엇을 편애하시는지 헤아리는 것임을.

네, 작자는 그래서 근검 절약 정신이 몸에 밴 엄마의 속마음을 모르고 세금만 추구하면서 엄마한테 새 물건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효도는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무엇을 편애하시는가를 헤아리는 것이라면서 진정한 효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감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자꽃 김일량. 7월의 저녁 햇살이 신비한 느낌으로 폭염에 시들어진 하루의 피곤한 주름살을 곱게 피워주고 있는 기분 상쾌한 시간. 감농꾼 자취가 금방 사라진 듯한 싱싱하게 살찐 감자밭에 나비 같은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 감자뿌리에서 감자알이 크며 땅을 간지럽히는 그 신기한 소리를 듣고 있다. 노란 꽃살은 감자꽃의 깜찍한 혀끝일까? 여름바람의 이야기랑 여름밤 별 이야기랑 소곤소곤 감자알

동네에 들려준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은근한 믿음과 사랑을 묻어두고 하얗게 피어나는 감자꽃은 장미처럼 예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자신있게 행복해.

항아리 한영남 달빛이 사락사락 내리도록 항아리는 속을 비워돈다. 별빛마저 놀러왔다 잠들고 이윽고 삼태성이 돌아앉으면 긴 어둠을 가득 안고 새벽을 기다리는 항아리. 아침 새소리가 깃들면 눈을 부비며 해맞이를 준비하는 항아리. 더 노른 이야기를 위해 비워두어서 항아리이고 더 많은 이야기가 넘쳐서 항아리이다. 때로 항아리에서는 머리 숙은 하얀 할머니가 된장 묻은 손으로 걸어 나오신다.

엄마 주향수. 새끼들이 매달려 칭얼대는 사이, 부엌에 쪼그려 불 지피고 밥 짓는 사이, 땅에 엎드려 호미질하는 사이, 꽃잎 같던 여자는 사라졌다. 개구리가 토해낸 젖은 대기에 눅눅했던 몸, 왜소한 몸에 비해 자꾸 커지던 손마디, 그 사이에 흙에 생명이 흘렀고 풀벌레의 울음이 차올랐다. 이제 당신의 살이 닿았던 모든 기억은 허공 속에 흩어져 희미해지고, 당신은 숨가쁜 생 다 토해내고 마른 상처로만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에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3: 육합동풍, 당나라 시기,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2: 한 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해 17일 가동됐습니다. 섭씨 22도의 서늘한 저녁 바람이 한낮의 무더위를 가셔주면서 연변 대지는 특유의 비서 밤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연변의 동서를 관통하는 야간 문화관광 소비 맥락을 따라 훈춘, 도나, 연결 세 도시는 각자 우세를 발휘해 변경의 지역 우세, 발해 역사, 조선족 민속 등 독특한 매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야간 소비 새 전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의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되고 있습니다. 331 국도 변경도로 우세 의탁해 훈춘은 자가운전 진화 플러스 발해 옛 정취라는 두 갈래 주선을 둘러싸고 복합형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해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정밀 봉사를 제공하면서 연변 변경 야간 관광의 첫 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서늘한 저녁 바람이 훈춘하 강변에 부는 가운데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과 캠핑카 차주들이 륙소 가로장터 무료 주차 구역으로 들어섭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선들선들 저녁 바람이 불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훈춘하 강변 비나공원 옆에 위치한 가로장터입니다. 이 장터는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애완동물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장터는 또 이곳을 지나는 캠핑카와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0: 무료로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훈천 가로 장터는 331 국도와 가까이 있습니다. 변경선을 따라 굽이굽이 뻗은 331 국도는 자가운전 애호가들로부터 극한 비경의 출발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장터는 올여름 새롭게 승격돼 무료 주차자리 200개, 충전시설 35개, 무료 급수 배수시설, 24시간 개방 화장실 등을 갖추어 길을 재촉하던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멈춰 쉬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장선생입니다. 맥주며 꼬치 구이며 없는 게 없다고 해서 한번 맛보자고 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들은 장터의 소비 사슬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꼬치 구이를 비롯해 변경의 특색 음식들이 모두 갖춰져 대중의 야간 음식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소비 전경은 강변 장터에서 발의 고진으로 이어집니다. 군촌은 몰입식 옛 품격 야간 관광을 구축하고 실경 공연으로 역사 자원을 활성화해 야간 소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군촌 발해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야간 관광에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발해고 풍무와 엽창 관련 전경, 궁중연휴 분위기를 재현하고 소형기차 야간 관광 동선과 결합했습니다. 똑같은 조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발해 문화 가게와 역참 특색 가게로 나누는데 여러 요소를 융합해 역사적 깊이와 민속 생활 정취가 있으면서도 독특한 표식을 갖기에 다른 고진과 차별화했습니다. 연변 변경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야간 소비 전경은 색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훈촌이 변경 자가 운전과 역사 몰입식 야간 관광을 내세운다면 도나는 대중에게 친근한 호수를 이용해 생활 소비를 깊이 발굴하면서 차별화 발전과 우세 상호 보완으로 연변의 다차원 야간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나 발해호 야시장은 일반 주민과 단거리 관광객들의 가장 소박한 야간 소비 수요에 초점을 맞춰 호숫가 생활 정취로 보편 혜택형 야간 소비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수십 개 특색 음식 매대가 호수를 따라 질색이 늘어섰고 굴, 쌀국수, 빙수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호숫가에는 간이 탁자와 의자가 알맞게 배치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여름밤 휴식 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나 주민 정명호입니다. 저는 여기에 자주 옵니다. 이곳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 종류도 구전합니다. 저녁에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간식을 먹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연변의 야간 소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멋지고 풍부한 상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수부도시 연결의 강변 비서 야간 관광은 도시 야간 소비 핵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화 통화 천연 수교에 의탁해 2026 연길 비서 야간 관광 시즌이 전면 승격돼 유람성 관광, 음악 분수, 야외 문예 공연 등 다양한 수상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연면대학 인터넷 인기 간판벽은 두 가지 언어로 된 70여 개 간판이 변경도시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 오프라인이 연동하는 인기 명소를 조성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련영 관광객 장신섭입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연길에 온 첫날입니다. 밤 경치가 아주 좋고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구 부국장 서야입니다. 시원한 여름밤을 빌어 도시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지 관광객들이 연길을 찾아 강변의 밤 풍경을 구경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야간 문화 관광 활동을 잘 조직해 연길 비서 문화 관광 명함을 더 빛내겠습니다. 불빛은 밤을 밝히고 소비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독특한 매력이고 변경 지역 우세, 발해 역사, 조선족 민속은 복제할 수 없는 핵심 특색입니다. 군춘, 도나, 연길 세 도시에서는 동질화된 야간 관광의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야간 소비 분야를 정밀하게 확장하면서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맥락을 뚜렷하게 형성함으로써 야간 경제를 효과적인 소비 장성점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1: 북경 복장 학원에서 조취하고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조문물국에서 지지하며 연변 박물관 중화 여자학원 문화 전파 및 예술학원에서 협조한 2026년도 국가예술기금 전파 교류 보급 지원 프로젝트 육합동풍 당나라 시기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

지가 15일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북경 복장 학원 전임 원장님이 교수인 가영림, 부조장 윤조휘,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이며 중국명사학회 부회장인 조련상,

0: 연변은 발해 공문화의 중요한 발상지와 핵심 지역으로서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발해 역사문화 연구 성과를 집중 전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수가 발해 문화라는 명함을 더 빛내고 문화관광융합발전에 힘을 실으며 지역문화 연성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연변주에서는 앞으로도 발해국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해석, 보호와 이용 사업을 잘하고 연변의 역사 이야기와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문화가 전승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고 교류 속에서 공감대를 응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어 윤조휘와 가영림이 함께 첫 전시 현판을 제막하며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인물 복식 모조 제작 프로젝트는 조련상 교수가 앞장서 다학과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정효 공주묘 벽화를 주요 근거로 문헌 고증, 그림 분석, 실물 대조 등 방법을 통해 벽화 속 인물들의 복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복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1년간의 연구를 거쳐 12개 인물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12세트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호위 무사, 악사 등 5가지 유형의 인물과 원룡포, 갑주 등 11가지 유형의 복식을 아우릅니다. 전시는 4개 단원으로 나뉘어 역사 연구에서 복식 복원, 나아가 문화 전파에 이르는 완전한 전시 맥락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번 육합동풍 전시를 연변주에서 여는 데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데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고 현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고향이 이렇게 깊은 문화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전통 문화를 고양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관광객 손승염입니다. 연변의 역사 문화가 아주 깊고 무게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연변의 복식과 역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번 관광을 통해 아이가 여러 지역의 특색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전시는 육합동풍 프로젝트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파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이 프로젝트는 순회 전시, 학술 교류, 사회 교양, 디지털 전파 등 형식을 통해 천년 전 복식 형상을 더 많은 지역에 선보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식을 통해 역사를 알고 문명을 이해하게 할 계획입니다.
1: 제3회 변강사랑 원사기층행 및 제7회 두만강 국제심혈관회의, 연변의학회 심혈관분회 제28차 학술연차회, 만성스트레스 및 심혈관병연구회가 14일부터 이틀간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문금철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면 량질 의료 봉사에 대한 우리주 대중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늘고 있어 높은 수준 의학 인재를 영입해 량질 의료 자원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심혈관 분야 전문가와 학자들이 연변에 모여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심혈관 건강 수호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연변주 심혈관 질병 예방, 치료의 질 제고를 주동하고 의학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량질 의료 자원이 기층으로 확충되도록 조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유대로 우리주 의료기구와 국내외 최고 의학팀이 과학연구 혁신, 봉사능력 제고, 장기적인 플랫폼 건설에서 시료를 이루어 건강연변을 건설하고 대중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데 더 큰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번 활동에 50여 명의 국내외 심혈관 분야 유명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심혈관 질병 기초연구, 림상진료 새 기술, 전연 과학연구 전화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싸고 학술 교류를 하고 기술을 공유해 높은 수준 의료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전연 심혈관 진료 기술과 과학연구 리념을 변강 지역에 전달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0: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한창 메하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소 대표단 건아들은 여러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0: 연변 민족 전통 체옥의 두터운 조력과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분발 향상하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널뛰기와 그네뛰기 경기에서 우리소 전통 우세 종목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널뛰기 경기에서 우리소 선수들은 단체 1등 상을 따냈고 높이, 보폭, 자체 동작 여러 단일 경기에서 1등 상과 2등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네뛰기 종목에서 염사정, 신비가 각기 55kg급, 55kg 이상 급별에서 1인 방울차기 1등 상을 따냈습니다. 우리소 선수들은 기타 경기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민족식 씨름, 석구, 판자, 경주 등 종목에서 우리소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과 팀 협력을 보여주면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 대표단 판자 경주팀 코치 지보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1등상 7개, 2등상 2개를 따내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여자팀이 모든 1등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의 훈련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8월 15일 첫 경기일 연변 대표단은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16일 두 번째 경기일에 연변 대표단은 포만된 경기 상태로 또 1등상 11개, 2등상 10개, 3등상 5개를 따냈습니다.
1: 한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의 17일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정부가 무대를 마련하고 기업이 리익을 양도하며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주택 구매 해민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의 주택 소비 잠재력을 1층 방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에서는 도합 3,645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활동은 대중의 기본적인 주택 구매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주동적인 가격 혜택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등 여러 가지 혜민 조치를 더해 주민들의 주택 구매 원가를 낮춰줬습니다. 그중에서 연결시는 14개의 부동산 기업을 조직해 390여 채의 특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1평방미터당 할인폭은 300원 내지 400원이고 일부는 장식, 주차자리 등 권익을 증정해 여러 방면으로 주택 구매 종합 원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연결시 부동산관리중심 시장관리 전담반 책임자 황철동입니다. 주택구매 보조 정책을 실시하는데 신축 상품 주택을 구매할 경우 건축 면적에 따라 1평방미터당 100원을 보조하며 한 채당 최고 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재산권 수속을 할 수 있는 차고나 주차 자리를 구매할 경우 한 곳당 5천 원 기준으로 보조합니다. 정책 실시 기간은 3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군촌시에서는 5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선정해 총 500채의 특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군촌시에서는 기업의 주택 구매 혜택 외에도 주택 공적금 대출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주택 교환 구매 개인 소득세 환급 혜택 등 여러 가지 혜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촌시 명주 부동산 개발위원회에서 총경리 장문박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새롭게 판매를 시작하고 정책 보조도 겹쳐 여러 가지 혜택이 주택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제품은 주거 조건 개선, 양로 등 다양한 주택 구매 수요에 적합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운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을 활동은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연결시, 훈촌시, 도나시, 용정시, 왕청현 각지 업종관리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통괄 협조해 관할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이 주동적인 가격 혜택 부여 방식으로 이번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0: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통료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에서 연변대표팀은 동점골을 터뜨려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문화체육융합으로 동북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연변 축구팬들이 먼 길을 달려 통료예가 연변대표팀을 목청껏 응원했습니다. 연변 축구팬입니다. 통료예 람색기병은 아주

0: 활력이 넘치는 축구 팬 협회이고 우리와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온 좋은 벗들입니다. 이번에 오면서 그들에게 연변의 음식도 가져왔습니다. 경기선 연변 특생 무형문화재 공연이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가야금과 장세나비 고전 곡목이 잇따라 울려 퍼지고 활력이 넘치는 특생 명태 응원춤도 펼쳐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조의 현지 민족문화 요소도 경기활동 전 과정에 융합됐습니다. 몽골족 가무와 전통민속 전시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두 지역의 특생문화가 아름답게 피어나 서로 빛을 더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고품질의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성대한 장으로 됐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우년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우년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정.

0: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문예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년 행복 프로젝트 연광 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가격 좋고 또 품질 좋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직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생방송실 열선 전화입니다.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죠. 생방송실 이용 전화는요. 256-1111번과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전에 추출을 했던 웅담 명란액, 웅담 관절의 웅담본 등등 제품에 관한 문의도 좋고 또 오늘 소개드릴 제품에 관해서도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2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영광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영광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입니다. 예, 오늘도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품질도 좋고, 예,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0: 지난 시간에는요, 유산균,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에는 또 어떤 제품들을 소개할지 기대가 갑니다.
1: 예, 지난 시간에 그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그 전에 전로코와 록시만을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예, 방송을 듣고 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예, 프로바이오틱스가 예약 판매다 보니 많은 분들이 또 전로코와 록시만에 관심이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우리 전로코와 록시만에 관해서 다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중노년층에서 정말 한 번쯤 기력과 젊음을 좀 더 찾으시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매장도 찾으시고요. 아무래도 뭐 바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뭐 이제 소개를 했더니 뭐 이 전록과 또 록시만에 관심이 더 많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1: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예, 방송

0: 송을 듣고 매장을 찾아서 그 지하시드 오트밀도 많이 사가셨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정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쑥스러워서 생방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예, 또 매장에 와서 특별 혜택 가격으로 우리 지하시드 오트밀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문의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참 난감하죠. 예. 저희로서는 또 직접 찾아오셨는데, 당연히 또 그 혜택을 드리고 싶죠. 예.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우리 방송에 참여한 분들한테 또 미안한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렇죠. 참여하신
0: 예, 그래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가 추천한 제품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방송 중에 전화를 주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그렇죠. 전화를 주시면은 그 우대가게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회원가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그런 거 일거 양득이죠. 같은 물건이라도 뭐 우리 방송국 영광 우선에 오시게 되면은 뭐 저렴한 가격에 또 사실 수가 있고 일단 전화를 주셔서 혜택을 받고 다시 또 매장을 찾으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0: 예, 그렇죠. 예.
1: 생방송실 이용 전화입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언제든지 열려져고 명예 꼭 중요해요. 이게 누가 차지하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렇죠. 오늘 또 생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원가가 우리 10원 90전인 우리 지하시드 오트밀을 6원가 까드려서 9원 90전에 드리게 됩니다.
1: 네.
0: 역시 우리 전화 한 통당 6원이 셈이죠. 그러니까 예,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예, 일단 전화를 주셔서 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1: 15원인데 6원 깎아드리고
0: 그렇죠.
1: 9원 예, 90전이니까
0: 맞습니다.
1: 아, 이게 보통 사람 먹어도 뭐 포만감을 느끼고
0: 그렇죠. 예.
1: 그리고 또 이 뭔가라면 많은 그 중청년들이 모두 몸매 관리하는 면에서 솔기가 예. 솔깃한 제품이 아니지.
0: 그렇죠. 다이어트에도 좋고 예, 우리 식사 대용으로도 영양가가 풍부해서 아주 좋습니다.
1: 예. 예.
0: 그래 우리 또 영광우선에서 추천하고 있는 이 지하시드 오트밀은 우리 통규리에 지하시드를 알맞게 섞어서 만든 곡물 대체식입니다. 예. 포만감이 있는 지하시드에 또 우리 통규리를 섞어서 대체식으로는 정말 황금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누구나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지하시드 오트밀은 그 첫째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예.
1: 네.
0: 우리 귤이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베타글루칸, 예, 지하시드에는 또 수용성 식이섬유가 예, 듬뿍 들어있어서 장 운동으로 도와줍니다. 예.
1: 네.
0: 이래서 또 그 외에도 또 탄수화물 흡수를 넘쳐가지고 혈당을 안정시키면 예, 그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예. 오메가3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지하시드에도 예, 우리 이 오메가3가 예,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하시드는 그 식물성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 염증 완화와 또 심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등푸른 생선 대신 예, 지하시드를 예, 드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귀리에는 또 비타민 B군, 예, 마그네슘, 예, 철분도 골고루 들어있어서 그 영양소를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다른 하나는 또 식물성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예.
1: 네.
0: 예, 지하시드 오트밀에는 또 우리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린, 칼륨이 함유되어 있고 네, 나트륨은 낮아서 흰쌀밥 대신에 가볍게 즐기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듣고 보니까 뭐 갖가지 고루고루 영양소가 많이 섞여 있네요.
0: 예, 그렇죠.
1: 식사 대용으로는 제격이다. 그렇죠.
0: 예.
1: 너무 좋은 지하시드 오트밀. 이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0: 예, 아래 방법 중에서 예,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 방법을 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타 드시는 방법인데 우리 그 오트밀을 40 내지 50g을 예, 용기에 담고 끓는 물이나 뜨거운 우유를 그 부어서 3분 내지 5분만 기다리면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
0: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약불에 끓여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예. 5분 내지 8분 정도 끓이면 예, 죽처럼 보드럽고 잘

0: 제석 우리 서화가 약하신 어르신들께 예 추천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또 세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분들이 맛있게는 예, 맛있게 먹는 방법인데 예 우리 지아 씨도 오트밀에 요거트를 부어서 예 냉장고에 하룻밤 두었다가 예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예 견과류를 얹어서 드시면 됩니다. 예. 이 방법은 또 그 디저트를 먹는 느낌도 나게 하고 예 포만감도 있어서 젊은 분들이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예.
1: 네.
0: 하지만 또 요즘 시니어분들을 보면 예 젊은이들 저리 가라 멋지게 생활하고 있어서 이 방법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1: 아, 알겠습니다. 이 먹는 방법도 참 다양하고 포만감도 느낄 수가 있는 다이어트 식품 그래요. 다이어트 식사 대용이다. 모든 좋은 제품인데 밥하기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중장년층에서 일상적인 작고 건강식으로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변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또 뭐 체중 조절이다 뭐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운동하시거나 채식 위주 단식 하시는 분들 모두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이거.
0: 예 맞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오늘 생방송에 참여하면 원가가 10원 90전인 지아시드 오트밀 지아즈 EMI 팬이죠. 예, 6원을 네. 깎아드려서 9원 90전에 드립니다. 예. 전화 한 통당 6원입니다. 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빨리 잡으시고 우리 생방송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예, 방송을 듣고 예, 고민만 하지 말고 예, 예, 지금 당장에 우리 전화하셔가지고 예, 우리 그 특별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지아시드 오트밀은 예, 그량도 적지 않습니다. 예, 한 통에 400g. 예,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드마 드실 수 있는 우리 지아시드 오트밀 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1: 그래요, 400g이면 거의 뭐 한 근 정도로 이제
0: 거의 예, 가까이. 그리고 한때 뭐. 예, 40g 내지 50g 하니까니.
1: 맞아요.
0: 10번 치죠. 예, 10번 뭐, 그렇죠.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예.
1: 생방송실 이용전화입니다. 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죠.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입니다. 7시 3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방송 중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서 명예를 차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연광선 매장을 찾아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요. 더 많은 혜택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공장에서 후원하는 무료 상품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은요 알찬 혜택이 계속 따라오니까 한번 가입해 두시면은 뭐 든든하시겠죠.
0: 예, 맞습니다.
1: 네, 한 줄을 건너뛰니까 또 전녹구와 녹심만에 대한 내용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 철 선생님 또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요.
0: 예, 우리 전녹구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그 길림 오동 야급 그룹 주식 유산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예. 오동 하면 정말 우리 멤버들은 거의 다 알죠. 예. 그만큼 역사와 신임이 바탕이 되는 제약 회사인데 예, 1957년 도나 사슴 사육장에서 시작해서 예, 62년 동안 꽃사슴 산업을 고수한 기업입니다. 예. 장백산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자란 예, 우수한 꽃사슴을 기반으로 예, 표준화된 예, 사육기질을 갖추고 있어서 그 원료가 예, 좋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예, 거기에 또 우리 제약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예, 품질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보통 우리 사슴 관련 제품 하면 녹용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전로권은 일반적인 녹용 제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 네.
0: 예, 쉽게 말하면 전로권은 사슴이 여러 부위를 한데 넣어서 만든 우리 종합 보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우리 사슴 힘줄 그리고 사슴 꼬리, 예, 사슴 심장, 사슴 피, 예, 그리고 또 우리 사슴 콩팥, 사슴 간, 예, 사슴 뇌, 여기에 또 사슴 고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함께 배합한 것입니다. 예, 단일한 원료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원료가 들어간 사슴 제품은 우리 시중에서 예,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1: 사슴 뭐 어디나 버릴 게 없이 다 보약이죠 이거.
0: 그렇죠. 예.
1: 사슴의 힘줄이다 꼬리다 심장 등등 이 각 부위마다 다른 효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이렇게 골고루 넣다 보게 되면 확실히 남성분들이 그 기력 회복이 아주 좋다고

0: 봐야 되죠, 이거?
1: 예, 전라권은 우리 남성들 건강에 정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예.
0: 네네.
1: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원기와 전력을 정력을 보충해 준 데 탁월합니다. 예, 예로부터 우리 사슴이 열어보이는 우리 남성이 심장, 예, 공파시저에 공파 기능을 도와주고, 예, 근골을 튼튼하게 하며 또 피로를 풀어준 데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또 우리 여기에다가 4년 내지 5년 되는 우리 인삼, 예, 그리고 오디, 구기사, 산약, 예, 대추, 육개까지 우리 과학적으로 수합해서 약재간의 균형을 잡아서 몸을 보하되 또 과하지는 않게 하고 있습니다.
0: 그게 좋죠. 어떤 분들은 뭐 한간에서 이 뭐 신장 콩팥 기능을 제거한다고 이것저것 뭐 갈아 먹고 뭐 달아 먹고 이런 분들이 네. 많잖아요. 저희들이 정말 알찬 제품으로 또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제품으로 골라서 하니까 이 다른 보약과 달리 온화하게 그 보호해주는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이.
1: 예,
0: 네,
1: 그렇죠. 이 거기에 또 우리 전도권은 옛공예 그대로 9가지 과정을 거쳐서 또 오랜 시간 약불에 달여서 농축했기 때문에 그 유효 성분이 깊이 우러나고 예.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방부제나 색소, 향료, 설탕 이런 첨가물들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0: 네.
1: 예, 때문에 체질이 약한 분들이나 우리 중로년층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특히 우리 남성분들처럼 평소 우리 잦은 회식과 예, 야근으로 우리 몸이 허해진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뭐 피로를 많이 느끼죠. 남성분들 사실 2중, 3중은 압력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집에 일하려, 바깥에 일하려, 또 회식도 있는 자리가 빠질 수도 없고, 뭐, 이렇다 보기에도 몸이, 뭐, 30, 40대는 괜찮았지만은 40대 중후반부터 뭐, 그래프가 내리막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몸이 다 망가진다, 뭐, 어떤 저런 제품 들어도 회복이 늦지 않아요.
1: 그렇죠.
0: 항상 적당할 때, 뭐, 적당한 좋은 제품 저희들이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께 더 이제 추천하면은 좋을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예. 그래서 제품 또 소개. 오랜 노동이나 또 우리 불규칙한 생활로 항상 피곤해 하신 분들. 그리고
0: 그렇지.
1: 또 다른 보약을 먹으면 속이 막 타오르고 예. 그러는 분들 또 우리 허약 체질인 분 예, 일상에서 온화하게 근본을 보강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예.
0: 그렇죠. 늘상 보게도 아유 기운이 떨어져 피곤해 뭐 이렇게 뭐 봄 가을로 보약 지어 먹어야 되지 뭐 이렇게보다도 뭐 가격도 저렴하고 어느 정도 쓰시면은 먹다 보게 되면 아 이것이 내 몸에 맞는구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0: 역시 전록구가 남성분들의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1: 예. 요즘 보면 특히 우리 중년 남성분들은 직장에서 예 그리고 딱 가정에서 책임이 무겁고 그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나 정력 면에서 예전 같지 않은 것을
0: 그렇죠.
1: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0: 예.
1: 또 밖에서 분주히 일하고 또 잦은 야근과 회식 그리고 또 우리 날씨가 추워지면 유난히 또 손발이 차고 허리가 자주 아프며 예. 무엇을 해도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 이 전어권은 바로 그런 만성 피로와 원기 부족으로 고민하는 남성분들의 속을 예, 든든하게 받쳐주는 조직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0: 그래요. 우리 이민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변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지 소개해 주시고요.
1: 예, 전도권은 우리 한 번에 5g씩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드시면 됩니다. 예.
0: 네, 5g 정도.
1: 예. 하루에 한 번 드시고 싶은 분은 우리 아침 식사 후 예, 30분쯤 예.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고 하루에 또 두 번 드시고 싶다는 분은 아침 식사 후와 자기 전 1시간 예, 자기 1시간 전에 깍깍 드시면 좋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예, 매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특히 우리 남성분들은 꾸준히 한두 달쯤 드시면 그 몸이 가벼워지고 또 낮에 막 졸리던 그런 현상들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예, 저녁에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0: 나중에 뭐 큰 일도 안 했는데 맨하니 졸음이 오고 졸려서 주무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렇죠. 낮잠을 오래 자면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

0: 예, 특히 어고되면 예.
1: 맞아요, 맞아요.
0: 졸음이 오고 예, 피곤하고
1: 맞아요. 예. 이 졸음이 줄어든다든가 저녁에 또 편한 잠을 자실 수 있는 잠잘 때 자지 못하는 것에 또 바쁘잖아요, 그게.
0: 그렇죠, 예.
1: 예, 아무리 좋은 부위약이라도 주의할 점도 이러저렇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드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드시면 좋고 이 전로권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예, 아무래도 그 전로권에 인삼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우리 열어나 어령지 무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드실 때는 40도 내지 60도의 미지근한 물에 타 드셔야 합니다. 네. 또 그 너무 뜨거운 물은 우리 전도과의 그 영양 성분을 파괴할 수가 있으니 꼭 주의를 드려야 합니다.
1: 그럴 수도 있죠. 모든 게 너무 팔팔 끓으면 그 영양소가 예. 못하다가 하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제품을 알았으니까 이 가격을 어떤 정도인지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소개해 주시고요.
0: 예, 전로권은 그 하나에 100g 들어있습니다. 예. 100g에 우리가 파는 가격은 138원입니다. 예. 근데 우리 영광오선에서는 또 원가 그대로 예, 여러분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138원에 두 개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전력고 하나면 정말 우리 남성들은 건강을 든든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자신이 사용해도 좋고 우리 남편에게 아들에게 사줘도 좋고 예,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 기회, 예,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1: 그렇죠.
0: 예.
1: 원기 회복, 뭐, 원기 정력, 뭐, 이런 게.
0: 예. 그래도 또 가격도 싸고, 예, 138원 두 개 드리니까. 예.
1: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건강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제품, 전도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38원에 예, 두 개를 예. 드린다고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연광우선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생방송에 참여를 하신 분들은요. 특별 혜택 생방송에 참여하시면 원가 15원 90전 치아시드 오트밀을 6원 할인해드려 깎아드려서 9원 90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전화입니다. 256-1111번과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졌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1원에 드리는 웅담 명란액과 2원에 드리는 웅담 관절액에 관해서도 전화를 주셔서 명약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0: 예, 여기서 또 우리 법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웅담 명란액과 웅담 관절액은 정말 저희가 제조사에 조금씩 그 명약을 받아오고 있는 중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전화 주번 예, 보세요. 예. 첫째는 우리 평소에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느낌이 든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박동이 불규칙하다. 예. 세 번째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날씨와 상관없이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에 눌린 듯하고 깊게 숨을 쉬어도 시원치가 않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밤에 누우면 불안하고 심장이 조여 어듯해서 뒤척거리다 겨우 잠들어도 또 꿈이 많고 자주 깬다. 예. 이 증상 중 예, 한두 가지만 해당돼도 심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래.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 심장 건강 이게 뭐 하루 틀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 여기저기 불편하고 그리고 약을 또 잘못 써서 너무 과하면은 좀 더 그 터지잖아요.
0: 그렇죠.
1: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예, 예, 예, 예. 이거는 여러분한테 신체 소질에 딱 맞게끔 맞춤한 양양의 그 제품이잖아요.
0: 이거. 예, 맞습니다. 정말 위에서 말한 이 증상들이 조금 흔한 증상이라서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예, 쉽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정말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리의 심기, 예, 신체 예, 부족해서 또 심혈이 허약해서 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
0: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오랜 세월 쌓인 체력 소모와 그 스트레스로 심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그 뭐 강한 약을 찾기보다는 오랜 기간 온화하게 그 심장을 보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고르는 것이

0: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1: 그래요. 오동이 자랑하는 녹심한입니다. 이 녹심한 어떤 점에 뭐 특별한 건가요, 이거?
0: 예, 우선 우리 오동 하면 그 브랜드 자체가 믿음직스럽죠. 예.
1: 그래요.
0: 예,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 오동은 1957년 도나 구경 사슴 사육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변에서 우리 60년간 자리를 잡아왔고
1: 네.
0: 여기에 또 선별한 사슴은 연변에서 최고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어동제약회사는 또 우리 장백상 자락의 자체 사슴 사육장을 보유하고 있고 연변에서 가장 오래된 꽃사슴 번식기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동이 꽃사슴 품질은 전국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예,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업으로 기업 이름으로 명명한 꽃사슴 브랜드인 어동 꽃사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만큼 우리 사슴 원료가 우수하다는 말이 되겠죠. 예. 오늘 추천하는 우리 어동 록시만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 록심 즉 사슴이 심장 그 함량이 무려 50%나 차지합니다. 예. 이는 오동이 우수한 사슴 품종과 그 사육 기술이 없으면 예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예.
1: 그래 알겠습니다. 50%라면 정말 높은 함량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다른 성분으로는 어떤 것이 이제 들어간 거죠?
0: 예, 우리 여기에 또 우리 인삼 그리고 럭혈 사슴피에
1: 사슴피
0: 예 펩타이드 동결건조분말, 예, 로쉐타이, 동간粉, 그리고 또 연자요, 렌즈, 예, 검정말, 예, 백합, 갈근, 예, 이와 같은 귀한 약재들을 함께 배합했습니다. 예. 이 재료들은 하나하나가 다 보약이라 할 수 있는데,
1: 네.
0: 예, 우리 심장을 보호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며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 록시마는, 예, 여기까지 절차를 거쳐서 일공에 그대로 정성스럽게 다리고 농축했습니다. 정말 좋은 재료로 우리 전통 중약의 심을 보행하고 기를 북돋우며 우리 혈액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원리에 따라 제조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양하면서도 화가 오르지 않아서 우리 중장년층들에서의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전에는 뭐 녹장에서 이런저런 걸 친구를 통해서 얻어서 사슴의 피다, 녹영이다, 녹태다 해서 잘못 먹고 코피 터지고.
0: 그렇죠. 예.
1: 더 방해작용을 했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0: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바로 그 화입니다. 예.
1: 화죠.
0: 예.
1: 아유. 몸을 더 왜 보호하다가 망가뜨려서.
0: 예.
1: 집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사슴 피에 사슴 심장 이런 원료로 환을 만들었다면 가공 중에 첨가물이 많이 넣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 앞에서 소개했던 피도 좋고 심장 사슴 심장 여러 가지 재료를 가공해서 우리가 몸에 능히 접수할 만한 알맞춤한 그런 것도 재료들도 많이 들어갔겠죠?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얘기면 우리 설탕이나 전분이나 우리 인공생소 방부제를 넣지 않았나 이렇게
1: 의심하는
0: 분들이 많은데 일단 오동 예 브랜드지 않습니까? 예, 정말 깨끗한 원료만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당이 높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고 또 내세에 드셔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예. 그 우리 환자가 말랑말랑한 상태라서 예. 씹거나 삼키기가 아주 편합니다. 예.
1: 네. 그렇다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이 제품이 잘 맞을까요?
0: 예. 크게 우리 세 가지 유형의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예. 첫째는 우리 고령이 어르신들, 예, 평생 수고하면서 심기가 많이 소모됐고 또 이미 가슴 두근거림, 예, 부정맥,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오래 가라앉지 않는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은 예,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에 실제 부담이 많이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꼭 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예.
1: 그래요.
0: 그 두 번째로는 우리 또 40대부터 50대 중년분들 예, 직장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예, 평소에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또 그럴 때마다 숨이 가쁘고 예, 몸이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라 심장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렇죠. 심장의 조혈 공능이
0: 예.
1: 원활하게 활발해야

0: 젊음을 확보하고 걸음걸이도 좀
1: 숨도 안차고 정신도 나겠는데
0: 자고 답답하고 허리 숙이고 킹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주변에 많은데 도대체 무슨 병이지 기력이 제일 약해져서 이런 느끼는 데는 참 좋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1: 그럴 때 이때는 또 심기를 보강해서 우리 체력과 활력이 같이 보충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우리 또 세 번째는 불면증이나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 밤에 누우면 가슴이 불안하고 뒤척거리다 겨우 잠들었는데 또 잠에서 또 꿈이 많고 자주 깨고 이런 분들은 심기가 허약해져서 신경이 많이 예민해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록심환을 쓰시면 심장을 안정시켜줘서 숙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중노년층에서 뭐 힘든다든가 기력이 떨어졌다든가 잠이 잘 안 온다든가 잠이 또 들었는데 또 금방 깬다든가 이렇게 해서 록시만의 심장을 안정시켜주면서 숙면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록시만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이라고 저 봐지는데요. 이것도 역시 드시는 방법 뭐 어떻게 들면 좋을까요 이거?
1: 예, 아주 간단합니다. 예, 한 번에 한 알씩 하루에 1회 내지 2회를 아침이나 저녁 식사 후 30분쯤에 미지근한 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먹이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우리 심장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그 낮에 그 피로감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주혈점도 어떤 분한테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나요?
1: 이 제품 역시 우리 인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열어나 어령지 무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0: 왜 무, 뭐 열어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머리가 하얘지고 뭐 역작용 노는가요? 먹는데?
1: 그러니까 인삼은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우리 무는 발사해주는 작용, 발산해주는 작용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보호하고 있는데 무나 발산해주는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0: 그래서 그 뭐 무 얘기를 중약 먹을 때는 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1: 그렇죠. 보호하는 약을 쓰실 때면 무를 꼭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또 임산부나 수유부는 수유 기간이 끝난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0: 특히 또 임산부는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록시만의 가격도 좀 더 알맞춤해야 되겠는데, 이거.
1: 역시 우리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147원에, 3병을 드립니다. 우리 한 병에 20알 들었으니, 147원 3병이면 60알, 한 달에서 석 달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와,
1: 그리고 우리 록시만이나 전덕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우리 영광우선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0: 가격도 뭐 싸고 저렴한 가격에 오래 드실 수가 있고 내 몸에 좋은 제품으로서 영광우선 오프라인 매장 주소는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길시미디어 지수 전매 건강로 영업청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매장 문의 전화는요. 0433-268-0999번입니다. 268 연결시에 사시는 분은 그냥 268-0999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영광구서는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공식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정품을 보장을 하고 반드시 가성비도 좋고 품질도 좋은 제품만 저희들이 선별을 하여 어르신들께 진정으로 우수하고 또 안전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광무선 매장은요 또 품질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혜택도 확실하게 이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그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도 매장에 찾아오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0: 199원에 6통이라고 했죠, 이거.
1: 맞습니다. 원래 원가는 299원에 한 통입니다. 한 통을 사면, 5통을 더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물은 없고, 예약 판매라서 100원을 더 깎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199원에 6통을 살 수가 있습니다.

0: 들으신 거군요. 혹시 저희 방송을 중도에 들으셨거나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격 싸게 뭐 할인 뭐 해민 우대 가격 뭐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뭔가 한번 좀 방송국 안 사도 좋고 나오셔서 눈으로 직접 보고 한번 좀 맛을 봐도 괜찮습니다.
1: 네.
0: 어떤 제품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한번 들었다 보게 되면 발길이 계속 닿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뭔 제품인데 가격이 이렇게 싸지? 또 뭐 그에 따라서 또 많은 혜택이 또 따라가게 되고 뭐 세 통에다 여섯 통에다 이렇게 큰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균주가 뭐 달이 나간 앞에서 소개했던 그 제품 평소에 뭐 쉽게 사서 드실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도.
1: 예, 맞습니다. 우리 시중에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아무렇게나 고르시면 안 됩니다. 예. 포장이 예쁘거나 가격이 비싸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 정말 좋은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 예, 그리고 특허가 있습니다. 균주 특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국인 장기에 또 맞는지 알만지를 또 봐야 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여기서 우리 고품질 프로바이오틱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첫째로는 이제 금방 말했던 균주의 특허가 있어야 합니다. 예.
0: 네.
1: 오늘 소개할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중국 농업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한 21개 국가 발명 특허 균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예,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균종을 21개를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예, 각각 균주가 JL로 영어자마 JL로 시작하는 중국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0: 네네.
1: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보면 첫째, 그 위산과 담즙에 강합니다. 예. 우리 많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산과 담즙에 예, 약해가지고서 예, 대부분 우리 그 장에 가지 못하고 예, 우리 위산과 담즙에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특허균주는 우리 위산과 담즙에 잘 견디고 예, 그 점착력과 정착력이 뛰어나서 예,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는 그 비율이가 아주 큽니다. 예. 둘째는 또 여러 균속을 과학적으로 배합해야 합니다. 예, 21종의 균주는, 균주에는 우리가 비파더스균, 예, 락토바실러스, 예, 그리고 구균, 바실러스 등 여러 균종이 포함되어 각자 역할을 하며, 예, 장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예.
0: 네.
1: 어떤 균주는 또 우리 위염 불편함을 완화시켜주고, 예, 어떤 것은 변비 개선, 또 어떤 균주는 반복적인 설사를 완화하고, 예, 또 어떤 것들은 우리 입냄새를 막아주고, 면역력 보호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단일 균주보다는 여러 균주가 함께 작용하면 더 훨씬, 예, 포괄적으로 우리 몸 상태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예.
0: 그렇군요. 저희 영광 우선에서 엄선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중국인의 장에 아주 알맞은 제품이라고 했죠.
1: 예, 우리 중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발명한 제품인 만큼 예, 우리 중국인의 예, 장 그 조건에 딱 알맞는 제품이라 했습니다.
0: 예.
1: 이 특허 균주들은 연구진이 중국인의 장을 연구하면서 그 전통 발효 식품에서 분리해낸 것으로 예, 우리 중국인 체질에 더 잘 맞습니다. 예. 많은 우리 수입균주는 외국인 장에서 분리한 것이라서 예, 우리 중국인의 식습관이나 예, 장 환경과 예, 차이가 있는데 국산 특허균주가 아무래도 우리 몸에 더 잘 맞겠죠. 예.
0: 네.
1: 그리고 이 제품은 특허공예를 사용해서 활성균이 예, 파괴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우리 3조 예, 고활성균 균수를 벗어나서의 높은 그 활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영광우선 그 프로바이오틱스 특히 어떤 분들에게 적합하죠, 이거?
1: 예, 만성병비로 며칠에 한 번씩 우리 면을 보는 분이거나 우리 차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설사를 하시는 분, 식후에 또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는 분, 예, 이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예.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히 우리 배변, 예. 배변만 임시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21가지 균주가 함께 힘을 내서 우리 장내 세균 균형을 재건하고 장내 미생태 환경을 되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모로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몇 가지로 이제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화를 못 주셨거나 아니면 또 직접은 찾아볼까 하시는 분

0: 여러분들은 주저마시고 내일이라도 영광 우선 저희 방송과 함께 길씨미디어 이 통쪽현의 자리를 잡고 있는 268-099번에 전화하셔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2: 노래 따라 행복 끝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가수이신 연면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면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워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어머니의 방아소리 다 가르쳐드렸는데요. 오늘은 뭐 마무리해도 되겠죠?
3: 네.
2: 네.
3: 다 잘하네요.
2: 깊이 사색이 잠겼어요.
3: 이 노래는 네. 네, 공부를 다 집에 간 것 같은데.
2: 네.
3: 간단할 거네요.
2: 그럼요.
3: 근데 품격을 장악하자면 뭐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렇는데 네. 선율은 다 알 것 같아요.
2: 그래요. 그러면 뭐 돌아가셔서 이 공고히 하신 것은 학생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고요. 예, 현장에서 그렇다고 몇 시간째 그냥 따라 부르게 할 수도 없잖아요.
3: 그렇죠.
2: 예, 오늘은 뭐 지난 시간에 소원대로 다 부르시고 나서 한 분 한 분씩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 드릴까요?
3: 잘하면.
2: 잘하면. 전제 조건이 잘하면. 네. 그냥 혼자서 자신감이 없으시면 두 분이 같이 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럼 봐볼까요?
3: 한번 함께.
2: 네. 네.
3: 불러보고 제가 어떤 데 조금 요구가 있으면 제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봅시다. 잘, 네. 잘 되면 한 번 음악 해결도 되고.
2: 그럼요.
3: 예, 네, 가봅시다. 우리 또 오 선생님 장고를 또
2: 네.
3: 보통 안 쳐준다. 말을 잘 못하면 안 쳐주세요.

0: 한번 해봅시다. 시작.
1: 떡방아.
0: 아, 이렇게 안 되고, 아, 해야 이름도 못 지었고. 떡방아. 시작.

0: 자신 있는 분 손 드셔. 누구 못하겠습니까? 오늘 다 잘하는 거나.
1: 네.
2: 아, 정말. 야, 아니, 뭐.
0: 화란 동무.
2: 야!
1: 화란 학생부터.
0: 화란 학생 동무 먼저 합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네. 우리 끊지 말고, 예. 1절 하지, 얘가. 그 다음에 2절 하시고, 그 다음 후렴우, 떡빵, 여기를 같이 하시고. 얘기하셨습니까?
2: 마지막 떡빵 같이 한다 말이죠.
0: 예, 둘이 어느 분과 합작하면. 어느 분과 같이 하겠습니까? 저를 준비해야 되지.
3: 전욱이야.
2: 어?
3: 분은.
0: 예.
1: 네. 자. 두 분이, 네.
2: 네, 이렇게
1: 딱.

0: 잘하셨네요.
1: 가서 된 날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를 떡방 아소 허바보 리무크 발 누구 떨군가 뭐. 네, 잘했습니다. 어땠을까?
0: 잘하셨죠. 네.
1: 네, 잘했어요. 자, 어느 분?
2: 순수대로.
0: 네, 순수대로 보자. 아,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부터 가면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그래. 네.
0: 그럼요.
1: 네. 전번에 아이 왔지. 아이 왔으면 잘 못하지.
0: 잘 못하기 전부터.
1: 아니, 배웠어요. 네. 집에서.
0: 복습을 하셨겠죠.
3: 전에 배웠어요.
1: 아, 그래, 해보시, 해보시.
4: 여기 딱 뭐 그러겠습니다. 뭐? 두 번째 지어라로.
0: 지어라.
1: 그럼 옆으로 세워주시오.
0: 네. 자.

0: 잘하셨어요.
1: 떡빵 떡빵 들어갔네. 문연의 계속 상가를 말해. 떡빵 떡빵 거기서 그 위치에서 떡.

0: 해야 서류가 통일된데 잘했어요.
1: 그리고 두 번째 쿵쿵 찌어라 여기 틀렸어요.
2: 네, 쿵쿵 찌어라 찌어라.
1: 우리 반장님. 예예. 쿵쿵 찌어라. 앞에는 소리 대다 이쁘게 나왔는데 군대 갔다 여기 또 눌렀어요. 누르지 마. 그 앞에 말처럼 고대로 했던 나 오늘 소리 그 김에 오늘 곱게 나온다 이래 또 눌렀다 말이야. 네, 여기 눌렀. 자.

0: 근데 우리 그 음이 두 가지 들린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랬습니다. 해보죠.
1: 집으로 돌아왔다고,
0: 돌아왔다고, 돌아왔다고. 예, 네, 거기 음이 두 가지 들린다. 하얀 떡가루 머리에 이고 웃음 짓던 어머니. 예, 거기 두고도. 그 다음에 강약을, 우리 노래 잘 부른다. 잘 부른데, 잘 부르서 그 당당하는데 이런 노래를 많이 해봤지만, 쿵덕, 쿵덕, 쿵, 쿵덕, 쿵덕, 어머님의 방아 소리 따닥, 쿵딱, 키통. 따다 둥따 이 장단은 타는 거 이제 조금 더 하면 더 잘까지 동해선 씨는 박자 틀렸어요.
2: 예, 한 가지 틀렸어요.
0: 그다음 쿵쿵쿵쿵 어찌겠단 말이야. 쿵하고 우리에서 그다 쿵하고 올라가다가 쿵떡 올라가 쿵쿵쿵쿵. 예, 예, 자,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제 요 한두 곳에 장단은 타는데 더 탁탁하고 콩콩 찌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콩콩 찌어라 떡방아야 콩콩콩콩 성순한 앞대갈마 앞에 장단은 이 우리 부편으로 들으면 통하자니까 콩 뚱 이거 저 이거 꼭 해줘야 된대. 그 다음에 군, 군째 보세요. 시작. 군.

0: 소리를 들으라고 치지 무슨 그냥 선생님이 이 도움 되면 맨날 치겠는가 장단 탈줄 알아야 된대 우리 민족은 예.
1: 각이 있는 데 잘해
0: 네 각이 하면 영 잘하고 있습니다 자 독 잘한 게 그렇게 독이십니다
1: 맞아 마이크
2: 자
0: 어느 분 첫 번째
2: 마이크 씌었습니다
0: 자 이제처럼

0: 이야, 또 빵아 소리가 웃음소리를 했네요.
1: 괜찮아요.
0: 괜찮죠?
1: 네.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2: 예, 이런 데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알겠다거든. 아, 난 그래서 그냥 내 말하면 떡빵 이 길을 구인에 들어가야 되지.
3: 아,

0: 위치.
1: 그 위치. 그 위치에 넣어.
0: 위치, 향, 거기 위치.
2: 저걸 위치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아이 되지.
1: 네, 그 위치에다 놓고.
2: 시간 됐습니까?
3: 아니, 만 시간 괜찮아요. 많이 있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독창으로 한번.
2: 선생님 만나세요.
3: 네, 저요?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노래를 지금 하시라고.
2: 이게 발분의 요구는 아프막 그 부평막 툭 쳐주고 돈은 풀어준다 했잖아요.

0: 좋네요.
1: 나를 쪘네요.
0: 예.
1: 노래 재밌었을까?
0: 예, 재밌었다. 그렇죠. 너무 재밌죠.
1: 노래. 예, 이렇게 듣기도 좋고 배울 때 역순한 노래가 좋은 노래인데. 뭐.
0: 선생님 한 곡 하시죠.
1: 제 노래 해.
0: 그럼요. 제 못 노래? 들어보셨잖아요.
1: 또 들어봐 뭐 한 거.
0: 그렇죠. 선생님 키로.
1: 아니 너무 이게 무슨 좋을까? 이제 무슨 좋을까?
2: 시점.
1: 시점은.
3: F절로.
1: F 너무 높습니다. 아인 너무 높아 올라갈 것 같은데 앉아서.
2: 예. 원키인데.
1: 장기로 해서 장기로 해서.
2: 지점인데 지금.
1: 장기로 해서.
0: 이 원키는 지잖아요. 원키가 지잖아요.
2: G.
1: F를 해서 좀 뭐라고.

0: 그만합시다.
1: 힘들어요.
2: 그래서 이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감기 목 상태에서. 네, 이런 감각은 맞습니다. 이렇게 장난타에 나오는. 아무래도 제 노래니까 제가 막 가지고 놀죠. 예. 노래는 몸에 붙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엄청 잘하고 있고요. 시간이.
1: 네. 합창을 하셔도 돼요.
2: 합창을 한번 잘하세요. 네. 이제처럼 장난타에.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노래를 겁이 난다고 합니다. 예, 들어가서 팡팡 들어가서 이랬습니다. 예. 한 번만 합시다.

0: 잘한다.
1: 잘하셨어요.
0: 다음 합창을 할까? 그 분께 다 나.
1: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노래로.
0: 그래서 이거 끝났어요?
1: 끝났죠.
0: 예, 끝났어요.
1: 또 필요합니까?
2: 세 번 할 거는 끝나요.
1: 그니까요.
0: 아, 세 번 했던다.
1: 네.
2: 모두 세 번 했습니다.
1: 또 필요해요? 시간이?
2: 아니야.
0: 다음에 또 똑 잡아. 더 잘하셔야 되고. 다음에 한 손 낼 수 있어요. 그럼 뭐 한 번 더 하고.
2: 한 손 냈어요.
3: 네. 세워 해.
1: 네?
3: 세워 해.
1: 그러니까요. 짭 좀.
0: 세워 또 재밌는 노래
1: 빠르게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도 렴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병감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어머니의 떡 방아 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가래리 호통을 치었다. 하지만 백사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갔다. 형님, 금방 형님께서 홧김에 말씀을 심하게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형님, 형님은 총명하신 데다가 벼시라치들의 틈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시니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계석의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공산당 말고는 다들 벌벌 떠는 형편입니다. 이름만 위원장이지 사실 황제 아닙니까? 정조이면 장계석이 보낸 사람이니 옛날 같으면 흠차 대신입니다. 흠차 대신이 하는 말인데 맞장구는 안 치더라도 귀담아 듣는 신웅이라도 해야죠. 젊고 뭘 모르는 우리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형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흠차 대신이 찾는데 난 모르오 하고 엉덩이를 툭 털고 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백사장의 말 주변의 왕가래는 그만 기가 한풀 꺾이고 말았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백사장은 아직도 할 말이 더 남았는지 새치혀를 부드럽게 놀리었다. 형님, 문제는 겉을 볼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형님께서 겉만 보시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속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동생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가 형님 편에 안 선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정주임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까? 장계석이 아니라 장계석 할아버지라 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형님, 형님의 하늘 같은 은혜를 아직도 다 못 갚았는데 어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 어린 말투였다. 왕가렐도 한껏 누그러들었다. 왕가렐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백사장이 왕가렐의 어깨를 덥석 잡으며 하소연하였다. 형님, 형님, 이 동생은 억울해 죽겠습니다. 차라리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주십시오. 형님이 이렇게 저를 못 믿으시니 제가 억울하고 서로 못 살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같이 성황당으로 갑시다. 성황당에 갈 것까지 안 있나? 왕가렐이 좋게 타일렀다. 백사장은 흥분한 듯 못내 고집을 부렸다. 형님, 우리는 신령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형제 연을 맺기로 맹세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시 거기서 맹세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야 형님도 마음 놓으실 테고 이 동생도 억울할 게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곁에서 보고 있던 혁사장이 끼어들었다. 멀지 않은데 가시죠. 형님이 안 가시면 저도 속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집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사람은 낡았지만은 기세가 삼엄한 염라대전에 이르렀다. 염라대왕은 먼지를 뽀얗게 덮어쓴 채 대전에 높직히 올라앉아 있었다. 월급불긋 화려하게 칠한 얼굴과 옷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렀다. 백사장은 염라대왕과 좌우에 늘어선 수호신들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군인의 채통이야 깎이든 말든 털썩 바닥에 굴어 앉았다. 높이 계시는 염라대왕님과 오가는 신령님들 모두 들어주십시오. 제 백아무개와 왕씨 형님은 역에서 사귄 지 몇 해가 되었고 형제처럼 서로 숨기는 것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벼락마저 사지가 찢기고 끔찍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실을 읊듯 간절하게 말을 마치고는 절을 했다. 됐네, 동생. 마음을 알았으니 이렇게 비겁하게 할 필요까지 없지. 왕가렐이 백사장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저는 개봐도 못한 놈입니다. 혁사장도 무릎을 꿇고 맹세를 할 기세였다. 왕가렐은 얼른 그를 막아나섰다.
두 사장의 행동에서 감명을 받은 왕가래는 정불범을 찾아갔다. 그런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나 25군 군장만 맡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정불범은 곧장 귀영으로 돌아가 장계석에게 보고하였다. 이튿날 센모는 왕가래리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을 실었고 같은 신문에 새 주석의 이름이 알리었다. 동시에 행정원장 왕조명의 이름으로 행정원 2356호 훈령을 발표했다. 국민정부 문관청 24년 4월 19일 제2075호 서한 4월 27일 국민정부령 귀주성 정부위원 겸 주석인 왕가래리 사직서를 내고 군사 일에만 몰두하겠다는 뜻을 간절히 전해왔다. 따라서 왕가래리 귀주성 정부위원 겸 성정부 주석 지위를 해임한다. 그리고 오총실을 귀주성 정부위원으로 임명한다. 성정부 주석도 겸임하도록 한다. 정정부에서는 이 임명을 공포하고 위임장을 내리는 즉시 반드시 그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오총신의 영대로 집행해야 한다. 며칠 동안 왕가래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었다. 다행히 이번 일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잠시나마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주임이 또 귀향해서 명령을 가지고 왔다. 정불범은 왕장군이 이번에 행정일을 그만두고 군사주의에만 힘을 쏟게 되어 위원장께서 몹시 기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25군을 강한 군대로 키우기 위해 부대를 정돈하고 훈련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앞으로 주황에서 직접 월급과 보급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왕가래는 이제 재정 걱정은 좀 덜 수 있겠구나 싶어서 웃음집이 흔들거리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주 빡빡한 조건이 따랐다. 왕가래리 거느린 다섯 개리어 열다섯 개 탄을 두 개 사 여섯 개 탄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대로 되었나 점검한 뒤에 보급품과 월급을 내주겠다고 하였다. 부대를 줄이라는 것은 총을 앞세워 출세를 한 왕가래에게는 비길 데 없는 고통이었다. 게다가 살을 깎는 납품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부대를 한 대 모아야 재편성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설악은 왕가래리 부대를 마음대로

0: 움직이도록 두지 않았다. 벌써 한 달 남짓 월급이 밀려 관병들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왕가래는 군부에서 정벌범을 만났다. 부대를 재편성하기 전에 먼저 밀린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안 되겠냐며 머리를 조아리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떠들썩한 구함 소리와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었다. 왕가렐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부관이 숨가쁘게 뛰어들어왔다.
1: 아, 군장님, 일이 났습니다. 군부가 포위됐습니다.
0: 왕가렐이 정색해서 꾸짖었다.
2: 어떤 소리? 공산군이 운남으로 간 지 언젠데 누가 우릴 포위한단 말이야?
1: 아닙니다. 공산군이 아닙니다.
2: 그럼 누군가? 응?
0: 왕가렐은 적잖게 놀랐다.
2: 조항군이란 말인가?
1: 아, 조항군도 아닙니다. 우리 편입니다.
2: 우리 편이라니?
1: 백사장의 부하들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0: 왕가렐은 낯빛이 하얗게 질리한다. 군벌 군대에서 급여 문제로 말썽이 있었다는 말이야 여러 번 들어왔지만 자기가 당하기는 처음이었다. 왕가렐이 어찌할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밖에서 우렁우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3: 왕군장 나오라! 왕군장 나오라!
0: 정벌범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듯 마는 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3: 왕군장, 나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대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요. 에?
0: 왕가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노기가 치밀어 후닥닥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 개 영쯤 넉넉히 될 법한 병사들이 우르르 뜰에 몰려와 있었다. 병사들은 군장 쯤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용감한 병사 몇이 곧장 앞으로 나오더니 마구 소리를 쳤다.
4: 왕가렐, 왜 우리 월급을 떼먹는 거요? 당신도 집에 처자식이지? 우리도 똑같다고. 그런데 당신은 고기다 뭐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서북풍이나 마시면서 살라는 거요? 뭐요?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꽁쳐둔 거야? 외국인에게 빼돌렸겠지?
0: 오가는 욕설 속에 웃음소리가 이따금 터져나왔다. 왕가렐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참다 못해 외치었다.
3: 너희들 어느 영 소속이야? 썩 꺼지지 못해!
0: 평소 같으면 상관의 호통에 모두 얼이 빠져 쥐죽은 듯 조용했겠지만 지금은 소용이 없었다. 때마침 누군가 외치였다.
3: 왕군장, 그렇게 사납게 놀 게 아니라 월급을 주면 될 거 아니요? 어?
5: 그래, 월급을 내놓아라! 얼쏘!
0: 사람들이 또 구함을 쳐댔다. 왕가렐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납게 소리를 쳤다.
3: 너희들 어느 영이야? 영장 나오라고 해라!
0: 뒤에서 군관 그림자 하나가 언뜻 하는 듯 싶더니 금세 좌치를 감추었다. 부관이 보다 못해서 왕가렐한테 나직히 귀띔을 했다. 정점이 나와서 몇 마디 거들면은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왕가렐 생각에도 푹 쓸만한 방법인 것 같아서 사무실에 들어가 정벌범을 찾았다. 정벌범은 소파에 다리를 더 걸치고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편안히 앉아있었다. 왕가렐이 굽신거리며 말을 했다.
6: 정조임, 좀 도와주십시오.
3: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0: 정벌범이 실눈을 뜨고 웃으며 되물었다.
6: 아, 이곳 사정이야 잘 아실 터이니 조항을 대표해서 몇 마디만 해주십시오.
0: 정벌범이 고개를 저었다.
3: 그건 안 될 일이지요.
0: 바깥에서 온 사람이 어찌 내부 일에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가렐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속에서는 우울하가 치밀고 머리는 땀이 흘러 엉망이었다. 밖에서는 또 욕지거리가 난무하였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3: 형제들! 형제들은 이 왕가렐을 따라 몇 년씩 싸운 사람들인데 내 절대 서운하게 대하지 않을 것.

0: 하지만 당장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나도 형제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 먼저 돌아가면은 일주일 안에 월급을 챙겨주겠습니다. 내 바지를 저당 잡혀서라도 여러분들 월급은 꼭 줄 겁니다. 마지막 말은 힘이 넘치었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웃었다. 덕분에 소동이 좀 가라앉았다. 부관이 그 틈을 타 큰 소리로 말했다. 형제들, 군장께서 월급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요. 병사들은 그제야 뿔뿔이 흩어지었다. 이때에서야 정불범이 느릿느릿 걸어나오며 왕가래를 보고 비웃었다. 왕군장, 자기 부대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군장 노릇을 어떻게 하려고요? 어허. 전에 양호성이 이래서 자리를 내놓았고 나중에 장선생께서 서안으로 돌아가게 했지요. 왕가래는 너무 창피해서 눈물을 찔끔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안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 왕가렬이 임기응변으로 한 걸음 물러선 방법에 지나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일로 그는 되려 더 큰 곤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 며칠 사이 왕가렬은 눈앞에 불을 끌 수 있게 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정불범에게 애걸 복걸 매달리었다. 하지만 정불범은 원칙대로 부대를 재편성한 뒤에 상황을 점검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백사장과 혁사장을 어디로 피했는지 찾을 길도 없었다. 빠져나올 곳이 없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방법이 없었다. 총명한 부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일주일이 되어가자 왕가래 부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월급을 달라며 벌떼처럼 몰려들 병사들에게 쫓겨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체면을 덜 구길 것 같았다. 왕가래는 정불범을 따라 귀양으로 갔다. 장계석은 왕가래를 자기의 입으로 군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말을 하자 아쉽다는 뜻이 물었다.
1: 잘 생각해 보았나?
0: 예,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가렐이 입을 뻘쭉대며 쓴 웃음을 지었다.
1: 자네한테는 참 안 된 일이네.
0: 장계석이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다. 하지만 자네를 이대로 서운하게 보낼 수 없지. 내 곁에 와서 일을 하게나. 자네를 종장 참의로 임명하겠네. 육군대학에 들어가게. 내가 잘 말해서 시험은 그냥 건너뛸 수가 있게 해주지.
1: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0: 왕가렬이 말했다. 위원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이참에 외국에 나가 시찰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1: 중국에도 가볼 곳이 많아. 국내에서 여기저기 좀 돌아보게.
0: 장계석이 딱 잘라 뒷자를 놓자 왕가래는 더 앉아있어 보았자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알았다.
1: 아, 위원장님, 군장 자리를 언제 넘겨주는 게 좋을까요? 서두를 것도 없네. 천천히 하게.
0: 장계석은 아주 느긋하게 대꾸를 하였다. 하지만 뒤미쳐 천장을 쳐다보면서 눈알을 굴리더니 말을 이었다.
1: 장상량이 여기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내일 무안으로 돌아가는데 자네도 함께 떠나지.
0: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왕가렐의 벼슬살이 역사가 이렇게 끝났다.

장편 소설 대장정 4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레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우대 활동 이제 금방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보조금도 나가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휴식도 더 드리고 그래서 이번 우대 활동이야말로 특대 우대 활동이고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 주
0: 여보세요?
1: 네. 이용하셨어요.
0: 네, 신호가 안 좋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1: 예.
0: 네.
1: 예. 우대 활동 잘 이용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우대 활동을 이용한다 할 때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혹은 우리 병 치료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하자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이 곤란받던 분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내 보신환원은 약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방이 잘 돼 있고 약재들이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그 다음 따라서 제약공장이 특별히 좋습니다. 제약공장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산동뚱어어조제약공장입니다. 산동뚱어어조제약공장에서는 아교하고 이 건네보시환이 제일 이름 있는 약입니다. 예. 이래서 제약공장이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예. 확실히 또 쓰는 분들도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산동 동화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시환 제가 어제 설명드리면서 콩팥은 주로 우리 정기를 저축하는 작용을 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주구성수라는 말씀도 드렸고 콩팥의 작용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정기란 무엇인가? 정기란 주로 이게 줄여서 한 말인데 정신하고 리치 힘을 말합니다. 이걸 정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요되는 에너지죠. 에너지 이래서 많은 분들이 여보세요?
0: 네, 듣고 있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이런 그 정기가 부족함으로 해서 살아가는 데서 좀 살 희망도 잃고 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따라서 뇌 조직이 빨리 위축이 오고 이 정기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물질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콩팥이가 저축한다 이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우리 지금 오케라에 이 침에 와서 이 건네보시안 쓰는데 그렇게 효과 좋습니까? 야, 네. 이런 향에 처음 만났답니다. 이게 네. 정치가에, 이 정치 백지야, 이거 뭐니까. 정치가에 나무 올반해서 사람의 행골 못 죽고 그랬던 게 여진 들어서 이거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고 나서 네. 정치 올빨해지고 기억력이 돌아오는 게 알기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던 게 어제는 헛소리도 하지 않고 야, 용조하십니까? 이런 향 네. 처음 만났다면서리. 그때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썩을 수 있답니다. 약을 만나기 힘들다니
1: 예, 쭉 쓰면 좋습니다.
2: 다른 것보다도 그 바깥으로 그렇게 자꾸 나가던 게 어디 나가지 않고 지식기가 그렇게 이심함이 그랬던 게 어디 그런 증상이 다 사라졌던 거
1: 오늘 증상이 없어지죠.
2: 예, 그래 나서 예, 예. 오늘이 좀 활동이 좋지만 해도 더 많이 싸겠다네. 그리고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네. 그랬죠. 그 오늘 받아봤어. 예. 그랬잖아.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 있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적 기초로서 어디에다 저축하는가? 콩팥에 저축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콩팥이 기능이 좋고 나쁜 것은 우리 정기가 어느 만큼 충분한가 모자란가 이걸 말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네.
3: 이 건네보시환이 우리 써볼까? 야, 약은 정말 좋은 약인데 어째 좋은가? 이게 이제 뭔가 네. 잡생각이 그냥 들면서 잠 못하는 게 이 오늘 대세인가에 계속 그렇죠. 그게 바쁩니다. 잡생각 계속 하는데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을 그런 밤에 계속 생각하고 잠 못 잔다. 그게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네. 민감한 일이 있으면 또 예. 그에 대한 생각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잠 못 자. 네. 그다음에 아침에도 정신이 흉흉한 게 고서 예. 생각 못 쓰고 뒤에 밥도 못 할 정도는 굉장히 이걸 쓰고 나니까 함부로써 예. 한 달 반었으니까 어느 날 이거는 완전히 없어져서 얼마나 잠그고서 푹 자는 게 너무 네, 좋습니다. 네, 기억력도 좋아지대. 또 우리 오빠 네. 이야기 쓰는데 텔레세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내가 처음 봤다며 내가 가서 한 달 반었으니까 네. 선생님 네 번 다섯 번 오는 게 지금 두 번이나 한 번 누구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아, 약은 어찌나 용서한 약이라 내 이 약을 이렇게 좋은 약 처음 왔다네. 그리킴이 아이 7, 8년 동안은 세네세네 고생해서 인민병원에 가기래 중년은 또 이사들 가봐야 또 무슨 또 어째서 하니 길게 그, 나, 처음에 났단다. 났다가도 예.

0: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런 전기를 저축할 수 있는 장기 콩팥입니다. 뿐만 아니라 콩팥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 가운데서 또 주나치 기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콩팥은 또 많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순수라든가 그 다음에 첼레세수라든가 주홍시포 성청수라든가 이런 많은 격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콩팥이 나쁘면 빈혈이 저려옵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나도 건의보수 안 쓰고 있습니다. 난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약 먹어도 효과를 못 봤는데 건의보수 안 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나올 수도 있지 다발성 뇌경색도 있어서 기억력이 영 없고 그리고 소변이 영 전시에 그런지 소변이 자꾸 급하고 이랬겠습니다. 근데 건의보수 안 먹으니까 기억력이 돌아오지 그런 소변이 차수가 줄어들고 소변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이 나올 때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 때 있습니다. 예.
0: 네.
2: 수고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콩팥에서 분비하는 이런 순수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때문에 콩팥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었다 할 때에는 이런 순수 분비가 증가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혈구, 적혈구라고도 하죠. 피를 빨갛게 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를 만들어내는 주홍시포 성청수라는 것도 콩팥에서 분비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이 건의를 보시하는 방송을 통해서는데 나에게는 좀 증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귀에서 소리 나고 그래 그 정신을 흐리멍텅하고 그래서 소변과 차수가 심해서 그래서 이걸 쓰게 되는데 이걸 한 달에 쓰니까니 이게 차츰차츰 하게 되는 건데 기억력이도 지금 돌아서니까 다음 또 첫째는 또 잠이 또 자고 그리고 저기 소변과 한 달 두 달 넘어 두 달 쓰고 그러니까 소변 차수도 좀 좋은 게 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이렇게 쓰니까
1: 몸에 어느 게 좀 남성이 아니라 이야기 내기가 관계로 내 이야기가 맞을까요? 좀 길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많아지는 동에 저는 나는 내가 속을 하지 말고 우리 활동이래 절대 좀 참가하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 참가할 분들 배달 받으십시오. 예,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 네,
3: 네, 잘 알았습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콩팥에서 우리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역시 아주 중요하죠. 소변은 우리 몸의 독소를 80% 이상이 다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콩팥에서 이런 소변을 원료를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러면 우리 몸의 독소는 잘 빠지지 못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네, 우리 집에서 이 건의보시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이 통풍이 와서 이 그저 영 머리 그냥 띵 하면 아프던 게 머리 띵 하지 않고 예. 이 지지 펌펌하다도 막 예. 그저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서 그래서 막 쓰러지게 됐습니다. 근데 혈압이 선생님이 약수가 정상입니다.
1: 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4: 예, 겨우에 걸음걸이도 영 방송치 않았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걸고 이랬는데 이 침대에 올라가서 눈이 잡았던 게 올라오고 이랬는데 침대에도 가다 올라가고 예,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이고 없습니다. 이 이야기 선생님 분풍의 영도 없습니다.
1: 네.
4: 예, 겨우에 이 전선 비대에 서서 또 소변 자주 보던 게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 영시 워낙에 잘 나갑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선생님 혈지도 용도하십니다. 예, 병원에 가 검사기 혈지도 용도 없습니다.
1: 이야기가 정혈, 모혈, 이 작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0: 두 중이라미, 우리 이런 약이 들어가고 우수리람 들어가면 혈관이 탄성이 좋아지면서 혈압부터 온정되고, 그 다음에 피가 걸든 사람들 피가 묽어지고 피를 맑게 하는 혈질을 낮추는 간이 좋아지면 콩팥이 좋아지면 간이 좋아진다 말입니다.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면 혈액 속에 잡티를 잘 배출됩니다.
1: 네, 기억도 기억력도 영어 없습니다. 그랬던 게 기억력도 회복된다.
0: 네.
1: 예, 이 약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그래, 배달받아 우린 또 쓰자 그랬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도 있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독소를 배출하는 제일 큰 장기는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이건 독소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가 써야 된다, 이걸 걸러내는 필터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쓴당회라고 합니다. 콩팥에 쓴당회, 우리 돼지나 뭐 동물이 이런 그 콩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절반 딱 쬐겠을 때 중간에는 하얀 부분이고, 빈두리에 가서 자상히 보면 조금 더 진한 색깔을 해서 꽃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쓴당회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이 건의본 집안 쓰는 한 잔다 저는 어떤 반에 썼습니다. 조금씩 부족을 해서 이 중풍증을 이 발 손발이고 어림지 심하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예, 그래 가슴 고통 닥칠 것 같습니다. 혈압도 더 따라야 되고 손발이 지리고 해서 이 그리고 거기다가 소화까지 받아야 되고 간단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차이거든요. 보수환 쓰고서 지금 많이 좋아하나 나 머리가 흐릿하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얘 손발이 지시던 게 따뜻해지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몸이 헷갈아지고 식사를 잘해놓고 몸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좋은지
0: 정신하고
3: 활도이도 얼마 좋습니까? 그래 좋을 때 배달받자 그래.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배도 기관이다. 이걸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이런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독소도 잘 배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분비도 문란이 오고 이제처럼 정기를 저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아야 되고 이래서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저희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의보신환은 콩팥이나 간 또 비장 이런 내상을 좋게 하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걸 방지하고 치료하고 뇌를 건전하게 하는 약으로서 건뇌보신환이라고 부릅니다. 약종들이 확실히 여기에 관한 약종들이 제일 진귀한 약종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약종만 좋은 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산동 동화 악요공장에서 만들어낸 건뇌보신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보신환하고 좀 차이점이 크게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조직만 건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콩팥을 비롯해서 간이나 비위거종 좋아질 수 있는 종합적인 약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한다 할 때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약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방이 잘 돼 있고 약재들이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그 다음 따라서 제약공장이 특별히 좋습니다. 제약공장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산동 뚱어어조 제약공장입니다. 우대활동 잘 이용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우대활동을 이용한다 할 때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혹은 우리 병 치료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하자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이 곤란받던 분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0: 새 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존낙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세들 용기 입간구 복약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병 저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뇌정지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두석 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100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호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호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을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뇌정지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열이 세다거나 심장열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네. 예, 저도 용지 입간구 봐야 지금 수부에 야이 당뇨 합병증이 1선이나

0: 받았는데 이거 쓰니까 용돈 쓴다.
1: 예.
0: 손도에 그저 섭이 달라가지 강치도 없지. 그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용돈 쓴다.
1: 예.
0: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예.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그저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이 놀라서리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이건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자는 한답니다.
1: 예.
0: 예. 이런 분은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1: 일단 투석을 했다면 여독증입니다. 예. 예, 시간이 8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시토로 예.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여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시토하는 분들, 간경화로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0: 안전하게요. 예.
1: 네.
0: 그래서 내 지금 예, 구글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드린다. 이게 뭐,
1: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강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지금 이 입간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쓰는 감이 야, 두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하고 붓기면서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면서리 그래서 이 입간 900에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네. 쓰니까 기분 싹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에 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지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번에 하고서도 아이디던 게 이번에 입간 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이롭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던 게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소리라 자꾸 먹을까 해 간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지금까 지금 이 간이
1: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네.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3: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든 어떤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제는 그래, 네.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그래 오늘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할 때 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강경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받죠. 예. 그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따스한 장미과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은 김욱 작사 박송철 작곡의 고향을 간주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고향 그 간주에 담긴 그림과 정을 노래합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명순 작사 오영란 작곡의 푸른 계절입니다. 향도가 넘치는 푸르름이 가슴을 적시는 그 계절. 우리 인생이 가장 눈부셨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입니다. 리지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황운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놀이입니다. 따스한 들판과 맑은 냇가로 친구와 가족과 함께 떠나는 소풍, 즐겁고 신나는 가락에 절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여성 3인 창으로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근 작사 박시선 작곡의 매화 향기입니다. 매화의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향기처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삶을 노래합니다. 구리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신곡은 류천 작사 작곡의 즐겁게 삽시다입니다. 인생길에 웃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 아닐까요? 유쾌하고 희망찬 메시지를 여성 이행차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노래는 김우석 작사, 박성국 작곡의 엄마의 마음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직 마음으로만 전해지는 엄마의 사랑, 다시 바라보는 그 한결같은 시선, 그 깊은 속마음을 담았습니다. 류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상곤 작사 허순자 작곡의 살기 좋은 내 고향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 고향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한가요를 비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안 청소를 하면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여행 하나를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목적지 하나를 정해두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우리가 떠나고 싶은 마음, 설렘, 그리고 돌아왔을 때 가슴 한편에 남는 아련한 감정, 그 모든 것을 함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란 단순히 낯선 곳으로의 이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떠올리는 어떤 풍경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어딘가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아,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주는 안정감 뒤에 숨어있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상에서 잃어버린 나라는 사람의 조각들을 낯선 골목에서 주워 담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은 살아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의식이라고 믿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온도, 낯선 냄새 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잠에서 깨어나고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이 세계 한복판에 발을 딛고 서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행지의 풍경 하나, 그곳의 냄새와 소리, 온도까지, 그곳에 잠시 머물렀던 내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마 당신은 그 장면을 추억하는 지금 이 순간에 알게 모르게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여행은 떠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얼마나 자주 그곳을 꺼내보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혹은 기차에서 우리는 흔히 다짐을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느꼈던 여유를 일상에서도 잃지 말자고. 하지만 막상 바쁜 일상에 복귀하면 그 다짐은 일주일도 채 못 가서 사라지고 맙니다. 살림은 점점 바래고 휴대폰 수 수백 장의 사진만이 그곳에 다녀왔다는 증거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은 정말 쓸모없는 도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지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내면의 풍경 하나를 얻는 일이야말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풍경은 당신이 지루한 회의 시간에 혹은 밤늦게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잠시 눈을 감으면은 언제든지 당신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경들, 밤 공기 속 바이올린 소리, 그리고 당신의 어깨에 내려앉았던 부드러운 노을빛까지,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바라지 않는 마음속 여권처럼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아래 연변의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8월 4일 새롭게 오픈한 롱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리스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리조트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정시에 위치한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2026년 8월 4일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 리조트 총경리 왕모수는 개원식에서 연변의 민속 문화의 맥락을 깊이 있게 녹여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민속의 활성화, 문화관광의 발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자연경관과 고대 건축, 민속체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했습니다. 향후 문화를 뿌리로 삼아 민속유산을 전승하고 고객 중심의 봉사로 리용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향촌 지능을 견인하는 연변의 대표적인 민속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3억 5천만 원, 부지 면적은 11만 1,800m에 달하며 문화체험, 미식관광, 프라이빗 온천 숙박, 공연이 어우러진 몰입형 민속 휴양 목적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래 핵심 관광 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번째는 장금공입니다. 장금공은 리조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조선족 전통 건축 미학을 재현했으며 해란의 아들, 딸들, 2년 3생 등 실경 공연이 늘 상연돼서 조선족 선조들의 이주와 개척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육도시장입니다. 청나라 말기 육도구에 번성했던 상업 풍경을 재현한 곳으로 70여 개의 가게가 모여 냉면, 불고기, 막걸리 등 연변의 정통 미식을 제공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다음은 대통가입니다. 대통가는 몰입형 문화창작 거리로서 28개의 무형문화유산 공개 및 특산기념품 가맹점이 있으며 NPC 상호작용 포토존이 마련돼서 관광객들이 그림자 극장 같은 민속 풍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산월 프라이빗 온천 민박입니다. 이는 산을 따라 지어진 조선족 전통 양식의 민박으로 각 마당에는 독립된 실내 온천이 갖춰져서 고요한 휴양과 레저 양생 경험을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특색 체험 및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소 리조트 내에서는 시간대별로 기러기 남쪽으로 날다, 칼춤, 해란 시대쇼 등 다수의 조선족 특색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개원 기간 동안 7일 연속 야간 대마 불꽃놀이가 펼쳐져 밤하늘과 산수 풍광을 장식했습니다. 이 리조트는 북방 문화 관광의 성수기, 비수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봄과 여름에는 민속 관광과 체험 학습을 위주로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온천과 겨울 스포츠 항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리조트에 오셔서 다양한 이색적인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떠나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의 배낭을 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비행기 표를 끊고 떠나는 여행만큼 강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날들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간직한 여행지의 조각들을 현실에 불러오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는 길에 동네 카페에 잠시 들러 낯선 음악을 들어보는 것, 평소 타지 않던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는 것, 일요일 아침 서툰 솜씨로 요리를 만들어보는 것, 그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 마침내 일상 전체를 하나의 긴 여행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살아보면은 평소에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하고 작은 행복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던 설렘과 호기심을 다시 되찾고 지친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행의 힘입니다. 우리도 함께 잠깐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내가 가장 걷고 싶은 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어떤 모양입니까? 저는 프라하의 카를교우를 천천히 걷고는 상상을 자주 합니다. 돌바닥에 부딪히는 발소리, 먼 데서 들려오는 거리 악사의 바이올린 선율, 그리고 노을이 강물에 녹아 내리는 풍경.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품고 걷고 있습니다.

여행의 매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든 영화 같은 장면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멀리 가야만 이런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도 숨은 명소가 많습니다. 저는 가끔 일부러 아무 버스나 타고 종점까지 가보는 여행을 떠납니다. 목적지도 없이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 밖으로 스쳐 지나는 골목과 사람들을 구경하다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에 온 듯한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인데도 말이죠. 여행이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시선의 이동인가 봅니다.

이번 연변의 관광지 소개는 여러분에게 다소 낯선 곳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선년주목 원시삼림공원입니다. 선년주목 원시삼림공원은 길림성 연변조순족 자치주 화룡시 발가사 림업국 선봉림산작업소에 위치하며 선봉국가삼림공원의 핵심 구성 부분입니다. 연길에서 장백산으로 가는 관광루트상에 있으며 연길시에서 약 97km, 장백산에서 약 110km 떨어져 있습니다. 핵심 구역 면적은 약 1300헥타르이며 선봉 국가삼림공원의 총면적은 19,000여헥타르에 달하고 삼림 비봉률은 무려 98%에 이르러 생태관광, 과학교육, 휴양을 아우르는 천연 산소 공간입니다. 아래에 이 특색 경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년 주목입니다. 공원 내에는 국가 1급 보호 식물인 주목 두 그루가 보존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나무는 수령이 1360년이고 높이 18m이고 흉고 직경은 84cm에 달해 식물계의 팬더라 불리며 제4기 빙하기 이후 남겨진 희귀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몸에 좋은 음이온입니다. 공원 내 음이온 농도는 매 립방센티미터에 2만 개에서 5만 개에 달합니다. 이는 도시나 평지보다 10배에서 수십 배 높아 신경이완, 숙면촉진, 피로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셀라늄이 풍부한 환경입니다. 셀라늄은 장수원소이자 항암원소로 불리며 대기와 토양 내 셀레늄 함량이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이곳을 천연 건강양생 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자연경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천년주목 원시삼림공원 내에는 총 길이 5km에 달하고 지하에서 흐르는 물소리 청취가 가능한 지하 암함입 매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안개나무띠를 형성하고 있는 고산 안개나무 등 42곳의 명소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천년주목 원시삼림공원에 오시어 건강에 좋은 체험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제가 혼자 떠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일정을 빽빽하게 짜지 않고 그냥 바다 냄새 이끌려 무작정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소리만이 제 주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제 마음속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꼭 바다가 제 마음을 씻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일에 조금 지쳐있다면 오늘 밤은 잠시 마음속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고픈 여행지로 마음껏 상상의 여행을 떠나보는 겁니다. 그 상상 속에 설렘을 느끼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며 다시 내일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진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학창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순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동행자를 노래한 가요. 최군 작사 박동호 작곡의 안동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인생길 우리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가끔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우정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를 겁니다.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더 힘을 냅니다. 정선화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엄마들의 든든한 친구,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밥상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보라색과 초록색의 향연, 바로 애호박과 가지를 준비했어요.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돌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채소, 그냥 볶아 먹기만 하시나요? 오늘 방송 듣고 나시면 애호박과 가지를 평생 잊지 못할 맛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애호박과 가지 그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먼저 애호박과 가지 이 두 가지 채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파헤쳐 볼게요. 애호박은 90% 이상의 수분이지만 그 안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주고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여름철 햇빛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게다가 칼륨이 많아서 더위에 지친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부종까지 잡아준다고 하니 여름에 애호박을 드셔야 하는 이유 확실하죠?

그리고 가지. 가지의 그 진한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덕분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가지 껍질에 이 성분이 집중돼 있으니 가지는 절대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또 가지를 자르면 금방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폴리페놀 산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가 공기와 만나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건데 이 갈변 물질도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색으로 변하는 게 걱정되시면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애호박과 가지, 이 두 가지 채소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가지의 부드러운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애호박의 수용성 섬유질은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더운 여름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이렇게 담백한 제철 채소로 가족의 장 건강을 지켜주는 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요?

건강 효능을 알았으니 이제 장 보러 가볼까요? 아래 애호박과 가지 지혜롭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복원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애호박부터 봅니다. 고를 때는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단단하고 탄력이 느껴져야 바로 신선한 거라고 합니다. 껍질이 너무 반짝거리는 건 오히려 덜 익은 거고 적당한 광택의 표면이 매끈한 게 좋아요. 그리고 꼭지를 한번 보세요. 이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초록색을 띠고 있어야 오래 갑니다. 너무 큰 애호박은 씨가 굵고 식감이 떨어지니 15 내지 20cm 정도의 적당한 크기가 가장 맛있습니다.

다음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탄력이 생명인데요. 손으로 살짝 쥐었을 때 펴지는 탄력이 느껴져야 돼요. 껍질은 매끈하고 윤기가 나며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지 아래 초록색의 꼭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신선하고 가시가 살아있는 게 그날 당일 딴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무거울수록 좋다고 합니다. 가벼운 건 수분이 날아간 거니 피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애호박과 가지의 보관법입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서 비닐에 그냥 넣으면 쉽게 물러집니다. 키친타월로 하나씩 감싸서 밀봉팩에 넣고 냉장고 야채실에 두면 일주일 더 거뜬한데요.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는 특히 추위에 약합니다. 냉장고에 넣을 때에는 신문지로 감싸서 서늘한 곳에 두는 게 좋고요. 혹시 요리하다가 잘라서 남은 가지는 물에 담궈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애호박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이면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나중에 볶을 때 숨이 너무 죽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레시피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이제부터가 정말 기다리셨던 맛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호박과 가지를 가지고 총 5가지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레시피, 애호박으로 만드는 간장 애호박 볶음입니다. 먼저 애호박 1개, 양파 1/2개, 대파 1/2대, 간장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참기름과 통깨 준비해주세요.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고 소금 한 꼬집 뿌려 5분 절인 뒤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대파와 마늘을 향기나게 볶습니다. 애호박을 넣고 센 불에서 2, 3분 동안 재빨리 볶아주세요. 애호박이 살짝 투명해지면 간장과 올리고당을 넣고 양념이 배도록 뒤적여줍니다.

마지막에 참기름과 통깨를 듬뿍 뿌리면 끝입니다. 이거 안 하면 밥 한 그릇 뚝딱이겠죠?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애호박으로 만드는 매콤 애호박전인데요.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도 최고죠. 재료는 애호박 1개, 부침가루 1컵, 물 4분의 3컵, 고춧가루 2분의 1큰술, 그리고 소금과 식용유 준비해주세요.

먼저 애호박을 0.5cm 두께로 동그랗게 썰어 소금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부침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들고 매콤함을 원하면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애호박을 반죽에 푹 담가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지져줍니다. 여기에서 비법이 있어요. 튀길 때 애호박 위에 슬라이스 치즈 반쪽을 얹어 함께 지지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간장이나 초간장에 찍어 드세요.

이번에는 가지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레시피 가지 덮밥입니다. 재료로 가지 2개, 갈아낸 돼지고기 100g, 대파, 청양고추, 간장 3큰술, 굴소스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준비해 주세요.

바지는 길이로 반 잘라서 반을 갈라서 이 3 내지 4cm 길이로 썰고 전분을 살짝 묻혀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줍니다. 혹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도 됩니다. 그리고 팬에 다진 마늘과 대파를 볶다가 간 돼지 고기를 넣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소스, 설탕, 물 반컵을 넣고 끓이다가 튀긴 가지를 넣고 양념이 배도록 졸여줍니다.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뜨거운 밥 위에 올리면 그야말로 혼자서도 두 그릇은 거뜬한 가지덮밥 완성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 가지로 만드는 고추장 가지나물인데요. 밑반찬으로 딱입니다. 재료로 가지 3개, 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1/2 큰술, 간장 1큰술, 다진 마늘 1 작은술, 참기름 그리고 통깨를 준비해주세요. 가지는 길이로 반 갈라서 1cm 두께로 썰고 찜기에 5분 정도 쪄줍니다. 혹은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도 되겠습니다. 찐 가지가 뜨거울 때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그리고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아, 명심하세요. 뜨거울 때 양념이 더 잘 배어든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과 통깨를 듬뿍 넣어 마무리합니다. 냉장고에 2, 3일 두고 먹으면 더 깊은 맛이 나요. 비빔밥에 넣어도 일품입니다. 여기서 팁 또 하나 있어요. 가지나물은 꼭 기름을 넣지 않고 무쳐야 돼요. 그래야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살고 나중에 먹을 때 느끼하지 않답니다.

된장의 구수함과 가지의 부드러운 식감이 만나면 더위에 지친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 들어요. 게다가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좋고 가지의 식이섬유가 더해져 여름철 변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 국물 한 그릇이면 밥 한 술이 절로 넘어간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그럼 만들어 볼게요. 가지 2개, 애호박 4분의 1개, 대파 반개, 청양고추 1개, 된장 2큰술, 고추장 2분의 1큰술, 다진 마늘 1 작은술, 그리고 멸치, 다시마, 육수 4컵 준비하세요.

바지는 어슷하게 두껍게 썰고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가지에 소금을 뿌리지 마세요. 소금 뿌리면 물이 빠져나가서 국물이 깊지 않아집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붓고 끓이다가 된장과 고추장을 국자에 풀어 서서히 녹여줍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과 애호박을 먼저 넣고 2분 동안 끓이다가 가지를 넣어줍니다. 가지가 투명해지고 숨이 죽을 때까지 중불에서 5분간 더 끓인 뒤 마지막에 대파와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얹고 불을 꺼주세요. 애호박은 부드럽게 가지는 매콤하게 이 두 채소만 잘 활용해도 여름 내내 밥상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껍질입니다. 애호박의 베타카로틴과 가지 안토시아닌은 모두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껍질 깎는 칼은 집어넣고 솔로 문질러 깨끗하게 씻어 껍질채로 요리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여름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채소 보라색과 초록색의 향연 애호박과 가지를 두고 건강 효능에서부터 고르는 법 그리고 맛있는 요리까지 만들어봤습니다. 간장 애호박 볶음, 매콤한 애호박전 그리고 가지 덮밥에 고추장 가지 나물까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주부님들 모두 애호박과 가지로 만든 건강한 한 끼로 가족들의 체력도 입맛도 확 살려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어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이곳의 밤은 네온으로 빛났지만 고향의 밤은 별빛으로 빛납니다. 그곳에 가면 여름은 더 짙어지고 겨울은 더 차갑습니다. 별은 쏟아질 듯하고 겨울물은 발목을 감쌉니다. 고향은 내가 자란 땅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자라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요늘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김동규의 소필, 고향 목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고향은 언제나 인간 정신의 그 터전에 자리 잡고 있다. 하여 고향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고 고향이 심어져 있는 그 정원은 언제나 봄이고 사철 푸르기만 하다. 우리 마음속의 고향은 그렇게 풍요롭고 항시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다. 이영만리 어딜 가도 고향은 인간의 꿈의 동지이고 오매 불망 그리운 유토피아다. 태어난 곳이라는 그 감격과 환희, 하여 고향은 어머니 모체 다음으로 귀중한 것이기에 인간은 모두가 자기의 고향을 아끼고 사랑한다. 인간이 고향을 버리고 떠날 때만큼 허탈감에 빠질 때는 없을 것이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여유가 없고 급급하다. 하지만 누구나 고향에 돌아올 때는 들떠있고 대범해지고 신사다워진다. 고향은 마치도 가을 하늘에 걸린 달처럼 그렇게 시르면서도 은근하고 고향은 언제나 마음의 텃밭에 자리를 잡고 떠날 줄 모른다. 비록 타향이라도 정리들면 고향이 된다지만 고향만은 영원히 가슴에 뿌리를 받고 아지를 치고 잎을 키운다. 금이 환향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모든 운명을 고향과 연계시키고 살아간다. 실패와 착오를 두고도 고향 앞에 부끄럼을 느끼고 승리와 성공은 고향이 가져와 자랑하고 과세에 보고파하는 것이 인간이다. 고향은 귀여운 자식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 품이다. 고향 땅에 비뚤비뚤하게 그려놓은 동년의 그림,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동반하여 귀가를 부르던 어머니 목소리, 알몸뚱이를 감실감실 태워주던 고향의 여름 해와 고추를 달랑이며 뛰놀던 강변의 모래밭.

하여튼 누구나 고향을 떠나면 고향에 대한 추억에 잠겨 잠깐이나마 야망과 욕구를 버리고 목가적인 환상에 잠기곤 한다. 사람들은 자애로운 어머님이 내내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빌듯이 고향이 창성하고 자랑 많기를 축원하면서 살아간다. 타양에서 만난 고향 사람은 전에 어떤 알력이 있고 오해가 있든 만나면 모든 것이 풀리고 지기로 된다. 한 고향이라는 조건 하나로 서로가 경계를 허물고 진정을 꺼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서로의 만남 속에 고향에서 서글펐던 편린들이 삭제되어 버리고 손을 뜨겁게 잡는다. 이 모든 것이 고향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다. 사람들은 한 고향 사람이라는 유대 하나로 전에는 앙숙이던 기억밖에 존재끼리도 서로가 너그럽게 양해를 하고 포섭을 하면서 지기가 되는 것이다. 그때면 사람들은 고향을 안주삼아 마주앉아 서로가 자기 주머니를 풀려하고 고향 추억과 자랑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물론 고향의 부모나 아내, 친구들이 있어 고향이 더욱 소중하고 따뜻하겠지만 고향은 안원과 추억과 꿈이 서려 있는 곳이다. 타양에서 허둥지둥 실패를 거듭하고 거칠한 몰골로 고향으로 돌아와도 고향은 투정없이 받아주고 너그럽게 안아준다. 하여 타양에서 저녁술 한잔 마시고 족잠이 들었던 나그네 가슴에 서리서리 탈에 초르는 애소는 끝머리에 부지직 간장이 타는 한숨이 서려있고 자식을 고향에 두고 타양으로 떠난 여인의 마음에는 응어려진 탄식과 함께 이른 저녁 하늘에 한 점 두 점 돋아나는 별처럼 눅눅한 그리움이 아련하게 젖어든다. 고향은 너그럽고 투명하다. 하여 경솔하고 성급하고 고고한 지사나 과묵한 협객도 고향 앞에서만은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의 동년을 찾는다. 흙먼지 속에서 이쑤시개 물고 좌판을 기웃거리는 동네 감초 같은 여유 있는 영감들도 누가 자기 마을의 허물이라도 입에 담으면 발끈하기도 한다. 구질구질한 삶의 현장에 밀착해서 허우적거리던 민초들도 해가 뜨면 타양길을 걷고 달이 뜨면 고향을 생각한다. 고향의 가닥가닥을 치밀하게 사랑한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고향은 보들보들한 여인의 품 같은 곳이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고향을 떠난 김삿갓은 10년 만에 꿈속에서 어머니를 보고 백리길을 허둥지둥 고향으로 달려갈 때 가슴 귀퉁이에서는 뭉게뭉게 사무친 향수가 솟구쳐 올라 고향집에 도착하자 삽장문을 벌컥 열었다. 낮잠 자던 삽살 강아지가 콩콩콩 짖어대니 김삿갓은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을 했다. 태양을 보지 않으려고 언제나 삿갓을 쓰고 다닌 반란객 김삿갓이었지만 그 삿갓 밑에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애착과 끈끈한 고향애가 도글도글 익어 있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과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건전하고 활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고향은 안식처이고 고요한 항구다. 인간은 모태의 탯줄을 끊는 아픔이 없이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듯이 고향을 버리는 자체가 곧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다음 수필입니다. 전복선의 수필, 지붕나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북쪽 베란다에 나서면 건너편 아파트 옆에 반자로 가로붙여 지은 창고 지붕이 내려다 보인다. 거기에는 지금 묘하게도 여지껏 가탈 없이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콘크리트로 주저에 얹은 지붕에 어찌 나무가 자란다. 돌바위나 모래톱에 자라는 나무는 그래도 기저에 토질이 있어서 가능하련만 이거야말로 극상에서 한뼘 두께의 공간뿐임이 빤하지 않는가. 그것 또한 한 햇살이 불이라면 몰라도 몇 해를 두고 해마다 계속 그대로 이어 살며 자라는 단연생 수목이니까. 과연 불가사의한 일이로다. 따라서 이런 기박한 초소의 생의 운명이 걸린 나무의 처지가 저기 측은해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 뇌리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다. 4살 입에 수수깡을 물고 뛰놀다가 엎어지면서 시신경의 치명상을 입고 봉사가 되어

70여 년을 꼬박 홀로 그 한 곳에서 붙박혀 살아오고 있는 맹인이 있다. 그가 얹혀 살던 형님과 형수는 20년 전에 다 작고하고 한 마을에 살던 조카네들도 외지나 한국으로 떠난 형편에서 안 못 보는 처지로 어떻게 홀로 살고 계실까. 그래도 그는 여전히 개딱지같이 주저앉은 옛날 그 집에서 덤덤히 살아오고 있단다. 그래도 그는 인간으로서 이웃의 보살핌이 있고 더군다나 최근 년엔 정부의 혜택도 얼마간 있어 생계 도모는 별로 문제시 되지 않는단다. 허나마 지붕나무는 사정이 좀 다르잖은가. 사람이 일부러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또 갖고 줄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베어 버려지지 않으면 다행일 신세다. 생이란 신진대사의 표현이다. 나무도 생물인즉 그 어떤 유기물을 섭취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헌데 지붕나무는 무얼 먹고 살며 자랄까? 옆다란 콘크리트판 위에서 다만 물일 뿐 그것도 이따금 내리는 빗물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울 텐데. 글쎄 사람도 풀만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렁이만 주워 먹고 사는 종족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바도 있지만 그들이 먹는 건 그래도 유기질이 아닌가. 하지만 지붕 위의 나무는 그래도 지붕나무는 빗물만으로도 자랄 수 있으니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저절로 우연히 자리 잡혀 살아가는 지붕 위의 나무. 사는 한 제 자리를 기어이 지키려는 굳은 절개. 그래서 지금 어른의 키를 넘을 정도로 커서 거인의 엄지손가락만큼이나 굵어진 수준은 저 홀로만 어석커서 제목나무로 돼보려는 허황한 욕심을 포개고 밑대목에 자꾸 새야지만 더 칠 뿐이다. 또한 건축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의리를 지켜 부리의 란계를 절제하며 청렴을 고수하는 그 지조. 그래서 그에겐 어은 일곱 아재의 새 생명이 더 태어났다. 아, 지붕나무의 고상한 지조여. 판자 지붕 남쪽 현으로 양지바른 곳에 지우쳐 조용히 살아가는 나무. 그 아래쪽 통로로 급급히 오가는 사람들은 이 나무의 존재조차 감지하는지 모르겠다. 허나 이 나무는 아무도 개의치 않고 여유작작 살아간다. 이런 지붕나무의 그 느긋한 생활 자세, 모름지기 부럽기만 하다. 지붕나무의 생활 자세, 이러하거니와 그의 성품 또한 고요한, 즉 그의 마음 역시 어찌 편안하지 않으랴. 하거늘 이 나무가 지붕에서 살며 자라고 있으나마 누군들 성가시게 여기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다. 지붕에서나마 삼가 뿌리박고 조심히 살아가고 있는 지붕나무는 여타의 수목들과 마찬가지로 봄이면 어김없이 연록색 잎을 돋치고 여름이면 진록색 잎을 피우고 가을이면 단풍든 잎을 빛내고 겨울이면 희디흰 눈꽃을 떠이며 계절의 순환을 알린다. 따라서 사람에게 유익한 산소를 얼마만이라도 더 방출하는 동화작용을 한다. 대기무예이다. 얼마 전까지만도 온몸을 노란 단풍잎으로 곱게 단장하고 미풍에 하느작 하느작 춤을 추고 있던 지붕나무가지가 요즘 내려다보는 나의 눈엔 서글프게도 벌거숭이로 안겨왔다. 그 대신 그 주위에 새까만 원형의 깔개가 펼쳐져 있었다. 경한 눈길로 자세히 여겨본 즉 아마 누군가 검은 부식토 한 소쿠리 올려다 나무 주위에 부어놓고 비지를 한 모양 같았다. 그리고 서 있는 나무는 여전히 태연스러웠다. 드디어 나는 아 고마워라. 나보다도 이 기특한 생명에 더더욱 왼심 써주고 계시는 분 있었댔구나 하며 감격하기도 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존재 가치야말로 과연 아름답고 묘한 것들이 아닌가.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였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아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전에 중화독서본은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 몇 권을 추천했습니다. 먼저 지구의 심장소리를 들으라는 책입니다. 지구의 깊숙한 곳을 향한 용감한 탐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작가 하근명이 창작한 이 보고문학 작품은 심지 타림과기로 시추정 1만 미터 시추의 웅장한 과정을 전경으로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심지 탐사가 0에서 세계 선두로 도약하는 로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세실의 대국 굴굴기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어린 독자들은 과학과 신앙을 탐구하는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막 로전사의 소리 없는 견지가 있고 지구 중심을 향한 탐사자들의 끈질긴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 책은 요람이란 책입니다. 강서성 위도현 한 객가인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연성이라는 할머니는 모두에게 깊은 사랑을 받는 자상한 로인입니다. 1934년 여름 연성 할머니의 아들 박미소는 홍군에 입대하여 부대를 따라 이동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며느리가 갓 낳은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하고 생생하게 펼쳐지는 이야기, 피와 불의 역사와 성장 서사는 이 작품이 작은 장면적 서사와 소인물에 대한 관심을 통해 소소한 의미에서 큰 의미를 드러내는 혁명적 서술 모식을 확립했습니다. 다음은 강자심이란 책입니다. 작가 마전사가 쓴 이 작품은 아동의 시각으로 10세 소년 성야가 어머니를 따라 국가 강자 기장 중심이 있는 작은 섬으로 이주한 후에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섬에서 성야는 강한 자기장 장치가 친구 류창수의 성공적인 수술을 돕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동료들과 함께 지자기 교란으로 좌초된 무라치를 구하며 생체 자기 내비게이션 칩을 이용해 무라치 집단을 구조합니다. 저자는 강 자기장 곽 중심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조사하고 상시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상 상태 강 자기장 실험 장치가 무에서 유로 뒤따르던 대로부터 세계 기록인 45.22만 가오스를 돌파하기까지의 전 도약 과정을 전경식으로 생생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능 묻은 축구공이란 책입니다. 이는 작가 오몽천이 쓴 현실조의 아동소설로 섬서성 남부 한 시골 축구 소년의 성장과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령 산맥의 깊은 곳에서 소년들은 빈곤과 편견에 맞서 싸우며 축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작품은 진령 산맥 남쪽 기슭에는 한중 지역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및 민속 풍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산간 지역 인민들의 불굴의 생존 의지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구가했으며 시골 마을의 큰 변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산을 만나리라 라는 책입니다. 이는 구공후 작가 왕록이가 쓴 아동소설입니다. 소녀 이라는 지나친 관심과 편과하는 성적을 피해 학교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치 증조 할머니가 남긴 20여 마리의 양처럼 하라산 사회를 막막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생님과 어머니가 여러 번 그에게 재입학을 권고했지만 그는 모두 회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집을 떠났던 아버지의 귀환은 가정의 곤경을 완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생활에 짓눌려 숨이 막혔고 방향을 잃고 어쩔 바를 모르던 이라는 문학 속에서 삶의 빛과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다음은 천막 서커스단이란 책입니다.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텐트, 갈 곳이 없는 동물들, 텐트 꼭대기에서 별을 보는 한 아이. 이곳은 천막 서커스단입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고 전문적인 조련사도 없으며 아버지와 동물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정만이 남아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박수 소리가 사라지면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의 안식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소년 잠두는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긴 로종에 나섭니다.
양주대학 문학원 겸직 교수인 탕성난이 쓴 이 작품은

작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년과 작별하고 친구와 작별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 알았던 서커스단과 작별합니다. 소년 잠두는 기나긴 로정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읽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장 소중한 기억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한여름의 방정식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한여름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 일명 탐정 갈릴레오와 소년 교헤이가 우정과 교감을 엮어가는 과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료관을 운영하는 고모네로 놀러가던 소학생 교혜이는 기차 안에서 회의 참석차 같은 곳으로 가던 대또대학 물리학부

육아와 교수와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교회에는 유가와에게 고문의 여관을 소개하고 유가와는 그곳에서 며칠을 묵기로 합니다. 두 사람이 려관에 온 다음 날 또 다른 투숙객인 스카하라 마사스구가 항구 근처 바위 위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그는 전 경시청 형사로 밝혀지고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추락사로 단정했으나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스카하라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마을에 온 이유와 사망 과정이 미궁에 빠진 가운데 유가와는 16년 전에 일어난 한 살인사건의 진상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려관 가족이 숨겨야만 했던 중대한 비밀에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교회가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설의 묘미는 무엇보다 마지막 반전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 그 부분에서 펼쳐집니다. 사건을 추적하던 유가와는 조금씩 진상에 다가서지만 이번 사건의 결말이 잘못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뒤틀릴 우려가 있다며 끝까지 사건과 범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결말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것은 사고인가 살인인가, 과연 유가와가 눈치챈 사건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숨막히는 사건 전개와 추리가 속도감 있게 펼쳐지는 이 소설은 마치 눈에 잡힐 듯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 같은 묘사와 살아 움직이는 개성 있는 캐릭터, 그리고 마지막 몇 장을 남겨두었을 때까지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전으로 개이고 소설의 묘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 과학을 기반으로 한 냉철한 추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저자의 특징이 잘 담긴 이 작품에서 저자는 어른을 불신하는 소년과 논리적이고 못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싫어하는 유가와의 조합으로 명랑한 분위기를 내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유가와가 처음부터 사건에 관련되는 일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유가와가 사건에 먼저 개입하며 어떻게 해서 탐정 역할을 맡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간의 작품들과는 다른 분위기로 그려낸 이야기를 읽어나가며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자 특유의 흡인력 넘치는 서사와 과학적 추리가 흥미롭게 펼쳐지며 차가운 추리 뒤에 따뜻한 인간애와 짠한 감동을 선사하는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소학교 때 배운 수학 방정식이 떠오릅니다. 어려운 수학 방정식이라 해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열심히 노력해 풀다 보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방정식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신재호 작사 박길병 작곡의 사랑길 보내드립니다. 서로 마음 맞춰 손잡고 걷는 사랑길 최레나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밤거리의 아련한 그리움을 노래한가요? 허욱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나의 밤거리 보내드립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동렬 작사, 송기화 작곡의 석양노을 준비했습니다. 석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저 석양의 붉은 빛처럼 인생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느껴보는 것 어떨까요? 류림 박볶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백지장에 비유합니다. 새하얀 백지장에 자신만의 색채를 넣으면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하겠죠. 김신자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백지 한 장 보내드립니다.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어릴 적부터 함께 의지하며 자란 형제자매, 가족에 대한 감사와 깊은 정을 담은 박경만 작사 작곡의 내 부모 내 형제 보내드립니다. 뒤처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 창작된 최현 작사 방동철 작곡의 장백의 선녀 보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 쌍의 물새가 나란히 날아오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가요? 엄호연 작사, 김명수 작곡의 물새 한 쌍 날아왔네 보내드립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이 오면 부지런히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풍년을 기대하는 소박하고 행복한 농산일을 노래한 가요. 장동훈 작사, 엄명범 작곡의 밭갈이 가세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안개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튼튼한 몸은 즐겁게 생활하는 기본이랍니다. 위생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건강 지식도 하나씩 배워보세요. 매일 바른 생활 습관을 들이면 몸도 활기차고 기분도 좋아지게 된답니다. 친구들,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마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8월 18일은 전국 머리카락 보호의 날입니다. 우리 머리에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정말 소중한 존재랍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머리카락이 손상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머리카락의 보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 자라나는 털을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신경도 없고 혈관도 들어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리발을 할 때 머리카락을 깎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아무 느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 그럼 머리카락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됐을까요? 주로 케라틴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분, 지질, 색소 그리고 소량의 미량원소도 들어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카락은 약 10만 가닥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머리카락은 단순히 우리를 예쁘게 꾸며주는 것만이 아니라 머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도 한답니다. 부드럽고 폭신한 머리카락은 탄력이 있어 가벼운 부딪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고 머리에서 나는 땀도 증발시켜주는데요. 네, 여기서 동요 한 곡 듣고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숨바꼭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소 머리를 잘 감고 있나요? 머리카락을 보호하려면 올바른 세척 주기와 방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두피가 기름진 편이라면 2일이나 3일에 한 번 머리를 감고 두피가 건조한 편이라면 3일이나 4일에 한 번 감아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 정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샴푸를 바로 머리에 바르지 말고 손으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머리카락에 얹어야 하는데요. 그 다음 손가락 안쪽에 말랑말랑한 살 부위로 부드럽게 문질러 안마를 해줍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톱으로 긁지 말아야 하는데요. 손톱은 너무 날카로워서 두피에 상처를 내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낭까지 손상시켜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죠. 마지막에 물로 머리카락을 헹궈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뜨거운 물이 아닌 온수인데요.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모낭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요 오솔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두피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여학생들은 편리함 때문에 흔히 머리카락을 묶는데요. 그 형식도 정말 다양합니다. 말꼬리처럼 길게 묶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동그랗게 빙글빙글 말아 올리는 학생도 있죠. 하지만 어떤 형식이든 머리카락을 너무 꽉 조이면 안 된답니다. 너무 세게 묶으면 모낭이 손상돼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으며 심하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동요 옥수수 엄마를 듣고 계속해 알아볼까요?

햇빛이 강한 날 우리는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죠. 그런데 머리카락과 두피에도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뜨거운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머리카락이 손상되고 두피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한답니다. 그러면 수분과 기름의 균형이 깨지면서 머리가 더 빠르게 기름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탈모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비교적 강한 시간인데요.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사용해서 머리카락과 두피를 햇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동요 야옹이를 듣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꽉 끼는 모자를 오랫동안 쓰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런 모자를 장시간 쓰게 되면 머릿속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머리에서 난 땀이 증발하지 못하면 모낭염과 같은 염증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모자를 고를 때는 너무 꽉 끼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자주 벗어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밤을 새운 적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8시간 내지 10시간의 충분한 잠을 자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모낭이 스스로 회복하는 황금 시간인데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면 모낭이 점점 위축되면서 머리카락이 상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편식하지 말며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요. 머리카락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걀, 살코기, 물고기, 콩류 등 량질의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적당히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두피 염증을 완화시켜 머리카락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전국 머리카락 보호의 날을 맞아 머리카락의 역할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머리카락 보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서 모두 건강하고 예쁜 머리카락을 갖고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연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메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과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위정수, 조위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예, 계속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박창호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중이 출신인데 42여 년이라는 중이 서이 조이 예, 이런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0: 네.
1: 예, 퇴직하기 전에는 예, 조약의 영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의병원에서 예, 주임 사업을 해왔는데 우리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예, 심리혈관계통 질병치료에서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예, 관심병, 신교통, 예, 하늘로신이 붙이라는데 예,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예, 최근에 또 예, 소화계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예, 환자들로부터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변비, 설사, 간염, 담낭염에 이러한 말죠. 소화계통 질병을 잘 치료해서 환자들이 말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호흡계통 질병치료에도 말죠. 예,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에,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박창호 주임이가 말이죠. 예, 호흡계통 질병치료를 잘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에, 립스에 잡아들면서 예, 아침 전 얼굴로 예, 날씨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 어떤 질병들이 이러한 말죠 계절에 잘 발생할까요? 에, 우선 먼저 예, 우리 호흡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에, 날씨가 싸늘하게 되면 예, 예전에도 예, 제가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는데 우리 중의학적으로 예, 병을 일으키는 말죠 원인을 갖다가 사기라고도 합니다. 시에 예, 1년 사계절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풍한, 서습조하, 이러한 말죠. 사기가, 예, 우리 인체에 말죠. 예, 영향을 주면서, 일종의 말죠. 병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날씨가 싸늘해지게 되면, 예, 사실 말해서 우리 풍한, 서습조하에서 본다 할 때, 예, 예, 한기에 한사가 말이죠. 예, 인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계통에 말이죠. 예, 영향을 주는 것이 예, 더 많습니다. 예,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가을이기 때문에 하나는 말이죠. 조사, 한사 이런 것이 결합해서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데 조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예, 우리 인체의 말이죠. 예, 진액을 말죠. 아, 손상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을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에, 늘상 에, 목이 말라 하고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서 간지러운 감을 느낍니다. 양양에. 그러면서 어떤 분들 말죠. 에, 진발성 기침을 하고 있어요. 전파하신 거소랍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예. 예, 목에 늘상 무엇이 붙어 있는 이 물감이 마저 나타납니다.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이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본래에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러한 계절이게 되면, 예, 그러한 질병이 마저 도질 수 있습니다. 재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침을 하고요, 가래가 성하고요, 어떨 때는 말이죠. 가래가 딱 붙어서 말이죠. 억질로 뱉어내리면 또, 예, 피 같은 것이 말이죠. 섞여 나올 때 있습니다. 다이슈에. 예. 그리고 급성으로 말이죠. 예.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예. 병독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지원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예. 병원 미생물이 예, 감염을 받아가면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체온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기침을 하고 가래가 생하고 가래를 억지로 파탄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또 말이죠. 예. 가슴이 또 뭐 답답하거나 예. 아파날 수도 있습니다. 심통. 예. 우리 호흡도라할 경우에는 말이죠. 예. 우리 인체에서 주약의 두 가지를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상호흡도, 하나는 하호흡도. 예. 상호흡도라 할 때는 말이죠. 코라든가 비두라든가 인후라든가 인고관이라든가 회염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조직들로 조성되어 있고요.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예.
2: 저도 지금 이 요추간판 탈출이 자고 신경통인데, 주약이 허리도 아픔이 자꾸 일수리 뻗침이 걷다가 자꾸 없겠다 가게 되고.
1: 예, 심하고 뭐예요?
2: 예, 강철수, 지금 청약도 먹고, 지금 친구도 맞고 이랬는데, 허리 아픈 것들 좀 많이 났고.
1: 예.
2: 하다가 자꾸 허리 아픔이 처음에서 없겠다 가던 그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2: 예, 오늘 예약했던 가다오겠다, 한 번.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기 다 됐습니다, 예.
2: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화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3: 네, 대통령이 정과 환자 환자한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나 진짜 환자한다. 근데 예. 반신이 이게 아이들 젊은 모습다만다
1: 예. 예.
3: 그리고 그 선생님 한그 선생님이 치료받은 영효과 대다 좋다만다.
1: 예예.
3: 예, 난 그 뭐냐 그가 예. 그래서 내 이제 이따가 뭐니 얘기 안 되겠다 나 영 선생님 다른 영 치료 영 대다 방금 영 다 해 치료 다 좀 다 드리지 다 해줍니다. 예.
1: 예. 그래야 되죠. 예.
3: 그예그 그 선생님이 그 나도 예 영양도 예, 해산한다고 이제 나도 또 20년 아까 때.
1: 그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
3: 그냥 오시면
1: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0: 안녕하세요.
1: 예. 또 전번에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이가 안 좋아서 밥 먹을 때이 아픈 것을 치료를 다 했는데 요즘 또 갑자기 감기 걸려서 다른 데 가서 댄지를 세나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낫지 않아가지고 지금 숨이 차고 기침도 나고 가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면을 치료하려고 박창호 주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1: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박이은덕 주임께 부탁하려 합니다.
0: 예, 무슨 정황입니까?
3: 기침도 나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던 것이 여러 번 청약 먹고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3: 이번에 또 다시 예약하려 합니다.
0: 예, 어떤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3: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4: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예.
4: 아니, 그, 저기, 신경주 치료하는 선생님이 따로 보이십니까?
0: 아, 박윤덕 선생을 찾으십시오. 예. 박윤덕
4: 중,
0: 박윤덕, 예, 중년에서 퇴직했습니다, 예.
4: 박윤덕.
0: 윤덕, 예.
4: 윤덕?
0: 예. 윤, 아, 예, 표, 예, 표, 예. 그다 박주임이라고 합니다. 중년에서, 예, 퇴직한 분, 예.
4: 무슨 거 합니까?
0: 예, 이분이 여러 가지를 다 치료하는데 지금은 실면증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4: 예.
0: 예. 예, 이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예.
4: 박윤덕입니다.
0: 윤덕.
4: 윤덕.
0: 윤덕.
4: 윤덕.
0: 예, 예.
4: 무슨 까입니까?
0: 아, 그 박주임이라고 찾으세요. 중년에서 퇴직한, 아, 예, 예.
2: 네.
4: 아니. 뭡니까?
0: 예?
4: 어쩌마 봅니까?
0: 예, 이분은, 예, 퇴직한 다음에 어쩌마 문진합니다.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5: 예, 전번에 내가 머리 너무 아프고, 목이 마르고, 자꾸 하품해가지고, 박윤동 그, 선생님을 한번 뵈왔는데,
0: 예.
5: 오늘 또 한번 더 보이자고, 예. 주문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5: 오전에 가면 됩니까?
0: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5: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5: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6: 예, 길태 중년 주임 박창호 선생님께 참을 드리려고 합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기침이 자주 하고, 카레가 많고, 기침할 예. 때는 목이 아프고,
0: 예.
6: 머리가 지긋지긋하여서,
0: 예.
6: 박창호 선생님이 청약을 먹었더니 좀 나아져서, 오늘 또 주인 박창호 선생님께 청약을 더 쓰려고 예약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6: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그러니까 그 길태종이의 박창호 선생님이 기침 가래를 잘 치료한대서
0: 예.
7: 그 약 질러 가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냥 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7: 전원의 증상이 심하게 나는 건 아닌데 밤중에 심하고 그 다음에 괜찮다가도 버스 타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용사계설에 기침이 막 나더라 말입니다.
0: 예, 예, 그렇죠. 예, 예.
7: 예, 그래서 좀 이번에 그 박창호 선생님이 중약을 먹고 근치시키려고
0: 예,
7: 찾아가려고 합니다.
0: 예. 부리를 뽑아야 되죠. 예, 예, 그렇지라. 예. 예, 그냥 오세요. 예.
7: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나는 이 예예를 오래 아는 이런 환자입니다.
0: 예예
8: 이 어찌가가 어서는 예예를 아는지 어서는 한 2년 좀 됐겠다.
0: 근데 예,
8: 제대로 치료 못해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약방에라 그래서 약을 한두 번 먹고서 낫을 것 같더라면 내버려두고 이래서 그러는지 이게 좀 오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 누보면

0: 계속 기침나고에 목이 간질간질하고 그다음 칼에 딱 있는데 떨어지신다.
1: 그렇죠. 그래,
0: 예. 예, 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찌인가 어느 땐가 이 목이 앞이 어느 요 다치도 아프더라 말입니다. 걔나 아닌가네 병원에가 검사가 그런 건 아니고 나쁜 병은 아니고 그냥 예니까 나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좀 써보라며 이래더라 말이에요.
1: 예예예.
0: 예, 그 선생 그래 나 중요한 거 보통 먹지 않아 뭐 그런다 말입니다.
1: 예.
0: 그래 내 그 길태숨이 이 라디오를 듣고서 이렇게 갔댔습니다. 그래 가서 그 약 먹은 게 지금 내 박창호 주임 선생 약 먹었습니다. 주약에. 그때 아까 나 거기서 그렇게 인도합대다. 그래 그 박창호 선생 약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그래 지금 여지간에 또 예 저는 이걸 내서는 크게 문제 없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예 어찌나가 요 무식의 목에 딱 좀 걸긴
1: 네 이물감이 있죠. 예, 예
0: 같은 감각이 있단 말입니다.
1: 예 검사람 이랬는데 예,
0: 검사람 이랬습니다.
1: 예, 네 압니다. 예
0: 선생님도 그랬대다. 그래서 우선은 크게 약아 그래서 한 번이나 갖다 써먹어봐라며 이제는 많은 문제 해결되고 괜찮다며 이랬다. 괜 것도나 네, 좀 오늘이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해 주십시오. 오늘 한번 더 배우겠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0: 두 번 더 재다 먹어야 될
1: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죠. 예, 예. 예 그냥 오세요. 예.
0: 오늘이 일찍 가요. 네, 박창호 주임 선생님 댁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저는 박창호 선생을 예약하다고 전화 받드린 바입니다.
1: 예, 무슨 상황입니까?
4: 저기, 아니, 전번부터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목이 간질간질하며 기침이 세고 난다.
1: 예, 예.
4: 운동할 때는 막 가슴이 아파나 할 지경입니다.
1: 아.
4: 그래서 저기, 그리고 기름 냄새를 맡거나 추운 곳 저기 매운 고추를 그 먹어도 예. 또 합니다.
1: 예.
4: 그래서 예. 그래서 전번에 그 박창호 선생님하고 두 번 가다 먹었는데 좀 많이 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용해 배워갖고.
1: 예예. 예. 그냥 그, 예.
4: 예.
1: 그냥 오세요.
4: 예 다시 예약해 주세요.
1: 예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오세요. 예.
4: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재영이 이사를 찾는데요.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예,
5: 제가.
2: 네. 네, 어떤 증상입니까?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네, 말씀하세요.
2: 어떤 증상입니까?
5: 네.
2: 네.
5: 발은 저리고 목은 돌릴 수 없고 심하면 뭐 쓰겁기도 했어요.
1: 예.
5: 네. 근데 재영이 의사한테서 한계려성 치료받았는데 저린 것도 좀 사라지고 메스꺼운 것도 좀 없어진 것 같았어요.
1: 예.
5: 네. 그래서 한계려성도 치료받고 싶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5: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기전화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6: 네, 저는 다리 아파서 다리 절며 다녔어요.
1: 예.
6: 그러던지 이렇게 중국이 소개를 길태중이 질러서 이렇게 강철수 주임 선생님이 잘한다 했어요.
1: 예.
6: 거기 가서 침 맞고 첨약 먹고 이런 것이 다리 아주 좋아졌어요.

0: 있어요.
1: 예.
0: 두 개 되는 것도 아프지 않고 그뿐이다 다녀요.
1: 예, 저는
0: 그렇지만 예.
1: 예.
0: 예, 그렇지만 한 번도 섭리하고 먹으려고 예약합니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0: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하호흡도랄 경우에는 말이죠. 예. 기관이라든가 기관지라든가 폐로 조성됐는데 이 호흡도에서 늘상 말이죠. 모병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 많이 인기됩니다. 하나는 비염이라든가 과민성 비염이라든가 비두염이라든가 그리고 급성 만성 말이죠. 인후염에 그리고 급성 만성 기관지염에 그리고 급성 만성 폐염, 기관지 천식, 이러한 질병들이 말이죠. 호흡도 질병에 속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나는 이거 소화자라야 되고.
1: 예.
3: 그리고.
2: 네.
3: 불이 굳으면서 변비가 거행했습니다.
1: 예, 예.
3: 그래, 어느 의사를 보면 되겠습니까?
1: 아, 지금 그, 소개라고 했는 박창호 주임을 찾으세요.
3: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1: 예, 예, 박주임. 예,
3: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립주에 들어서면서, 예, 지금에, 예, 급성이라든가 만성이라든가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급성 단계라 할 때는 조약에는 하늘로 빙면위성을 한데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감염을 받으면서 인후가 말이죠. 말라드거나 간지럽거나 심지어는 아파납니다. 이 단계를 말이죠. 우리 철저히 치료하지 않게 되면 어떤 분들은 또 만성 인후염으로 말이죠. 전변할 수도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당합니다. 예.
4: 저는 저번에 한번 중감기 했습니다.
1: 예.
4: 그래 하고 난 뒤그 뒤에 기관이 영 나빠가지고 기침도 나고 가래도 많이 성하고
1: 예.
4: 그다음에 맥이 없고 예, 밥맛이 없고 이래서 원장 선생님 찾아가 한번 보였습니다. 그래 약을 이국서 저다 먹었는데
1: 예.
4: 조금 낫긴 낫은데 오늘 또 좀 더가 비우자 그래.
1: 예. 그냥 오세요.
4: 예.
1: 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이 만성이라 할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런 감이 있습니다. 아프지는 않은데요. 예? 그냥 말이죠. 목에 무엇이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감이 있습니다. 예? 이물감. 예? 기실을 우리 현대의학에서 무슨 이기라든가 이런 걸로 검사를 해보게 되면 사실 무엇이 없습니다. 그 환자의 말이죠. 자각증시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치 기관지염이 온 것처럼 말이죠. 기침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제때 말이죠. 정확한 말이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잘 낫지 않으면서 병정이 상당히 말이죠. 길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몇 달간, 심지어는 몇 년간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병정이 길어지는데, 이때 되면 치료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물감이 있고, 기침을 하고,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말이죠. 변하게 됩니다. 성다에 쓰야, 쉰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음식을 삼킬 때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2: 네.
1: 마치 말이죠. 식도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 식도를 식관을 검사를 해보게 되면 큰 모병이 드러나지도 않는데 음식을 삼킬 때 말이죠. 돈인곤란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계절에 놓고 보게 되면 특히 면역력이 말이죠. 낮은 분들, 체질이 약한 분들, 급성 말이죠. 기관지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 미생물이 빈경위성으로 합니다. 예. 감염을 받아가지고, 예. 이 말이죠. 급성으로 반응되는 기관지염으로 고생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양의 산소가 몹시 말이죠. 모자라면서, 이 폐에 말이죠. 정상적인 생리 공능이가 많이 말이죠.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말이죠. 우리 제때 말이죠. 제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전해질이라든가, 하늘 노산전두 하는데, 이 병영이가 말이죠.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숨이 몹시 차하고, 기침을 하고, 이것을 또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또, 생명위험까지 말이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질병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은데, 이 문제를 또 말이죠. 우리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만성, 저색성 폐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폐에 있는 말이죠. 기능이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이, 호흡내과라든가 이런 데 입원할 정도가 됩니다. 호흡 쇠갈증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또, 생명위험을 말이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프로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말이죠. 호흡도 질환에서 보게 되면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연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되는 분들 속에서의 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15% 이상을 말죠 차지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에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하고 술을 반가워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자연환경과도 관계되는데 그곳이가 말이죠. 공기가 어느 정도가 말이죠. 오염됐는가 이게 따라서 말이죠. 그 지방에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느라면 직업이 필요하거든요. 직업종하고도 말이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말이죠. 펀천이라는데 먼지라든가 이런 말이죠. 그것을 많이 접촉하거나 또한 어떤 분들은 또 화학에 뭔가 되면 실험을 하거든요. 화학물질을 말이죠. 자주 접촉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이죠. 기초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만성기관지염에 이런 날씨가 차지거나 주위 환경이 말이죠. 좋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 전기가 부족해지면서 위외불고라는데 이 말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기를 말이죠. 막아내지 못합니다.
2: 네, 그래요. 내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의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5: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에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3: 육합동풍, 당나라 시기,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2: 한 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해 17일 가동됐습니다. 섭씨 22도의 서늘한 저녁바람이 한낮의 무더위를 가셔주면서 연변 대지는 특유의 피서 밤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연변의 동서를 관통하는 야간 문화관광 소비 맥락을 따라 훈춘, 도나, 연결 세 도시는 각자 우세를 발휘해 변경의 지역 우세, 발해 역사, 조선족 민속 등 독특한 매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야간 소비 새 전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의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되고 있습니다. 331 국도 변경도로 우세 의탁해 훈춘은 자가운전 진화 플러스 발해의 옛 정취라는 두 갈래 주선을 둘러싸고 복합형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해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정밀봉사를 제공하면서 연변 변경 야간 관광의 첫 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서늘한 저녁 바람이 훈추나 강변에 부는 가운데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과 캠핑카 차주들이 륙소 가로장터 무료 주차 구역으로 들어섭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선들선들 저녁 바람이 불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훈추나 강변 비나공원 옆에 위치한 가로장터입니다. 이 장터는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애완동물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장터는 또 이곳을 지나는 캠핑카와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훈춘 가로장터는 331 국도와 가까이 있습니다. 변경선을 따라 굽이굽이 뻗은 331 국도는 자가운전 애호가들로부터 극한 비경의 출발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장터는 올여름 새롭게 승격돼 무료 주차자리 200개, 충전시설 35개, 무료 급수 배수시설, 24시간 개방 화장실 등을 갖추어 길을 재촉하던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멈춰 쉬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장선생입니다. 맥주며 꼬치 구이며 없는 게 없다고 해서 한번 맛보자고 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들은 장터의 소비 사슬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꼬치구이를 비롯해 변경의 특색 음식들이 모두 갖춰져 대중의 야간 음식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소비 전경은 강변 장터에서 발해 고진으로 이어집니다. 훈추는 몰입식 옛 품격 야간 관광을 구축하고 실경 공연으로 역사 자원을 활성화해 야간 소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훈춘 발해 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야간 관광에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바래고 풍무와 엽창 관련 전경, 궁중연휴 분위기를 재현하고 소형기차 야간 관광 동선과 결합했습니다. 똑같은 조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바래 문화 가게와 엽창 특색 가게로 나누는데 여러 요소를 융합해 역사적 깊이와 민속 생활 정취가 있으면서도 독특한 표식을 갖기에 다른 고진과 차별화했습니다. 연변 변경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야간 소비 전경은 색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훈춘이 변경 자가 운전과 역사 몰입식 야간 관광을 내세운다면 도나는 대중에게 친근한 호수를 이용해 생활 소비를 깊이 발굴하면서 차별화 발전과 우세 상호 보완으로 연변의 다차원 야간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나 발해호 야시장은 일반 주민과 단거리 관광객들의 가장 소박한 야간 소비 수요에 초점을 맞춰 호숫가 생활 증취로 보편 혜택형 야간 소비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수십 개 특색 음식 매대가 호수를 따라 질색이 늘어섰고 굴, 쌀국수, 빙수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호숫가에는 간이 탁자와 의자가 알맞게 배치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여름밤 휴식 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나 주민 정명호입니다.

0: 저는 여기에 자주 옵니다. 이곳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 종류도 구전합니다. 저녁에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간식을 먹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연변의 야간 소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멋지고 풍부한 상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수부도시 연결의 강변 비서 야간 관광은 도시 야간 소비 핵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우와 통화 천연수교에 의탁해 2026 연길 비서 야간 관광 시즌이 전면 승격돼 유람선 관광, 음악 분수, 야외 문예 공연 등 다양한 수상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연면대학 인터넷 인기 간판벽은 두 가지 언어로 된 70여 개 간판이 변경도시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 오프라인이 련동하는 인기 명소를 조성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련영 관광객 장신섭입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연길에 온 첫날입니다. 밤 경치가 아주 좋고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구 부국장 서야입니다. 시원한 여름밤을 빌어 도시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지 관광객들이 연길을 찾아 강변의 밤 풍경을 구경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야간 문화 관광 활동을 잘 조직해 연길 비서 문화 관광 명함을 더 빛내겠습니다. 불빛은 밤을 밝히고 소비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독특한 매력이고 변경 지역 우세, 발해 역사, 조선족 민속은 복제할 수 없는 핵심 특색입니다. 군춘, 도나, 연길 세 도시에서는 동질화된 야간 관광의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야간 소비 분야를 정밀하게 확장하면서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맥락을 뚜렷하게 형성함으로써 야간 경제를 효과적인 소비 장성점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1: 북경 복장 학원에서 조치하고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조문물국에서 지지하며 연변 박물관 중화여자학원 문화전파 및 예술학원에서 협조한 2026년도 국가예술기금 전파교류보급 지원 프로젝트 육합동풍 당나라 시기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15일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북경 복장학원 전임 원장님이 교수인 가영림, 부조장 윤조휘,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이며 중국명사학회 부회장인 조련상,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 등 지도일꾼들과 전문가, 학자들이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윤조휘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발해국 문화의 중요한 발상지와 핵심 지역으로서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발해 역사문화 연구 성과를 집중 전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수가 발해 문화라는 명함을 더 빛내고 문화관광융합발전에 힘을 실으며 지역문화 연성 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연변주에서는 앞으로도 발해국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해석, 보호와 이용 사업을 잘하고 연변의 역사 이야기와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문화가 전승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고 교류 속에서 공감대를 응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어 윤조휘와 가영림이 함께 첫 전시 현판을 제막하며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인물 복식 모조 제작 프로젝트는 조련상 교수가 앞장서 다학과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정효 공주묘 벽화를 주요 근거로 문헌 고증, 그림 분석, 실물 대조 등 방법을 통해 벽화 속 인물들의 복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복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1년간의 연구를 거쳐 12개 인물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12세트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호위 무사, 악사 등 5가지 유형의 인물과 원룡포, 갑주 등 11가지 유형의 복식을 아우릅니다. 전시는 4개 단원으로 나뉘어 역사 연구에서 복식 복원, 나아가 문화 전파에 이르는 완전한 전시 맥락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번 육합동풍 전시를 연변주에서 여는 데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데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고

0: 현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고향이 이렇게 깊은 문화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전통 문화를 고양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관광객 손승념입니다. 연변의 역사 문화가 아주 깊고 무게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연변의 복식과 역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번 관광을 통해 아이가 여러 지역의 특색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전시는 육합통풍 프로젝트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파 단계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이 프로젝트는 순회 전시, 학술 교류, 사회 교양, 디지털 전파 등 형식을 통해 천년 전 복식 형상을 더 많은 지역에 선보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식을 통해 역사를 알고 문명을 이해하게 할 계획입니다.
1: 제3회 변강사랑 원사 기층행 및 제7회 두만강 국제심혈관회의, 연면의학회 심혈관분회 제28차 학술연차회, 만성 스트레스 및 심혈관병 연구회가 14일부터 이틀간 연면대학 부속병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문금철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면 량질 의료 봉사에 대한 우리주 대중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늘고 있어 높은 수준 의학 인재를 영입해 량질 의료 자원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심혈관 분야 전문가와 학자들이 연변에 모여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심혈관 건강 수호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연변주 심혈관 질병 예방, 치료의 질 제고를 주동하고 의학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량질 의료 자원이 기층으로 확충되도록 조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유대로 우리 주 의료기구와 국내외 최고 의학팀이 과학연구 혁신, 봉사능력 제고, 장기적인 플랫폼 건설에서 시도를 이루어 건강연변을 건설하고 대중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데 더 큰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번 활동에 50여 명의 국내외 심혈관 분야 유명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심혈관 질병 기초연구, 림상진료 새 기술, 전연 과학연구 전화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싸고 학술 교류를 하고 기술을 공유해 높은 수준 의료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전연 심혈관 진료 기술과 과학연구 리념을 변강 지역에 전달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0: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한창 매하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조 대표단 건아들은 여러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연변 민족 전통체육의 두터운 조력과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분발 향상하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널뛰기와 그네뛰기 경기에서 우리조 전통 우세 종목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널뛰기 경기에서 우리소 선수들은 단체 1등상을 따냈고 높이, 보폭, 자체 동작 여러 단일 경기에서 1등상과 2등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네뛰기 종목에서 염사정, 신비가 각기 55kg급, 55kg 이상 급별에서 1인 방울차기 1등상을 따냈습니다. 우리소 선수들은 기타 경기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민족식 씨름, 석구, 판자, 경주 등 종목에서 우리 조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과 팀 협력을 보여주면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 대표단 판자 경주팀 코치 지보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1등상 7개, 2등상 2개를 따내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여자팀이 모든 1등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의 훈련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8월 15일 첫 경기일 연변 대표단은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16일 두 번째 경기일에 연변 대표단은 포만된 경기 상태로 또 1등상 11개, 2등상 10개, 3등상 5개를 따냈습니다.
1: 한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해 17일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정부가 무대를 마련하고 기업이 이익을 양도하며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주택 구매 혜민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의 주택 소비 잠재력을 1층 방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에서는 도합 3,645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활동은 대중의 기본적인 주택 구매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주동적인 가격 혜택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등 여러 가지

0: 상품권 300원 내지 400원이고 일부는 장식, 주차자리 등 권익을 증정해 여러 방면으로 주택 구매 종합 원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연결시 부동산관리중심 시장관리 전담반 책임자 황철동입니다. 주택 구매 보조 정책을 실시하는데 신축 상품 주택을 구매할 경우 건축 면적에 따라 1평방미터당 100원을 보조하며 한 채당 최고 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재산권 수속을 할 수 있는 차고나 주차 자리를 구매할 경우 한 곳당 5천 원 기준으로 보조합니다. 정책 실시 기간은 3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군촌시에서는 5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선정해 총 500채 특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군촌시에서는 기업의 주택 구매 혜택 외에도 주택 공적금 대출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주택 교환 구매 개인 소득세 환급 혜택 등 여러 가지 혜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촌시 명주 부동산 개발 위원회에서 총경리 장문박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새롭게 판매를 시작하고 정책 보조도 겹쳐 여러 가지 혜택이 주택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제품은 주거 조건 개선, 양로 등 다양한 주택 구매 수요에 적합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운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을 활동은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연결시, 군촌시, 도나시, 용정시, 왕청현 각지 업종관리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통괄 협조해 관할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이 주동적인 가격 혜택 부여 방식으로 이번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통료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에서 연변대표팀은 동점골을 터뜨려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문화체육융합으로 동북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연변축구팬들이 먼 길을 달려 통료예가 연변대표팀을 목청껏 응원했습니다. 연변 축구팬입니다. 통려의 람색기병은 아주 활력이 넘치는 축구팬 협회이고 우리와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온 좋은 벗들입니다. 이번에 오면서 그들에게 연변의 음식도 가져왔습니다. 경기 전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 공연이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가야금과 장세나비 고전 곡목이 잇따라 울려 퍼지고 활력이 넘치는 특색 명태 응원춤도 펼쳐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료의 현지 민족문화 요소도 경기 활동 전 과정에 융합됐습니다. 몽골족 가무와 전통 민속 전시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두 지역의 특색 문화가 아름답게 피어나 서로 빛을 더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고품질의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성대한 장으로 됐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검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섭

20을 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을 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9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이 물질은 안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요, 방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가 됩니다. 방학 중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화면에 청색광과 지속적인 근거리 사용이 안축 성장을 가속화하여 시력이 빠르게 저하가 됩니다. 기간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가는 시력 보호는요, 매일의 생활 습관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부모는요, 아이들이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바, 1회 근거리 사용은 30분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루 2시간 이상의 야외 자연광 활동을 하도록 보장을 하되,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 공원에서 운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보거나 글을 쓸 때 주먹 하나, 30cm, 저기 가슴과 책상 사이 주먹 하나, 눈과 눈 사이 책 30cm, 펜 잡는 위치 3cm 기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누워서 혹은 엎드려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갖고 노는 것이 금물이면 3, 40분에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일상 식단에서 단 음식과 튀긴 음식을 섭취를 줄여주고요, 루테인과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늦게 자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각종 인터넷 인기 시력 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의 시력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정교적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방학기간 아이들의 시력 보호 조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생활 수준의 제고와 의학의 발달 그리고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중시도가 높아지면서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또 장수 노인들도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는요, 한 가정의 대사로 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관심사로 되고 있으며 또 전민 건강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인기는 인체 기능이 퇴화가 되고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특수 시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요, 노년기를 잘 직시하고 그에 알맞는 노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노년기는요, 구경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연변조의병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을 사람 모시고 노년기 신체 상황 변화와 약 사용에서의 주의사항,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예방 방법과 건강장수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모든 노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은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요, 이 노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이 만성 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는 인체 기능의 퇴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봐지는데요. 이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은요, 구체적으로 신체 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봐요?
3: 예, 주하게 보게 되면 우리 자연 환경, 그다음 사회 환경, 음식 습관, 그다음에 노화, 그다음에 유전 인자, 이것들이 저기 그 종합적인 작용하에서 인체는 점점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2: 네.
3: 그래 보게 되면 주하게 변화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첫째는 우리 인체 내의 세포들입니다. 첫째는 세포의 증색 증수 능력이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0: 아, 원래 로페덴 세포가 죽어서 흡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흡수되지 않고 노화된 세포가 누적됩니다. 체내에.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있고, 그다음 하나는 신체의 산화성이 증가됩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인체가 자체로 DNA라는 게그 수호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화성이 증가되면서 이 자연적인 그 인체의 그 본래 공능, 그러니까 DNA 수호흡 능력이 하강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우리 세포에 형성하는 그 막이 있습니다. 막이 그 즈즈란 게 있는데 그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호르몬이라든가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그 교환과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염증 수폐가 젊었을 때보다 많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염증 어느로 인나 다 만성 염증 다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내시가 되면 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시키고 만성 다른 질병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순환계통. 내시가 들림에 따라 우리 신지세포가 작아집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사람이 어째 노년에 들어서게 되면 살이 빠지고 약해집니까? 이거는 모든 세포들이 노쇼를 한 다음에 재생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하나는 그 대동맥이 그 탄성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이 하루 동안에 순환계통의 그 혈압을 조절 능력이 이것이 파괴돼서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혈압이 부실로 올라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피세포가 일종 내피수라는 이런 그 성분이가 사람이 노화되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이 경락이 생기고 수축됩니다. 이래서 미세혈관이 그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이게 순환계통이고, 그다음 신장 기능의 선장시통. 선장시통 보게 되면 선시호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시호출 이것이 硬화됩니다. 노화돼서 硬화되고, 그다음에 신장에 들어가는 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시호출 류골이라는 게 하강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인체 내 지간이라는 것이 높아갑니다. 배설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다음에 하나는 저기 그 뇌액을 농축하고 그 신선한 수액을 다시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그 뭔가 뇌활량이 증가됩니다. 소변량이 증가됩니다. 보통 그 이전에 우리 몰랐는데 세상에 있을 때 보니까 노인 집에 우리 주숙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요강통 그냥 집다 들여놓는단 말이야.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러니까 이게 신장이 노화되면서 순수한 물을 다시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활량이 증가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체 내에 진액이 소모되면서 건조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부도 건조해지고 뭐, 또, 가렵고,
1: 그래요.
0: 그 다음에, 이 아래 또몇 가지 다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다시 이따가 하기 쉬워. 그 다음에 그 내분비 대사, 인슐린에 대한, 그러니까 이도하수에 대한 민감성이 대량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때문에, 나이 되면 들수록, 혈탄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노년에 들어와서 당뇨가 많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저기 기초 代谢 가운데 肾上腺이라든가 甲状腺이라든가 지수 代谢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강되기 때문에 치부하고 그다음에 힘들어하고 맥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주기 그 제律, 그러니까 잠자는 제律 이것이 마음 파괴돼서 사람 몸에 투여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잠자게 하는 이것이 감소되기 때문에

0: 노인들이 하여금 밤잠을 적게 자게 하고, 깊은 잠 못 들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면역의 통일변화, 그 면역세포들이 로화돼서, 쇠퇴돼서 공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걸 보게 되면 우리 면역계통 조절할 수 있는 최고 그 뭔가 뭐, 면역세포가 있는데, 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내려가서 우리 신체 내 면역기관을 통제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포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는 체형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과민성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노인이 들어와서 적하면 과민하고 색다른 음식 드셔도 또 과민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화계통 볼 때 타액과 위액 소화액 분비가 소화액 분비가 적어집니다. 이래서 소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보게 되면 소화해서 흡수한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장도 안에 그 균들이 유용한 균들이 그 병정을 깨져서 우리 장도의 루동과 변비를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 그 구거지로 그러니까 우리 구거지 그러니까 골격을 지탱하는 이런 근육 조직들이 많이 노쇠해서 기력이 떨어지고 또 흔히 잘 넘어집니다. 노인들이. 그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신경계통 놓고 말 때 뇌신경이가 많이 죽어버립니다. 노세포가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력이 상실하게 되고 그다음 하나는 그 뇌를 보내주는 혈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 능력이라든가 응답 능력이라든가 그다음 감관 능력이라든가 시력이라든가 틱니도 下降되고 그다음에 맛 입맛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경이 흥분성도 많이 떨어져서 흔히 다리 경련을 많이 일으키고 초우질한다는 노인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피부 점막 놓고 말할 때 피부가 얇아지고 그다음 자외선이라는 게 많이 누질되기 때문에 주름살이 많이 생깁니다. 이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또 그 피부가 그 상했을 때 그 다시 수호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중위 각도로 놓고 말할 때 내세가 되면 들수록 신진 쿠시 신장이 그 전기가 많이 고갈되고 노실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음양이 많이 병행이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 소양이나 태양이는 양기가 항상 올라가기 때문에 음기가 항상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이 들면 들수록 음기가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음양 그 계통이가 다 놓으셔야 됩니다. 또 음이는 음기가 승하고 양기가 모자라는데 양기가 먼저 놓으셔야 하게 됩니다. 그 음기는 후에 놓으셔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정적으로서 음양이 다 로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체의 생리 변화입니다.
1: 알겠어요. 나이를 먹다 보게 되면은 뭐 면역력이 내려가고 또 기능이 퇴화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노출이 됩니다. 그중 보게 되면은요 주변에서 뇌경색이라든가 심근경색 발병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뇌경색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0: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다 혈관성 질병입니다.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또 심근경색이 꼭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뇌경색이 꼭 있습니다.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주약에 보게 되면 혈관이 로화돼서 그러니까 동맥 조양 인화라고 흔히 잘 말하는데 이로써 생기는 것이고 하나는 음식 습관 문제. 우리 그 혈관 벽에 그 내피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김에 그 뭔가 뭐 지방 이 산화성을 가진 그 지방 성분들이 많이 부착돼서 내피세포의 작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그 술을 많이 마시거나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고.

0: 거나 혹은 약물 이로 인해서 혈관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기능, 심장 기능, 간장 기능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발병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흔히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주요 발병 원인 하면 무엇일까요?
0: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주요 발병 원인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그 면역계통, 소화계통, 그 다음에 그 혈관계통 종합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동맥저부양이화 이로 인해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혈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혈관이 좁아지니까 아무래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벽에 그 뭔가 해야 되면 그 점막에 그 일종 그 뭔가 해야 되면 그 지방류라든가 혹은 지방块이라든가 혹은 방块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돼서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뚝 떨어져서 어느 저기 심자라든가 뇌의 상부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작은 혈관에 막혀서 경색이 오는 것입니다. 또 심장 혈관에 관장동맥을 통해서 심장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 어느 한 혈관을 막아줘서 심근경색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과 뇌의 그 경색은 일반적으로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세르 그 심근경색이나 그 뇌경색 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심외행성, 그러니까 심장벽이 원래 심장 기능이 좀 약해져서 심장벽에 혈증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격동되거나 혹은 혈압 불시로 높아지거나 하게 되면 그 핏덩어리가 떨어져서 심장 막히거나 혹은 뇌를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불시로 뇌경색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도서 심외행성이다. 그래서 심혈관이나 뇌혈관이나 다 이 원인을 내서 오는 것이다. 그다음 하나는 과민성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뇌의 복합물들이 혈액 속에 그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을 막아놔서 창경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창경하고 노경 다 경색은 경색인데 그 주위와 형태가 다릅니다. 창경은 일반적으로 모세혈관 부분에 잘 막히고 노공이나 심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좀 실한 혈관에 잘 막히게 됩니다.
1: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위에서 이제 발병 원인을 얘기해 주셨는데 주요 증상이 어떻게 각기 어떻게 달라요?
0: 그러니까 발생 그 부위에 따라서 증상도 좀 틀립니다. 뇌경색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코연와시에 입이 비뚤고 그다음에 입 안에서 그 안에서 그 타격이 나와도 모르고 주주주 세서 그 모르고 그다음에는 머리가 아파나 불시로 세게 아파나고 그다음에 상사지 어느 부위가 맥이 없고 주악이 그다음에 언어 장애가 오고 혀가 꼬부라지다니까 언어를 말할 때 언어를 여호하는 그런 똑똑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물보다는 음성이 똑똑하지 않은 이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이게 뇌경색의 증상이고 심근경색의 증상을 놓고 말할 때 주약에 보게 되면 왼쪽 앞가슴이 통증이 있고 뒷가슴이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어깨 부위가 아파나고 그 다음에 흉부, 중부, 그 다음에 그 이 부위가 몹시 아파납니다. 그래서 왕왕 사람들은 이거 훨씬 하는데, 뭐 위장염이 생겼는가 안에서, 혹은 소화불량이 생겼는가 안에서, 소화약들도 쓰고, 그 다음에 소염제도 씁니다. 이러면 더 병이 더 과중됩니다. 잘못하면, 사망될 수도 있습니다.
1: 경한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발작했을 경우에 이 가정들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금방 발생했을 때는 증상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복도를 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마치 심장 심기경색이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될 때는 뭐 쇼산간유라든가 그다음에 정통패리라든가 수쇼주심완이라든가 선순 그 전화라든가 통신로라든가 노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림사에서 내가 지루한 게 한 분이 있는데 나이 만 몇 살인데 이분이가 특별히 그 뭔가 심기경색 증상이 나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시 정도편 도화를 자세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반 시간 지나니까 완전히 완화됐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에 이런 약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뒀다가 증상을 보고 약을 드셔도 이건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
1: 아주 그 초기에 경한 경우를 보면은 그리고 또 뇌경색과 심근경색 생명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인 것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뭐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들을수록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죠, 이거?
0: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평민 백성들이 정등병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런 방면에 그 질환되는 수시어 증명과 정등병이 좋습니다. 예. 네. 가슴에 통증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지나 하지가, 그, 맥이 없고, 예, 녹음 현상이 있을 때는 이것을 드시면, 예, 완화됩니다. 이러한 다음에,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1: 뇌경색, 심근경색, 치료 방법이 어떻습니까?
0: 치료 방법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심근경색이나 다 보게 되면 그 혈관을 통화시키는 혈정을 녹이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년에 와서는 그 심장 세포의 기능이 복권이라든가 뇌혈관이 그 복권이라든가 혹은 뇌세포의 활성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종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약이 뇌경색일 때를 보게 되면 무슨 저기 강수한 매라든가 땅홍 주소에라든가 혹은 홍화 주소에라든가 혹은 그 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기경색의 경우에도 노신통병마 같은 병이기 때문에 역시 그 혈정 녹이는 혈관을 잘 통하게 하는 이거 위주로 하고 그 대신 그 심장 세포라든가 뇌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회복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약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 그런 약들을 쓰면 됩니다.
1: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예방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 평소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모든 병에는 그 예방한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1: 그래요.
0: 첫째 하나는 아침에 고막 일어나서 원수에 45도 이하, 40도 이상 이러한 그 원수를 큰 곳으로서 한 곳 보내지 두 곳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하게 되면 혈액을 희석할 뿐만 아니라 인체 내 밤잠에 잠에서 누적된 라지들을 깔끔히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1: 그래.
0: 그다음에 운동하되 노인들은 경한 운동, 격렬한 운동 하지 말고 또 등산 같은 것을 하지 말고 등산하게 되면 그 골관절의 그 점막이 그 다스려서 인차 파괴되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 평지에서 걸으면 됩니다. 그 대신 뭐 장수하겠다고 등산하고 이거 다 불리합니다. 그다음에는 음식 습관상에서 잘 즐겨 드시던 음식을 좀 적게 드시고 색다른 음식, 맛이 없더라도 다른 음식을 드신 것이 좋습니다. 우리 소화계통 놓고 말 때 맛이 그 고기류를 좋아하는 분들, 이분들은 젊었을 때는 소화기능, 그 지방질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소화기능이 좋습니다. 얼마에 자셔도 이튿날 재보게 되면 다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통이 그 로화가 촉진되고 단축시킵니다. 그 이전에 그 우리 그 저희 병원에 그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하루 세 끼를 양탕이라든가 소고기탕을 드셔도 시타마라 안

0: 합니다. 그런 것이 투시도 하기 전에 그 암이 걸려서 직장암이 걸려서 사망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많이 드신 다음에 그에 대한 상관적인 유전자들이 먼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벌써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타인이 후지에 두수가 레지돼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심리. 심리 건강이 중요합니다. 항상 자체적으로 심리 평을 잘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노년기에 나타나는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0: 일반적으로 노년병 놓고 말때 만성병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병이 연세가 들음에 따라 더 중요해지는 또 환자가 잘 아이디는 특히 그 뭔가에 되면 전해성 폐다라든가 심지梗死라든가 심지출血 脑缺血라든가 만성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말할 때 점점 가면 잘 조절도 되지 않고 낫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45세 이상부터 잘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연세가 든다면 이렇겠지 하고서 늙어다가 연세에 든다면 다른 악성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병이 또 생기면은 자연히 약을 쓰기 마련인데 약도 잘 알고 써야 하지 않아요? 세계위생조직에 따르면은요, 환자의 3분의 1가량 되는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불합리한 약 사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 사용에 있어서 로이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0: 근년에 와서 연구한 결과 우리 약 쓰는 것은 먼저 체질을 기초화해서 병증에 맞는 약을 쓰는 것이 제일 합당합니다. 단순하게 병증에 맞게 치료해도 증상은 조금 완화되지만은 그 근본 원인 체질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병이 먹을 때 보이지 잘 낫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항생제 같은 거는 염증이 생겨 돼서 항생제를 쓰는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이 쓰게 되면 염증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시간 지나면 또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지염이라든가 감기라든가. 감기약도 어떤 약은 어떤 분한테는 잘 맞지만은 그 약을 가져다가서 자기가 드시게 되면 잘 맞지 않습니다. 이건 체질 문제인 것입니다. 그 약을 드셔서 체내에 들어와서 약물 그 요다의 동리쇼라든가 요리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질을 기초상에서 병증에 맞는 약을 써야 됩니다.
1: 그리고 항생제는요, 우리 몸이 여러 기관에 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로인들이 더더욱 남용하지 말아야겠죠, 약 사용에 있어서.
0: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인에 들어가서는 로인 계절에 들어가서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간 기능이라든가 신장 기능이라든가 소화계통 기능이라든가 이 기능들이 다 약화됐기 때문에 특히 항생소 같은 거는 천연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합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항생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써서는 인체에 적게 해를 주는데 합성한 그 항생소들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생물계,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부작용도 많고 인체에 해를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셀로 그 위생부장으로 올라온 그 여성부 있습니다. 이브가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보게 되면 병원은 지면 질수록 더 크고, 약물을 쓰면 스스로 병은 낫지 않고,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부분 약물들을 보게 되면 천연산물이 아닙니다. 다 합성한 이런 물질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같은 거는 체질이가 양성 체질이 많기 때문에 약물과 체질, 병리, 생리, 약물, 대사의 과제가 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0: 근데 양이들은 이거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병이 잘 낫지 않은 근본 원인입니다. 네.
1: 그렇군요. 우리의 주변에는 또한 변비로 고생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위해서 변비에 걸리기 쉬운지 또 변비를 예방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에, 젊었을 때는 변비라는 것이 적었는데 특히 65세 이상부터는 노인들의 변비가 잘 생겨서 잘 변비 그 건조하진 않지만 잘 나아가 갑니다. 아, 이것은 그 피의 기가 약해져서 맥이 약해져서 그 이런 소화 찌꺼기들을 밀어내는 기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그 노인에 들어서서 우리 쇄쉬 그러니까 혈이 허해서 위장도의 그 혈공급이 따라먹고 해서 기능이 발휘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도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노인에 들어서서 그 위장도의 균 평형이 깨져서 변비가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노인에 들어서서 우리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진액들이 소변을 통해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 소장, 마르는 벽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럼 윤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물 찌꺼기가 음식물 찌꺼기가 미끄러 못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변비 생기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치수신빙변 가운데 무슨 저기 시러우라든가 혹은 그 외상도 시러우라든가 혹은 종류라든가 암이라든가 이것들이 그 음식물 찌꺼기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변비가 잘 생기는 것입니다.
1: 면역력 하면은 뭐 질병을 예방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특히 노인들한테 면역력 유지가 참으로 중요한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면역력.
0: 사람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자연과 음식 응징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그러면 이 가운데 면역력 가운데 그 세포 면역력과 체액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 세포 면역력은 인체가 노화되면서 자연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에 대한 그 응징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염증 질환, 암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체액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하게 위장도의 그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액 면역력을 인해서 피부 질환, 그러니까 과민성 피엔, 스전, 신마전, UPCN 이런 것들이 흔히 잘 발생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상관되는 이런 약들도 역시 체질에 맞고 병증에 맞는 이런 약들을 써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무슨 항주환지요, 소염제요 이래서는 자꾸 쓸데뿌이지 약만 팅되게 되면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격수 같은 건 지금 뭐 양의병원에서는 서의병원에서는 과민했다면 저래 격수로 놓습니다. 격수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 면역력과 체액 면역력이 다 억제당합니다. 곧만 그 약 썼을 때는 인사 화나 됩니다. 그렇지만 2, 3일 지나게 되면 더 중요해집니다. 어째 그런가? 인체의 면역력이 이미 억제당했기 때문에 더 과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약을 써서 인체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은요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 장수하려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0: 첫째 하나도 둘째 하나도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 습관. 그러니까 사람을 반드시 자연계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에도 적응되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인체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음식 습관을 개변해야 됩니다.
1: 네.
0: 매운 거 좋아하고

0: 고기류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런 습관을 개변해서 좀 적게 드시는 이로 인해서 인체의 면역 소화 능력과 면역 내수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하나는 아침에 꼭 뜨스한 물 40도 내지 45도 좌우의 뜨거운 물을 큰 거품 한 거품씩 드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사람이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 사회가 복잡하고 자연계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 그 심리 변화도 격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심리평을 잘 조절하고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음식 습관상에서 잘 드시지 않던 음식, 소화해야 하는 음식 이런 음식들을 드셔서 인체 내의 영양 평형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약물 예방입니다. 만성병이 있다게 되면 제때제때 약을 써서 이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 오늘도 잘 알고 갑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조의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요, 인체 기능의 퇴화로 노인들은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노년기 특징을 잘 알아두고 질병 예방에 유리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능히 노년기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